0: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0: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0: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0: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이집트 미라로부터 온 구조 신호.
1: 옛날 옛날에 삼각김밥을 사랑한 왕자님이 살았... 아니, 이빨 해적이 살았습니다.
2: 오늘은 무슨 맛으로 먹을까? 참치마요? 떡갈비? 불닭? 치즈? 좋아! 오늘은 치즈 맛이 땡겨! 저제 삼각김밥 스킬 좀 봐봐! 특대 킹사이즈! 고소고소 치즈맛! 다 먹어버리겠어! 야!
3: 안 돼!
1: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이빨에 적에 비뚤어진 먹성은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무덤 속 미라들까지 깨우고 마는데.
4: 무슨 일이지? 번개톡?
5: 세계 비밀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0: 비밀수호대원들 안녕.
5: 불면증 미라님, 꽃미남 미라님, 동안인증 미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0: 미라? 그럼 무덤에서 온 번개톡? 어째 좀 으스스한걸?
6: 도와줘 번개맨!
2: 침입자가 있어!
5: 미라님들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무덤의 침입자? 그렇게 강 큰 녀석이 대체 누구지? 번개아이, 미라들이 있는 사건 현장 어딘지 알려줘.
5: 이집트. 이집트가 검색되었습니다.
0: 이집트. 좋아. 이집트로 번개 이동!
5: 신비한 전설의 땅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변에 있어요. 80개도 넘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산처럼 우뚝 서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130m가 훨씬 넘어요.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사람 키보다 커다란 돌이 사용됐다고 해요. 돌찾기, 기중기가 없던 몇천 년 전.
7: 그렇지, 그땐 우리가 없었지.
8: 이 많은 돌을 우리도 없이 어떻게 옮겼지?
5: 그게 바로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나 왕비와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어 묻혀 있답니다. 옛날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9: 나 다음 생에 파라오로 태어날래.
10: 나도.
5: 다음 생에 기대 기대. 피라미드는 거대하지만 문은 아주 작았어요.
8: 왜?
5: 왜 문을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피라미드에 묻힌 보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은 것이랍니다.
2: 피라미드? 뭐야 뭐야? 삼각김밥이 아니라 미라만 무덤이라고? 아무리 좀비라도 들들들들 피라미드 포기! 할 줄 알았냐? 이거 왜 이래? 나 이빨 해적이거든? 참치마요 치즈김밥은 됐고 이집트 보물을 훔쳐야겠다!
0: 이빨 해적 멈춰! 오늘도 말썽이군. 각오해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여긴 어디? 난 누구?
1: 우와, 너냐, 악당?
0: 누구신지?
1: 난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용맹의 상징 사자의 몸에 지혜의 상징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날 잡아먹을 테다.
2: 수수께끼라면 자신 있어? 이래봬도 나 수수께끼 해적 보습 학원 출신이거든.
1: 좋아. 아침에는 다리가 넷, 낮에는 다리가 둘, 저녁엔 다리가 셋인 것은
3: 정답! 사람!
1: 어떻게 알았지?
2: 당황했냐? 그럼 나 그냥 지나간다.
1: 잠깐! 거기서!
2: 왜? 뭐? 왜?
1: 아직 수수께끼가 하나도 남았거든.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은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
2: 말도 안 돼. 좀비 자매야 뭐야?
1: 땡땡땡. 정답은 낮과 밤. 이집트의 비밀 수호대 스핑크스의 이름으로 널 잡아먹겠다. 도망가자. 까불고 있어.
4: 이집트의 비밀 수호대원은 스핑크스 당신이었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스핑크스? 코 괜찮아요? 당신의 코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1: 그게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쳐들어왔을 때 대포에 맞았다는 소문이 많은데.
5: 그건 오해야 오해.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
4: 이집트에 있는 모든 스핑크스들의 코가 거의 부서져 있다니 정말 안타까웁니다. 서로의 생각과 믿음이 달라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의 문화유산은 꼭 지켜져야만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니까. 이빨 스타그램?
2: 그냥 도망갈 줄 알았냐? 이집트 최고의 보물을 가지러 간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말이야.
4: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2: 걱정 마, 번개맨. 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4: 어? 누구지?
6: 투탕카멘은 이집트의 소년왕이었어요. 의문의 죽음으로 피라미드 속 미라가 되었죠. 투탕카멘 미라의 얼굴에 씌웠던 게 바로 이 황금 마스크. 이마엔 독수리와 코브라 장식이, 턱에는 긴 황금 수염이, 마스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2: 그래, 바로 그 황금 마스크는 내가 가져간다. 누구 맘대로? 둘레? 뭐야?
7: 슈슈슈, 토탕카멘의 저주를.
2: 이빨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이집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피라미드 건설은 이집트 농부들 최고의 일거리였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피라미드에 동원된 일꾼은 노예가 아니라 농부들이었답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때 파라오가 농부들을 불러 모아 돈을 주고 피라미드를 지었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이집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중엔 여자 파라오도 있다?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파라오 중엔 물론 여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왕의 턱에 가짜 수염을 달았답니다.
2: 이집트에서의 모험 정말 특별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번개토?
1: 투탕카멘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냈습니다.
2: 이집트 상형 문자? 아, 번개야이, 이집트 상형 문자 번역해줘.
1: 이집트 상형 문자 말씀이십니까? L, O, V, E, 러브입니다.
2: 러브? 아, 세계 친구들,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이 세계의 어린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또 만나요, 투탕카멘. 또 만나요, 이집트. 번개.

0: 세상에서 가장 큰 목욕탕.
1: 번개맨은 세계 평화를 지키느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잠시의 휴식도 허락지 않고 출동을 서두르는데.
2: 번개아이,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곳 또 어디지?
3: 워워, 번개맨, 슈퍼히어로도 가끔은 힐링이 필요해요. 요새 인기 있는 심리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2: 응? 이게 뭐지?
3: 배달 온 치킨을 도둑 맞았을 때와 세계의 보물이 도난당했을 때 언제 더 화가 나나요?
2: 당연히 세계의 보물이 도난당했을 때지. 자, 다음 문제. 멋진 스포츠카와 세계 평화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당연히 세계 평화지.
3: 번개맨님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샵 악당 무찌르기 장인, 샵 슈퍼히어로 본능, 샵 피로감 누적 상태입니다.
2: 제법 그럴싸한데? 어? 이빨 해적의 결과 보기? 클릭!
3: 이빨 해적님의 캐릭터 분석 결과는 샵 지구 파괴의 달인, 샵 종이 접기 장인?
2: 어? 종이 접기? 좀 의외인데. 어? 이빨 스타그램?
4: 필살기 반으로 잡기, 종이 접기 어디까지 해봤니? 세상을 다 접어버리겠어. 종이 말고 딴 거 뭐 접을 거 없을까? 어? 저기 판으로 딱 접기 좋은 것만 발견! 타지마할로 간다!
2: 뭐? 타지마할? 무덤을 반으로 접겠다고? 절대 안 돼! 세계 문화유산을 망가뜨리려 하다니 그렇게 놔둘 순 없지. 번개아이, 타지마할이 있는 곳 어디지?
3: 타지마할이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인도! 인도가 검색되었습니다.
2: 어허, 인도라. 좋아! 인도로 번개 이동!
3: 여기는 오색찬란 무지개 빛깔 인도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타지마할. 거대한 생크림 케이크처럼 하얗게 빛이 나는 타지마할은 빛의 궁전으로 불린답니다. 시간에 따라 색깔이 변해 마치 마법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타지마할은 사실 무덤이랍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잔혹한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샤자한 황제.
5: 나의 그리운 왕비야.
3: 사랑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무덤을 지었는데.
5: 오, 아름답도다. 이제 이보다 멋진 궁전은 지어져선 안 돼. 여봐라, 타지마할을 만든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3: 타지마할의 놀라운 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확히 반반, 대칭을 이룬다는 것.
4: 생일 카드처럼 반으로 딱 접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소름. 반으로 접혀라 타지마할. 쉬어봐라 쉬어봐라. 예!
2: 이빨해져, 너의 해적선이야말로 반으로 접어주지. 아니, 반에 반에 반으로.
4: 언제 번개맨이 왔지? 모두 피해라!
2: 어딜 피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그럼 난 못하고 가라!

0: 친구들 걱정 마. 번개맨이 타지마할을 지켜냈으니까.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은 절대 반으로 줄어선 안 되지. 어? 번개톡?
1: 세계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타지마을을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코끼리들 천 마리도 저거 지을 때 집 날랐거든.
3: 우리 낙타들도.
0: 아하.
1: 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2: 어? 손님께서 웬일로?
3: 우리 인도에선 소를 신성시해.
2: 안녕하소. 인도를 지켜줘서 고맙소. 기프티콘 쏘겠소.
1: 손님의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2: 인도 왔으니 커리 먹어보소.
0: 커리? 와, 맛있겠는데?
4: 번개맨 감동. 기쁠 땐 춤을 추지.
2: 번개맨? 오늘 1억 명이 함께 목욕하는 날이니까 먹고 나서 여기로 오소.
0: 1억 명이 함께 목욕을? 우와, 대체 얼마나 넓은 곳이길래. 정말 대단한걸. 어디 보자. 목욕탕의 이름이? 아, 겐지스강. 저쪽인가? 번개 이동!
5: 뭐? 1억 명이 목욕하러 온다고? 그럼 목욕비가 대체 얼마야? 그 목욕탕 내가 차지하면 해적계 재벌이 되겠지?
1: 인도의 비밀 소호대가 초대한 곳은 바로 겐지스랍니다. 인도에는 1년에 하루 목욕의 날이 있어요. 축제처럼 1억 명이 모여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겐지스강에서의 목욕은 인도 사람들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2: 겐지스강이 제 기도를 신께 전해줄 거예요.
6: 목욕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예요.
1: 단지 몸을 깨끗이 하는 걸 넘어서 영혼을 깨끗이 하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3: 네, 목욕값은?
1: 물론 받지 않아요. 겐지스는 인도인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니까요.
3: 그럼 나 부자 못 되는 거야? 이빨 해적의 분노가 마구마구 폭발한다! 겐지스, 널 다 말려버리겠다! 골드퍼 파야!
0: 그렇게는 안 되지!
3: 번개맨!
0: 겐지스 물대포! 받아라! 이때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 모두들 안심해요. 목욕의 날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2: 나마스테. 우리 소들도 인도를 지키는 비밀 수호대원. 인도의 비밀 수호대원들을 소개하겠소.

say, Gan, you say, D, Gandhi, Gandhi, Mahatma Gandhi, 인도의 지도자, 위대.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인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인도에는 낙타들이 정모를 한다? 낙타들의 모임이 있다고?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낙타 시장이에요. 인도에선 1년에 한 번씩 낙타를 사고 파는 엄청난 시장이 열린답니다. 낙타 시장에 참여하려고 몇 주에 걸쳐서 멀리서 찾아온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인도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포크가 없어서? 아니요.
2: 보통 입으로 음식의 맛을,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지만 우리 인도에선 손의 감각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요.
1: 게다가 인도의 쌀은 끈기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훅 날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3: 인도의 손 사용법은 아주 독특해요. 왼손은 볼일 보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식탁 위로 왼손이 올라오지 않는 게 예의랍니다. 인도에서 정말 굉장한 모험을 했어. 친구들, 번개맨은 더 멋진 슈퍼히어로가 돼서 세계의 친구들을 열심히 도울게요. 또 만나. 고마웠어, 인도.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0: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1: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2: 어? 한번개 쌤.
1: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2: 저 번개 쌤.
3: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봐.
2: 아무 구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 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3: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1: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3: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1: 어.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4: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2: 아, 아무 부서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5: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2: 이한테 말해볼까?
6: 왜? 뭔데?
2: 그래.
3: 김태평,
2: 나 너한테 비밀 하나.
6: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2: 뭐? 너도 비밀 있어?
6: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3: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도 뭐 못하겠네?
6: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7: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3: 우와!

0: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중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1: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3: 어이,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4: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3: 멈춰. 왔대. 왔대.
4: 네.
3: 저 촌스러운 뾰족 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3: 아, 번개맨밖에 없지!
2: 어, 번개맨과 한번개.
4: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3: 아니,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4: 그런 거였구나!
3: 만약 저 뾰족 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5: 찍찍.
4: 네, 네. 조그마왕님.
6: 아,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1: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국애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0: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2: 잡았다!
0: 누구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3: 됐다!
2: 알지?
3: 모르지? 멀리멀리 가지!
0: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4: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3: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5: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0: 도와줘.
6: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1: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0: 개미나, 난 괜찮아.
6: 어떻게 된 거야?
0: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1: 어? 번개맨?
6: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이야?
4: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7: 나는 팥지. 그럼 이만.
6: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넌 그냥 둘 수 없지. 예?
7: 잠깐!
3: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0: 남의 똥 냄새는 싫잖아!
6: 어쩌지?
4: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3: 어? 안 해? 좋아. 그럼
4: 오, 사,
3: 삼,
4: 이.
1: 안 돼. 알지, 핑키 바뀌어라.

0: 라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하하하하
1: 이걸 왜 이렇게 비키 괜찮아?
2: 다행이다.
3: 일단 도망가서.
1: 괜찮아?
3: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2: 다행이다.
1: 대신
2: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1: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4: 응, 다 봐요?
1: 아니, 뭐,
4: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1: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5: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1: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 다 봤으면 어떡하지?
5: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6: 설마 사랑이가?
7: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4: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1: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4: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1: 내 얘기가 아니구나.
4: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8: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4: 카메라!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1: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4: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1: 어?
4: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8: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9: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4: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맞죠.
8: 규칙이잖아요.
1: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건 다 봤어.
4: 나도 새 옷 좀 사줘.
9: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10: 아빠, 가요.
4: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1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그 용 살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근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3: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1: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4: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5: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5: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5: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5: 어, 그래, 마가.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1: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0: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1: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2: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3: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1: 어? 이 소리는... 어, 오동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3: 대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원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6: 이야.
1: 와,
7: 조그마 왕님.
8: 조그마.
7: 저입니다. 알지?
9: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7: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7: 얼음! 얼음!
1: 얼음! 사랑이 언니 빠르다!
0: 언니쌤 잡히겠어!
9: 아, 안 돼! 잡힐 수 없어!
10: 이게 바로 얼음 노사랑이다!
1: 잡았다! 번개새 술래!
2: 아,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어,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어,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10: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0: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7: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일곱 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10: 어, 변하기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여

0: 엉하시다.
1: 나보고 어머니?
0: 저 입학 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2: 다니자.
3: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니!
2: 간다!
4: 암흑보석 내 노랑!
3: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4: 거기 사람!
1: 어떻게

0: 저기 있다.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2: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3: 야옹.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이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비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1: 얍!

0: 전설의 가위빈 키위.
1: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비타민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어,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부셔.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우와!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호떡아,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3: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3: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3: 응.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3: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예압!
0: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1: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4: 키위야, 어서.
5: 느그님, 느그님, 느그님, 느그님.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1: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5: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1: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6: 저도 정말 행복해요.
7: 키위가 침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8: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7: 키위야, 반갑다.
3: 여기가 어딘지?
7: 어이구,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3: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9: 호떡이?
5: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3: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1: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3: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1: 뭐라고?
3: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10: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1: 내가 잘 안다니.
11: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0: 세포들이 위험하다.
1: 어떻게?
2: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3: 뭐? 전설의 가해민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기회야!
4: 아니 호떡이 뭐야?
5: 뭐지?
1: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3: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6: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3: 살려주세요!
7: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6: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3: 무섭게 생겼다.
7: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킵이다.
3: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6: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7: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6: 싫은데 괴롭힐 건데.
7: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8: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7: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8: 네 키위님.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어? 행복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4: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5: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파.

0: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립토판.
3: 키위의 트립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0: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1: 왔구나. 응?
0: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1: 아이고,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0: 네? 휘위지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3: 누구 보자!
0: 응?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0: 후!
2: 이겼다!
0: 졌다!

0: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0: 나 소화 다 됐어요.
2: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0: 아, 예 알겠습니다.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3: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이겼다

0: 와,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화 다 됐어.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
2: 가위바위보.
4: 이겼다. 졌다.
2: 뭐지?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2: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맨.
5: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촛불의 비밀.
1: 누나, 이거 봐라.
2: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1: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2: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어, 근데 호떡이 너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1: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2: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1: 너무 맛있어.
2: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1: 아니 아니, 혀가 따끔따끔 아파.
2: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1: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왜?
2: 아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야!
1: 뭐?
2: 오, 여기 있다. 혀세포 딱지. 내가 가서 왜 갑자기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건지 알아보고 올게.
1: 알았어, 누나.
2: 야! 오!
3: 꺼내주세요! 꺼내달라고요!
2: 어? 여기는...
4: 오빠, 우리 좀 꺼내줘!
5: 꺼내달라고!
2: 키위, 파인애플! 너희들 왜 거기 있는 거야?
4: 호빵아,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어.
5: 나도 정말 억울해!
6: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3: 고기, 넌 소화불량제로 잡혀온 거잖아!
6: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
2: 누구세요?
7: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2: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7: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2: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7: 혀 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4: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7: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2: 이거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4: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5: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6: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3: 맞거든?
8: 혀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5: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2: 침원장님, 어금니님, 혀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9: 혀세포 왔습니다. 혀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0: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11: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5: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1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0: 천천히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어,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샹.
2: 대표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팀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터세포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혀세포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4: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4: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6: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5: 자세히 보니 혀세포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3: 네? 가위로 자른다고요?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6: 저도 압니다.
4: 누구?
2: 아밀레이스 원장님?
7: 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3: 가위!
7: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5: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4: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5: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3: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7: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6: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3: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6: 제가 언제요?
7: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2: 미안합니다.
4: 그렇다면 누가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7: 나도 아니고 팀 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라면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장.
6: 천사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3: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2: 천사의 가위맨 키위.
4: 이럴 수가. 키위한테 가봐야겠어요.
7: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8: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7: 도망치자는 거야?
8: 있지? 아니, 파인애플 너무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0: 어떻게 알았어?
1: 있지, 나도.
2: 아유, 파인애플 넣어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3: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0: 아,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1: 내가 해줄게.
2: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1: 해? 어, 나도 있어, 황금 가위. 짠!
2: 눈부셔!
1: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0: 오, 신이시여.
2: 가위!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니 저 몰라본 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2: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간단하게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야!
1: 좋았어. 가자!
2: 가시죠!
4: 키위, 너야?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0: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4: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0: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4: 헐! 뭐라고?
2: 이 녀석들!
1: 놔! 놓으라고!
2: 놓으세요!
3: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2: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4: 파인애플!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1: 아,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혀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2: 혀세포님!
1: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4: 아, 그랬구나.
3: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1: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4: 아, 그렇구나.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3: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뭐해? 너도 들어가!

0: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술 시간 정말 좋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림은 아직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AI와 함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강경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AI로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드는 선생님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실제 그리기 시간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성범생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옆에 AI가 코칭을 해줄 겁니다.
0: 와우! 오늘 시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은 딱 진짜 준비물이 스케치북, 그리고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그리고 요 AI.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0: 네.
1: 자, 이제 하나 그려볼까요?
0: 뭘 좀 그려볼까요?
1: 고양이 캐릭터를 한번, 얼굴만이라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0: 아, 고양이?
1: 네. 집에서 고양이 혹시 키우시나요?
0: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1: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구나. 그럼 강아지로, 와, 붓터치가 과감하십니다.
0: 오, 됐는데요?
1: 네, 너무 좋은데요?
0: 귀여운데?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AI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죠. 제미나의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성범 씨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어떤 그림인 것 같아?
2: 뾰족한 귀와 얼굴 모양이 여우를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여우를 그리신 건가요?
0: 너 예리하다. 우리 집 강아지가 여우를 닮았어.
1: 아, 진짜요?
0: 웰시코기를 그린 거야.
2: 웰시코기였군요. 귀가 쫑긋하고 얼굴이 뾰족한 모습이 마치 여우를 닮아서 깜빡 속았네요. 정말 귀여워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웰시코기를 좀 더 웰시코기답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특징은 다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죠.
1: 아하. 지금 보는 이 사진에서 웰시코기의 다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2: 웰시코기는 다리가 짧고 몸통이 통통한 편이니까 얼굴 아래에 작고 튼튼한 다리를 짧게 그려주면 귀여운 코기 모습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0: 얼굴 밑에 짧은 다리?
1: 네, 얼굴 밑에 짧은 다리.
2: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볼게요.
1: 지금 성공학생께서 다리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2: 웰시코기의 매력 포인트인 짧고 몽당한 다리를 그리고 계시네요. 귀여운 코기의 모습이 점점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0: 오, 약간 코기 같아졌는데요? 진짜로 코치를 받으니까.
1: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0: 어때요? 좀 재능 있나요?
1: 어때? 요거 그림 보고. 너 이분 재능 있는 것 같아?
2: 네, 정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코기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서 귀엽게 잘 그리셨네요.
1: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색칠을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0: 네.
1: 그리고 그거를 이제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간단하게 색칠을 해주면 혹시 옆에다가 그 이름도 쓸 수 있을까요?
0: 네. 좋아요.
1: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바탕으로 이제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카메라 기능을 켜서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핑을 하지 않고 네.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보이스로. 네, 보이스로 한번 채팅을 해볼게요. 이 강아지 그림으로 예쁜 캐릭터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줘. 라고 하고 보내면 바로 이미지 생성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이거 어떻게 원작 훼손이 너무 심한데요?
1: 만약에 만든 어떤 그림이 화풍과 너무 달라진다면
0: 네.
1: 여기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내가 그린 그림을 너무 수정하지 말고 예쁜이란 말도 좀 빼보겠습니다. AI한테 예쁨이란 말을 줘버리면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더라고요. 네. 완벽한데요?
0: 뭔가 상당히 매력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묘하네.
1: 네.
0: 수정사 하나만 넣어주세요.
1: 아, 예.
0: 수정사. 군데군데 흰털을 좀 넣어줘.
1: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0: 네.
1: 네, 여기 스케치 부분을 클릭하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0: 저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요?
1: 대충 해도 됩니다.
0: 네.
1: 내가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흰색 털로 바꿔줘. 라고 한번 제가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0: 아, 조금 더 호랑이 같아 보이고 좋아요. 아, 조금 더 강인해 보여요.
1: 괜찮은데요? 지금 그림 그리.

0: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울 친구를 스티커로 한번 예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여울 강아지 스티커를 제작해줘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티커의 내용이 있으면 좀 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알려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어? 우와, 귀엽잖아.
0: 어떠신가요?
1: 퀄리티 와우.
0: 괜찮죠.
1: 엄청난데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
0: 아, 그래요. 네. 이따가 그러면 인쇄해서 네. 네,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여울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4컷 만화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
1: 좋습니다.
0: 여울이와 함께했던 그 어떤 에피소드 하나 좋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1: 아, 또 즉석에서 떠오른 에피소드인데 그 강아지들은 닭뼈를 먹으면 안 됩니다. 닭뼈는 깨지면 이제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치킨뼈가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아이고야, 어디 갔나 봤더니 우리 이제 여울이가 많이 먹고 남은 뼈는 저희 누나의 그 어그부츠에 저장을 해놨던
0: 저장까지 굉장히 영리한 친구.
1: 영리한 친구. 와.
0: 그러면 여울이가 원래 닭뼈를 저장해 나가는 어그부츠로 네. 네. 그런 사컷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 네, 어그부츠 속에 쏙 저장 완료. 내일 아침에 꺼내 먹어야지. 아우, 너무 이쁘다. 네. 아, 밥가락이 딱딱한 거 이거 뭐지? 하는 식으로 네, 간단한 사컷 아니, 만화가 나왔습니다.
1: 좋은데요?
0: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포스터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이제 이 여울이란 친구를 하나의 나의 브랜드화 시켜서 간단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1: 아, 그러면은 보니까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0: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메신저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 아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1: 와우.
0: 여울이의 희노애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번 제가 이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귀엽다. 어,
0: 귀엽다.
1: 나 아무것도 몰라.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쉿 하는 것도. 그 친구가 열받게 하면 쉿 이거 보내면 되겠다. 아, 너무 괜찮은데요?
0: 네.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실제로도 써보실 수 있겠죠.
1: 네. 네. 어쩌면 그러다가 뭐 넥스트 미키마우스 이런 멋진 캐릭터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의 많은 창작을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양한 꿈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 나이 때는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정말로 가지고 싶은지, 내 장래로 그러기에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AI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AI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10년차 초등교사 심하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또 AI로 진로 탐색을 한번 해볼 거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진로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꿈이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AI랑 이 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튜닝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는요. 이 위쪽

0: 쪽에 있는 튜닝 캐릭터라는 탭입니다. 클릭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궁금한 직업인과 한번 대화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캐릭터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들이 이제 튜닝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인데요.
1: 와, 진짜 많네요.
0: 진짜 많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페르소나를 입혀둔 겁니다.
1: 페르소나.
0: 예, 일종의 역할 가면을 씌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 맥아더 장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서 맥아더 페르소나를 입혀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로 수업인 만큼 직업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1: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를 알아가는 재미도 좀 있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탐정이라는 직업도 있고.
1: 탐정.
0: 네.
1: 코난인가요? 네. 그런 거죠.
0: 그렇죠. 코난이 어떻게 되는지 코난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궁금한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1: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네. 얘기를 좀 잘 해주는지. 네. 볼까요? 콘텐츠 창작자.
0: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캐릭터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1: 캐릭터 소개.
0: 어떤 페르소나를 입혀놨을까? 네. 이거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골 마을에서 사는 소년은 언제나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있네. 세상을 탐험했다. 영상 편지가 스토리텔링 기술을 익혔다. 작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각국의 문화 소개, 여행 브이로그, 라이프 해킹 등 다양한 주제로 유튜버를 하는 이런 콘텐츠 창작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페르소나가 구체적으로 잡혀있죠. 대화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1: 좋습니다.
0: 어느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어떤 직업이야? 이런 거
1: 뭐 하는 사람이야?
0: 뭐 하는 직업이야? 네, 그러면 아, 말 그대로 재미있고 의미있는 영상 이야기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 편집하고 썸네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댓글로 소통하고 중요하죠. 예의 안전도 지키는 이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모님은 콘텐츠 창작가이시지만
1: 네.
0: 이시지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1: 일단 네. 돈을 많이 버냐?
0: 돈을 많이 버나요?
1: 물어봐야죠.
0: 돈을
1: 요즘
0: 많이
1: 아이들도 알 건 다 알거든요.
0: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네. 질문입니다. 자, 돈을 많이 버나요? 자, 돈을 벌 수 있어요. 영상 조회.
1: 조회 수익
0: 그리고 멤버십 요즘 유료 멤버십이 있죠 유튜브에도 그리고 광고 그리고 학습 유튜버라면 굿즈나 클래스 같은 2차 수익 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나가고 이런
1: 네, 정확하네요
0: 정확하나요?
1: 네네.
0: 아 역시
1: 딱 저 네 개로 진짜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한번 다른 직업도 탐색을
1: 다른 직업
0: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새 대화를 누르고요 프로게이머 한번
1: 또 요새 너무 인기 직업이죠 그렇죠? 네. 저도 한 번쯤 꿈꿔봤던
0: 아 정말요?
1: 네 정말 게임만 잘했더라면
0: 그럼 이번에도 한번 국룰 질문 네 프로게이머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게이머는 경기에서 팀이 이기도록 전략을 짜고 연습으로 실력을 올리고 멘탈과 컨디션 관리까지 한다.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손목, 눈 스트레칭 그리고
1: 아, 그렇죠. 필요하죠.
0: 그렇죠.
1: 수면 휴식 필요하죠.
0: 그렇죠.
1: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0: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등학생 애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1: 네.
0: 프로게이머한테 이런 질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아닌가요?
1: 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0: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야. 네, 연습, 휴식, 컨디션 관리, 분석, 이게 묶음으로 돌아간다. 아, 그렇죠.
1: 얼마나 잘해야 할 수 있어?
0: 얼마나 잘해야 되냐? 얼마나 잘해야 될까? 목표를 단계로 잡아야 돼요. 1단계. 한 판에서 실수 한두 개 줄이기. 그리고 타이밍을 매번 비슷하게 재현하기.
1: 우와.
0: 라인 운영, 시야, 로밍 처리. 와, 이거
1: 아니, 아까 말씀해 주신 예. 네.
0: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게임에 맞는 판을 읽는 선택을 늘린다. 킬 댓 어시스트보다 네. 내가 죽은 이유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1: 오, 너무 재밌는데요?
0: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1: 네네.
0: 프로게이머라는 세계를 아예 모르는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직업이구나. 이게 약간은 좀 알 것 같아요.
1: 좀 와닿는.
0: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업인들과 1대1로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나의 장래희망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캔바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네, 여기서 템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곳에 원하는 템플릿을

0: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래희망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클릭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우리 아까 인터뷰를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는 어떤 직업인가요?
1: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면 휴식하면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하고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막 작전도 세우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런 직업이라고 했는데
0: 맞습니다. 이런 직업이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그냥 주저리 적었잖아요. 네. 조금 정갈하지 않은 이런 문장들도 우리 캔바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문장을 좀 다듬어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듬어 줬는지 볼까요? 게임하는 게 아니라 수면과 휴식을 챙기며 전략을 세우고 연습해서 승리를 노립니다. 라고.
1: 약간 간단하게.
0: 그렇죠. 네, 우리가 핵심만. 적은 것들을 핵심만 해줬습니다. 자, 네. 클릭만 하면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AI를 다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포스터를 한번 완성해 봤어요. 근데 이 포스터를 만약에 내 방에 거는 포스터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 위쪽에 보시면 캔바에서 인쇄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1: 네네.
0: 눌러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거 그대로
1: 에?
0: 이 방에 거는 이 포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해서 AI와 함께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도달 가능한지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안에 나와 맞는 게 뭔지 긴 시간을 들여서 진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조언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의 이 멋진 미래를 이 AI와 함께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0: 학교에 온 로라 소장. 전 그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요.
1: 나도 검은 다이노스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0: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대모...

0: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1: 데모스?
0: 다른 차원에서 나랑 싸웠던 악당이야. 검은 다이노스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2: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이노스터는 모두 10대들이니까 그 검은 다이노스터도 너희 중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커. 내가 직접 너희 학교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오, 마침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루시오의 보호자로 학교에 오시면 어때요? 이모라고 하면 되겠네요.
2: 내가?
0: 소장님이?

0: 아주 잘했다, 에단. 역시 예상대로 넌 최강의 다이노스터가 되기 완벽한 녀석이구나.
1: 공룡을 공격하고 루시오까지 공격하다니,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0: 정 싫으면 방법은 간단해. 카즈님을 포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 형을 영원히 구할 수 없겠지.
2: 에단,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엄마.
2: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 상담은 다음으로 미룰까?
1: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쉬면 돼요.
2: 그래. 좀 쉬렴.
0: 이제 선택해, 에단. 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형을 버릴 셈이야?
1: 어떡하지?
3: 소장님! 아니, 이모! 여기에요!
4: 안녕, 루시오? 난 사실 조카가 없어서 이모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나.
3: 그래도 익숙해지셔야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요.
4: 그렇기는 하지만...
3: 이모! 어서 들어가요!
4: 그래... 오!
3: 제가 학교를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로비예요. 저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이 복도는 제가 아침에 닦은 거예요. 전에 지각한 벌로요.
4: 그럼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해보자꾸나. 데뷔의 레벨이 많이 올랐네. 오즈도 꽤 높아졌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안 보여.
5: 루시오?
3: 선생님?
5: 루시오의 이모님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루시오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거든요.
4: 그래요?
5: 교무실에 가서 얘기 나누시죠.
4: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3: 선생님!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5: 주인공이 빠지면 곤란하지?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로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도 이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6: 좋아, 좋아. 이쪽으로 나한테 패스!
7: 좋아, 좋아.
6: 이게 뭐지?
4: 루시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내 조카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3: 에단! 너도 선생님이랑 상담 있구나?
1: 루시오.
8: 로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에릭 어머님.
3: 이모, 에단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8: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4: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온 거예요. 네가 에단이구나. 에릭 동생 맞지?
1: 맞아요.
3: 학교에 몬스터 다이노가 나타났다고?
4: 루시오, 어서 가봐.
3: 에단, 나중에 보자.
6: 안킬로 해머
3: 데뷔, 괜찮아?
6: 늦었네.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0: 한심하긴. 내가 복수해줄게, 루시오! 좋더라, 썬더 포켓! 핫! 나도 질 수 없지!
1: 이런, 늦었잖아. 저 녀석들만 활약하게 둘 순 없어. 무슨 짓이야? 난 다이노스터라고.
2: 미안. 근데 나도 다이노스터야.
1: 너한테도 퀀텀 다이노가 있었다고? 다이노 슈트 변신! 말도 안 돼. 검은 다이노스터?
3: 미안하지만 방금 본 건 잊어줘야겠어.
1: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매야매야 성 스트라이크!
3: 전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1: 안 돼! 안 돼, 스티븐. 정신 차려. 가까이 오지 마.
3: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흡수!

0: 발사! 자라!
1: 데이비 괜찮아?
2: 별거 아니야.
1: 스테고 테라 쉔! 아! 지금이야 데이비!
2: 안킬로 해머 블레스트!
0: 부테라 윙! 발사!
1: 점프를 도와줘, 제이민!
0: 좋아!
1: 넷, 저, 드라이브!

0: 임무 완료. 그래 알아 착하지.
1: 와 다이노스코 멋지다.
2: 저기 보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3: 데비.
1: 다이노스토.
3: 잘했다 다이노스토.
2: 엄마.
4: 엄마.
2: 소장님. 아니 이모.
3: 다이노스토 5승.
5: 우리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6: 저건. 다이노스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다이노스터 같은데?
7: 반갑다, 제이민.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6: 야! 스티븐! 괜찮아?
8: 저 검은 다이노스토.
6: 스티븐을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사라졌잖아. 검은 다이노스토가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2: 빼앗긴 후테라.
3: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 스티븐의 워치에서 퀀텀 다이노가 완전히 사라졌어. 제이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검은 다이노스터야.
4: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그럼 스티븐은 앞으로...
3: 맞아. 스티븐은 이제 다이노스터가 될 수 없어.
8: 그 검은 다이노스터가 변신하기 전에 분명히 얼굴을 봤고 누군지도 알았는데,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9: 스티븐, 너무 무리하지 마.
8: 그치만
4: 우리가 그 녀석을 잡을게.
3: 스티븐은 쉬어야 하니까 남은 얘긴 나가서 하자꾸나.
9: 푹 쉬고 있어, 스티븐.
8: 아니, 잠깐만. 나 빼고 작전 수행하면 안 돼.
3: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들어본 적조차 없어. 다이노스터가 동료의 힘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니. 현재 최우선 임무는 검은 다이노스터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는 거야.
4: 전 좀 무서워요. 저도 스티븐처럼 퀀텀 다이노를 빼앗기면 어떡하죠?
3: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그 녀석과 마주쳐도 혼자 맞서선 안 돼. 동료들에게 알리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2: 오! 드디어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난다! 그럼 제가 리더할게요.
4: 뭐? 네가 리더면 난 빠질래.
3: 이번 임무를 잘 완수하면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를 얻게 될 거야.
4: 우와! 정말요? 그럼 저 할게요.
2: 방금 빠진다고 했잖아.
4: 그만해! 지금 장난칠 때야?
6: 검은 다이노스터라.
7: 내가 뭘 한 거지?
10: 퀀텀 에너지가 느껴지는군.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다음에 누구의 퀀텀 다이노를 빼앗을 계획이지?
7: 싫어! 난 더 이상 빼앗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꿈꾸던 최강 다이노스터가 아니라고!
10: 한심하긴. 에단, 네 형을 이런 꼴로 만든 게 누군지 생각해봐.
7: 제이민, 맞아. 형이 저렇게 된 건 그 녀석 때문이야.
10: 그렇지, 바로 그거야.
4: 루시오, 내 완벽한 작전 볼래?
2: 못 알아보겠는데? 이건 개미를 그린 건가?
4: 검은 다이노스터잖아. 잘 봐, 루시오. 이 녀석은 공룡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 그러니까 공룡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몰래 다가가서 두둥! 뒤에서 기습하는 거야.
2: 우와!
4: 그런 다음 짜잔! 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서 녀석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지. 빛나는 퀀텀 미라클!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내 이름은
2: 멋진 작전이야! 노래하는 것만 빼면...
4: 노래를 빼면 안 안 되지. 그게 핵심이라고.
2: 알았어. 그럼 지금 시내로 가서 잠복하자.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데이비!
11: 고마워.
4: 그 검은 다이노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11: 맞아. 난 그 녀석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아빠를 구할 거야.
9: 아무리 봐도 빈틈이 안 보이네. 하,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엄마!
11: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휴대폰은 압수야!
9: 엄마! 돌려주세요! 다이노스타 임무 중이라고요!

0: 와, 대단해. 로빈 후드도 너만큼은 못 쏠 거야.
1: 집중하는 중이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2: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지.
0: 이젠 방해 안 할게.
1: 아니야, 네 잘못이... 어? 거기 누구야?
0: 스티븐의 퀀텀 다이노잖아? 메아사우루스야?
1: 뭐?
0: 야, 내 활!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하! 거기서! 내가 놓칠 것 같아?
1: 녀석의 은신체인가?
0: 예감이 안 좋아, 제이민. 여기서 나가자. 검은 다이노스터가 나타날 거야.
1: 아니, 그 녀석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여기 있는 거 알아? 이제 나오시지!

0: 제법인데, 검은 다이노스타! 이제야 찾아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1: 잘 됐네. 나도 널 기다렸거든. 부테라 스카이폴!
0: 겨우 이게 다야?
1: 아니, 이제 시작이야!
0: 그날처럼 도망쳐봐. 그게 너다우니까.
1: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부테라 썬더 브레이크!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0: 겁쟁이 녀석,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됐군.
1: 누가 도망쳤다는 거야?
0: 끝까지 부인하겠다. 좋아. 이제 끝내주시.
1: 제타 프로스트 윙, 출격! 날아! 지금이야! 부테라 스카이폴!
2: 제이민! 괜찮아?
0: 그래, 다 끝났어.
3: 이게 무슨...
1: 말도 안 돼! 그만해, 당장 멈춰!
2: 이대로 가다간 추락하겠어!
1: 날개가 움직이질 않아!
0: 그때도 이렇게 도망쳤지!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1: 뭐?

0: 붙으라!
1: 좋았어! 바로 이거야!
0: 뭐야? 저건 내 날개잖아!
1: 새로운 힘이라 근사군.
2: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다. 아주 좋아. 최강의 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0: 돌려줘. 다이너스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럼 난
1: 됐고, 네 덕분에 얻은 새로운 힘을 보여주지. 나와라 케라노스 피스트!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0: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톱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오?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입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또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5: 저,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6: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1: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6: 아니, 뭐라고?
4: 그림은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5: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7: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란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8: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9: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8: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0: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7: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이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11: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9: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11: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8: 근데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9: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12: 둘 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해.
7: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함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9: 저의 바로 공허함이야.
7: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손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9: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이게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 볼 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거,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7: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9: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7: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0: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1: AI.
0: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1: 응, AI가
0: 그러니까 맞다.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1: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2: 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3: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1: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3: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1: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합치고 연점 분해하고 이건 빼고 해갖고 만든 게 AI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저작권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0: 그럼 만약에 그 AI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그 AI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였다면? 네가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작가라면?
3: 그렇게 하세요.
1: 그냥 가져가세요. AI가 표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AI도 나중에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예술에
3: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될까봐 조금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냥 그 AI 생으로 이제 예술로만 딱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술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2: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5: 누구세요?
6: 누구세요?
5: 누구세요?
6: 안녕?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굳이 표정을 그렇게 심오하게.
8: 니들이 예술을 알아?
6: 예. 네, 알아요.
9: 네, 알긴 알아요. 네.
6: 아, 저렇게 치다가는 아니, 답을 들으셔야죠.
10: 아니, 어디가?
11: 저희도
6: 얘기하죠.
3: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1: 아하.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진 알지 말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를 그려달라고 할 거야.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8: 진짜. 진짜 그림 저렇게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엄마, 이제 찍는다. 하나, 둘, 셋, 보라뜨.
1: 바퀴벌레가 된 엄마.
0: 다녀왔습니다. 엄마!
2: 뭐지? 엄마가 마중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있나? 없네. 안방에서 주무시나? 옷을 허물벗듯 벗어놓을 엄마가 아닌데. 핸드폰도 두고 가고.

0: 무슨 급한 일 생겼나? 아니지,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1: 엄마, 나 살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엄마 옷에 죽어라! 저기, 망고 케이크 건들기만 해봐! 바로 채로 펼쳐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 거기 우리 엄마 자리야, 비켜!
0: 잠깐, 설마...
2: 학교 끝나고 오면 보람이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놓을게.

0: 이제 어떡하지? 바퀴벌레로 변한 엄마도 사랑할 수 있을까?
1: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거는
2: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이거 만화적 허용이라니까요.
3: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퀴벌레로 변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4: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니까 바퀴벌레를 나는 소중히 됐을 것 같아.
5: 나도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엄마가 바퀴벌레가 됐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여러 보살핌들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3: 근데 난 솔직히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치면 완전히 사람처럼 대해주긴 어렵긴 한데 사육장은 사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
2: 아니 근데 그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원래대로 뿅 돌아오면 사육장 다 망가지고 콰르릉 하는 거 아니야?
3: 사육장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사육장은 딱히 부서져도 되잖아.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1: 나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내면은 엄마인 게 더 좋을 것 같아.
4: 나도 동의해.
1: 왜냐면은 겉모습은 달라져도 안에 있는 뭐 추억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
4: 내면이 바퀴벌레고 겉은 엄마면은 바퀴벌레는 지능이 사람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 같은 걸 못하니까 아예 바퀴벌레 상태이고 똑똑한 엄마가 더
5: 이제 엄마의 역할을 못해도 나를 정서적으로 낳아준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난 바퀴벌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그러니까 난 역할 말고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사랑이랑 나를 돌봐준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거. 솔직히 엄마는 역할이잖아 그냥.
2: 사람이랑 무슨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1: 근데 가족과의 사랑은 엄마나 아빠나 나를 힘들게 키워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가족은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2: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못되게 구는 것만 알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6: 당연한 거 아닐 수가 있지.
7: 사랑을 받기에 사랑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언니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
3: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은?
7: 네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봤어?
3: 그래 엄마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치자 그냥.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해도 그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
4: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2: 내가 생각하는 거
3: 굳이 사랑을 꼭 받아야 돼?
7: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란 것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 생겨나는 게 사랑이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3: 너 말은 그냥 짝사랑 같은 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7: 그렇지.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맞물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2: 사랑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7: 젓가락이 딱 한 쌍이 있어야지 젓가락이 되는 거죠.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지?
4: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정갈이 키우고 있어.
2: 네? 예를 들어.
4: 유튜브잖아.
3: 진짜요?
4: 진짠데.
2: 아니, 그래.
4: 하여튼. 진짜 정갈을 키우고 있어. 나는 그 정갈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정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맞물릴 수가 없는.
7: 깊이가 다른.

0: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위로 가고 그 동물은 아래로 가. 그럼 이건 맞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간이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았을 때 모성애가 있잖아. 어머니의 경우로 치면은 그게 좀 더 훨씬 넓을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반이나 반 미치라고 나는 생각.
1: 은비 여기 내가 똑같거든. 근데 이유가 좀 달라. 부모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데 난 되게 어려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0: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옷도 엄마 거고 우리 집도 엄마 거고 다 엄마 아빠 거잖아.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1: 그렇지.
0: 우리가 우리 명의로 산 건 아예 없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뭐 젤리 같은 거밖에 없거든.
2: 나는 왠지 엄마도 말했지만 나랑 우리 엄마의 사랑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엄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최대치는 아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1: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직접 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2: 말했는데?
1: 너희 엄마가 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0: 응. 사람 가족마다 다르지.
3: 그치.
0: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 나도.
0: 상청소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 나는. 그 대신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내면은 내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엄마는 내면으로.
1: 아, 츤데레.
0: 뭐하게 느껴져, 이게 약간. 그 행동으로서 그냥 그 눈빛으로서 딱. 교감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나 뭐 아기 키우는 뭐 신생 뭐 엄마 아빠들이나 눈빛으로 알아듣고 막 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엄마의 고함 소리로 알아듣는다. 약간 그런 느낌.
3: 고함 소리.
0: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4: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0: 잔소리. 왜냐면 잔소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는 100년을 수련한 스님도 못할 거라고.
5: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움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유교적 책임감이랑 그다음에 되게 좀 기쁜 거랑 그리고 조금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6: 복잡 미묘비. 이제 복잡 미묘비.
1: 안녕하세요.
7: 와,
8: 나 밑에
7: 우리 말고.
8: 아니, 그니까.
1: 다리야, 다리.
7: 박수
1: 받는
0: 입니다. 엄마랑 엄마.
8: 너는 바퀴벌레 안 될 것 같지?
1: 네.
0: 너 엄마가 변성기가 왔네.
1: 와, 저것은 직장인의 하루를 표현한 엄청난 현대 예술입니다.
9: 안할 것 같은데.
6: 이건 만약에야, 만약에.
2: 나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6: 아니, 나는 아빠 키워줄 수 있는데, 엄마가 두 개의 예시. 만약에 계속 사랑을 한다. 더 못하고 이용한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쫄깃쫄깃한 레이싱한 걸 부자고 날 이기면 사람들을 원래대로
1: 자기랑 경주에서 이기면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주겠대.

레디.

소맥이나 가져도 만만치 않은데요. 운전할 땐 앞을 봐야지.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저 레이싱 실력, 왕년의 스피드 레이서였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고 나와라 등껍질 그 사이.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아, 어느덧 돌고 돌아 트랙이 결승선이 보입니다. 나는 접은 적이 없다고. 방해꾼도 다 날려버렸으니 이 레이싱을 이기고 널 내가 갚겠어. 아, 엄청난 스피드의 향연입니다. 아빠 그리고 꾸루아, 그 승자는 누가 될까?

0: 이거 멋진 배를 가진 나와 함께 레이싱을 할 수 있어 즐거웠어.
1: 안 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0: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알맞은 놈들.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 임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2: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논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1: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3: 이거 실화인가?
4: 내일 꺼내준다네.
0: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알맞은 놈들. 아니, 그렇게들 내 뜻을 몰라? 내가 왜 언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5: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 처참하소서.
0: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야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되며 바람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업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발목이 미치지 않았구나. 대체 왜...
1: 시기를 놓치다니. 파종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쳤단 말이냐.
2: 명나라와 우리 땅의 절기가 다른데 저들의 달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생긴 비극이 옵니다.
1: 장별조, 더는 남의 나라 달력에 기대어 우리 백성들을 굶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늘을 관찰하여 우리 땅의 씨앗이 언제 눈을 떠야 하는지 그 시간을 읽어내야겠어.
2: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을 정확히 측정할 관측기구와 이를 풀어낼 계산이 필요하옵니다.
1: 집현전의 이순지 학사!
2: 이순지 학사!
1: 이순지 역사의 천재적인 수학 지식과 장영실 별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밤하늘의 별을 조준해서 관측하는 기계 간이를 만들어 주시오.
3: 예, 전하. 명받잡겠사옵니다.
2: 이 학사는 그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간이의 뼈대는 다 짜놓았으니.
4: 장별자, 기계는 수학이오. 저의 정밀한 계산 없이는 그냥 멋진 쇠덩이에 불과할 텐데.
2: 무슨 소리? 그대 계산 없이도 여태 여러 기계들을 잘 만들어왔어.
4: 아무령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명나라 기준이 아닌 한양의 각도는 어떻게 알아내고자 하셨소?
2: 그거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4: 장별자, 제가 그대의 손재주가 필요하듯이 그대도 저의 산술이 필요할 것이오. 어떠소? 한번 합을 맞춰보겠소?
2: 좋소! 기술과 수학으로 조선의 하늘을 열어보시지요!

0: 자, 이제 별을 조준할 관측통을 세울 차례요. 오늘 연구하면서 알아낸 조선의 비밀 수치인데 북극성 고도 37.5도요.
1: 명나라의 40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한양의 각도란 말입니까?
0: 그렇소. 오직 우리 땅에서만 보이는 각도요.
1: 좋습니다. 당장 이 각도로 한양의 밤하늘을 겨누

0: 야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왔더니. 그래, 드디어 완성된 것이냐?
1: 전하, 제 계산대로라면 오늘 한밤중에 북극성이 이 간이의 정중앙 조준경에 딱 들어와야 하옵니다.
2: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지요, 전하.

0: 단 일리의 오차도 없이 북극성을 꿰뚫었어. 이순지의 계산이 맞았고 영실의 손이 그것을 증명해냈구나.
1: 이제 우리만의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전하.
0: 그래, 이제 다른 나라 해시계에 우리 시간을 맞추지

0: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날짜를 몰라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1: 전하! 신성한 대궐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쇠덩이란 말입니까?
0: 이것은 쇠덩이가 아니라 간이라 하오.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요.
1: 전하! 전하의 시간과 하늘을 관측하는 행위는 오직 명나라 황제만의 고유한 권리이옵니다.
2: 맞습니다, 전하. 당장 저 불온한 기구를 없애고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3: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그대들의 이 부르튼 손이 조선의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0: 다들 멈추시오! 이 기구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1: 대감, 지금 제정신이오? 예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지키려 하오! 비키시오!
0: 이 새덩이는 나라를 망치는 물건이 아니오! 우리 백성들이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부신 농사지도요!
1: 대감!
0: 전하와 저 두 천재가 백성을 먹이려고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도구를 제멋대로 부수겠다는 말이오! 그것이야말로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는 진짜 예법 위반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2: 맨날 예법이 어쩌고 법도가 어쩌고 하던 분이 웬일이래?
3: 어젯밤에 전하랑 영실이 밤새우며 피땀 흘린 진심을 다 보고 계셨나봐.
2: 대왕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대박이긴 하다.
3: 그걸 뭐라는지 알아? 애민정신.
4: 저 별들이 비로소 조선의 길을 가리키는구나.
5: 이 쇳덩이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담아 이제 백성들의 틀밭을 지킬 것이옵니다.
6: 이제 저 별들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4: 모두 그대들 덕분이오. 이제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소.
7: 별을 관측하는 기구 간이를 명나라가 아닌 조선의 기준에 맞춘 이유가 뭔지 알아?
8: 남의 나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늘에 꼭 맞추기 위해서잖아.
7: 정답! 덕분에 우리 땅의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
8: 남의 것에 기대지 않고 우리 기술로 조선의 하늘을 당당히 열었다니 정말 대단해!

0: 벌써 새벽 2시를 넘긴 지 한참이요. 이러다 아침 회의까지 가는 거 아닌지.
1: 그러게 말입니다. 내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지끈거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0: 하오면 전하께 조심히 아뢰옵는 게.

0: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1: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게.
2: 아뢰옵게 황궁하오나, 전하. 벌써 사흘째 밤샘이시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고 저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1: 어허, 백성들의 소리를 하루라도 빨리 알고 해결하는 게 참된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이 아니겠소?
2: 맞습니다만.
1: 이리 와서 다음 상소를 읽어보게나.
0: 네, 전하.
2: 함경도에서 온 상소이옵니다. 전하, 머나먼 국경 끝에 사는 미천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께 엎드려 비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옵니다. 칼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얼어 터지는데 강을 건너온 야인들이 남은 뗄감과 한줌 식량까지 샅샅이 뺏어가니 이제는 정말 죽을 나만 남았사옵니다. 전하, 부디 이 멀고 추운 땅까지 전하의 따뜻한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지금 북쪽 백성들이 여진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자겠소?
1: 전하, 북쪽 땅은 원래부터 여진족들의 침입이 잦은 곳이옵니다. 민가의 피해까지는 막기가 어려우니 도성이 점령당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내는 것을 추천드리옵니다.
2: 아니되요, 이참에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되겠어. 내 인재들을 지명할 터이니 연무장 소집에 참석시키도록 하시오. 대신들은 들으라. 최윤덕 장군, 압도적인 실전 경험과 치밀함으로 압록강의 적들을 격파하라. 김종서 대신, 두만강을 집어삼킬 지혜를 뽐내보거라.
3: 가서 조선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라.

0: 적들의 경계가 허술한 지금이 적기 위호입니다.
1: 아니다. 아직 보초병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분명히 혹독한 날씨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테니 경계가 느슨해지는 때를 노려야 한다.
0: 네, 장군.

0: 장난 아니네.
1: 내 말이 이런 날씨에 누가 쳐들어오긴 하겠어?
2: 아,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어.

0: 그래, 지금이다. 조선의 땅을 침범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빼앗은 죄, 오늘 모조리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전군 화포 발사!
1: 기습이다. 이 추운 날에 대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후퇴하라! 후퇴하라!
0: 적의 진영이 완벽히 무너졌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압록강 너머로 몰아내라. 기병대 돌격!

0: 장군! 작전이 통했습니다! 놈들이 좁은 계곡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어왔습니다.
1: 적들은 말을 부릴 수 없는 좁은 계곡에 갇혔다! 지금이다! 전군! 발사!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도망치는 자들을 쫓아 두만강까지 진출해라! 돌격! 예!

0: 과연 조선의 호랑이들이구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두 장수가 멋지게 증명해 주었구려. 참으로 장하고 훌륭하오.
1: 서북방의 백성들이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동북방의 야인들도 이제 조선의 이름 앞에 벌벌 떨 것이옵니다.
2: 대왕님 안목 미쳤다. 대왕님이 명장이라 그런가? 데려온 장수들도 다 장난하냐?
3: 원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0: 이제 조선은 남쪽의 왜구부터 북쪽의 야인까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노라!
2: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이 개척한 4군 6진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야?
3: 압록강과 조만강까지 우리 영토를 넓혀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한반도의 국경선을 완성했기 때문이야.
2: 아하! 지금의 한반도 지도가 바로 세종대왕님 때 완성된 거구나.
3: 맞아! 거친 땅을 개척해 백성과 영토를 안전하게 지켜낸 대단한 역사야.

0: 과일은 잘 익었어.
1: 저작거리는 언제나 와도 활기가 넘치는구나.
2: 예, 아바마마. 궁궐 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3: 여기에 네 지장이 찍혀있잖냐. 빚 못 갚으면 네 딸은 이제 내 노비야.
4: 노비라니요? 그를 몰라 그런 말이 적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5: 나리, 제발 관아에 낼 상소물 한 장만 써주십시오.
6: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7: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림없다. 가라, 가!
8: 무슨 소리야?
9: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 뻔하지. 세금 더 내라는 소리 아니겠어? 살기 힘들다.
2: 글자를 모른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사옵니다.
1: 백성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건 내 탓이다. 나라의 어버이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2: 호면,
1: 백성들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선의 소리를 온전히 담을 글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2: 아바마마, 소자도 돕겠사옵니다.
1: 향아, 저 버들잎들이 바람에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리느냐?
2: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시옷소리 같사옵니다.
1: 보아라, 물고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구나. 저것은 목구멍이 열리는 이응이다. 자연이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어.
2: 아바마마, 또 눈이 아프신 것이옵니까?
1: 괜찮다. 어서 계속하자.
11: 대제학, 들으셨소? 전하께서 요즘 경애루에서 물고기 입모양을 따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적는 새로운 글을 만드신다 합니다.
7: 사대부의 예법을 두고 기괴한 짓을 벌이시다니!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12: 조상께서 모자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계제. 눈기가 트인 백성은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법. 내 직접 알아볼 것이오.
1: 향아, 기억해보거라. 혀끝이 어디에 닿느냐?
13: 기역. 윗잇몸을 툭 치고 내려옵니다.
1: 그렇지. 그럼 목구멍을 막는 깊은 소리는 이렇게 꺾으면 되겠구나.
13: 무하니 입술이 네모지게 만들어집니다.
1: 이번엔 바람을 품은 거친 소리다. 오 하다가 바람을 세게 내뱉어 호 해보거라.
13: 오호.
1: 거친 바람을 품은 글자구나. 우리 백성들도 이렇게 즐겁게 익히면 참 좋겠구나.
14: 대제야, 주상의 침소 소식은 좀 알아보셨소?
12: 알아내었소. 주상께서 밤마다 세자의 입을 벌려 혀의 위치를 재고 이미 자음과 모음의 기틀을 다 잡았다고 하오.
14: 예? 글자를 정말로 만들고 계신단 말입니까?
12: 이대로 방치할 순 없어. 내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궐 앞을 가로막을 것이오. 다들 여기 서명하시오. 전하, 부러진 쇠붙이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나 옥체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쉬십시오.
1: 장별좌, 그대가 만든 해시계가 백성들을 도울 걸 생각하면 힘이 들던가?
12: 힘든 줄 모르옵니다.
1: 나도 그렇소. 고약한 눈병이 걸렸다곤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즐겁소.
0: 아, 역시 대왕님이야.
1: 향아, 밤하늘의 달을 보면 마치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점을 하늘로 삼고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며 이 선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겠구나.
13: 하늘은 소리의 시작, 땅은 머무는 곳. 사람은 소리를 완성하는 존재. 참으로 귀합니다.
1: 저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글자들이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야 할 텐데.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8: 전하,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9: 한자는 세상의 뜻과 하늘의 지가 담긴 유일한 글자이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질서이옵니다.
1: 그대들에게 글자란 무엇이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요.
9: 전하, 한자를 버리는 것은 조선의 문명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사대부만의 것이니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

0: 하시옵소서.
1: 멈춰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근이 오지 말자.
2: 백성이 그를 몰라 굶주리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쓰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대들의 사대부 예법이 내 백성의 피눈물보다 귀하단 말이오.
3: 전하,
2: 그대들이 명나라와 성리학을 위해 울 때 나는 내 백성의 피눈물을 닦을 것이오. 나는 결단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소.
3: 신하는 전하의 뜻을 결코 따를 수 없사옵니다.
4: 그를 몰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
5: 나도 대왕님이 거센 반대에도 글자를 끝까지 만드신 이유가 바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어.
4: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애민정신 덕분이구나.
5: 맞아. 대왕님의 따스한 마음 꼭 기억하고 감사하자.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될 것이옵니다.
1: 최만리를 당장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0: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채마리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1: 신념이 다르다 하여 신하의 입을 막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최만리를 즉시 풀어주어라.

0: 향아, 이제 우리 글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0: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1: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0: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2: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1: 장별좌,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3: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
2: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0: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4: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광평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의 밤은 어둡지 않을 것 같거나.
1: 덩이야, 금속 활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2: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게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1: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0: 전하, 고려사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싸웁니다.
1: 여기 고려 백성의 말이 왜 한자로만 적혀 있어?
0: 고려사는 사대부들이 읽는 역사서유입니다. 한자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 한자가 마땅하다니. 고려 백성은 우리말로 살았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써야 진짜 역사가 아니겠소?
0: 명 바짝게 싸웁니다.

0: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1: 괜찮다.
2: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3: 그러게. 덩이야, 너 몸이...
2: 어? 나 왜 이래? 갱이야, 너도... 어? 왜 이래, 우리 죽는 거야?
4: 대왕님의 시간이 다 돼서 우리도 시간이 다 됐나 봐. 몸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
2: 어떻게 돌아가?
4: 해시계. 일단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해시계부터 찾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야. 아유.
2: 감질나서 못하겠네. 그냥 쭉 뛰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0: 지금이야! 뛰어! 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개 위에 올라타!
1: 왜? 너는 어쩌라고?
0: 자, 하나!
1: 잠깐 설명은 해줘야!
0: 둘, 셋!

0: 여기.
1: 뭐야, 안 돼?
2: 우릴 여기로 보낸 그 해시계가 아닌가 봐.
1: 한양바닥에 깔린 해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찾지?
2: 분명 단서가 있을 텐데. 동물 그림? 그래! 박물관 해시계는 한자가 있었어. 내부가 달라. 저작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잖아.
1: 맞다! 박물관에서 본 해시계는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지.
2: 장영실 아저씨 창고에 가보자. 거기엔 온갖 발명품들이 다 있을 거야.
1: 그래, 들어가, 가자.

0: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내 평생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본 걸 안다. 정체가 무엇이냐?
1: 저희 그 신라에서 온 터운데요.
2: 아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0: 미래에서? 아니 미래에서 어떻게?
1: 어쩌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거라 저희도 잘.
0: 오호, 신기하고

0: 고맙구나. 아,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미래의 조선은 어떠하냐? 내 백성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느냐?
1: 평안하다 마다요. 전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0: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겠구나. 헌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2: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 혹시 여기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새겨진 해시계 본 적 있으세요?
0: 그걸 어찌 아느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저작거리엔 동물 그림을 그려 보냈다만.

0: 찾았다!
1: 감사합니다! 대왕님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0: 대왕님, 감사합니다!
1: 백성만 생각하시는 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고맙다. 너희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지칠 수 있겠느냐. 조심히 가거라, 나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여.

0: 아바마마,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1: 옛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어. 한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네. 향아, 가자. 미래가 기다린다.

0: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던 대왕님의 진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1: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0: 그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우리 또 만나요.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일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즘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은 양자역학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개발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를 고전 물리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고전 역학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야구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구공의 위치, 그리고 야구공의 속도, 그리고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그 야구공의 질량을 안다면 앞으로 이 야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야구공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 고전 물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죠. 우리가 야구공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 랜덤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몰라.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양은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켰을 때 어우 양이 많다 아니면 양이 너무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한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접미사인데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수 없었던 양이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어떤 양의 덩어리, 이런 기본 입자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저희 고전 물리에서 야구공이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야구공이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어느 값이건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 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계단식으로 에너지 1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2번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점프를 한다라는 학문이 양자역학이 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하게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빛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밝게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의 에너지는 고전 역학에서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볼게요. 방이 아주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 빛이 보이죠. 약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방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방의 밝기가 1이다. 그러면 좀더 어둡게 해서 0.5, 조금 더 어둡게 해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더 어둡게 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 역학에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빛의 밝기,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의 밝기를 이 빛의 기본 입자, 광자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방이라서 광자가 3개밖에 없다 해보겠어요. 그럼 3개에서 더 어둡게 하려면 광자 2개, 그리고 더 어둡게 하면 광자 1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제 정말 0개, 암흑이 됩니다. 광자 하나보다 더 어두운 빛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졌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고전역학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자나 원자는 저희가 동그란 구처럼 측정을 할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원자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파동의 뜻은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좀 구부정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원자의 파동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이 높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낮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사진을 찍어요. 원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 뭐 100번 찍는다. 그리고 100번 찍은 사진을 점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점의 집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질의 파동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의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동 안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음 날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하필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 성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한 번 시도를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한다면 그 모든 도전의 결과의 집합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한 번 잘못 봤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한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은 마치 양자역학이 개발된 과정하고도 사실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학의 발전이 위대한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한 명의 천재가 이루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과학자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많은 과학자분들이 양자역학 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이런 초반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시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이 개발되면 될수록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 성질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중첩하고 얽힘입니다. 먼저 중첩은 어떤 상태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중첩은 동전을 탁 쳐서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합니다.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이게 이제 중첩의 재밌는 현상인데요. 동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측정이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니까 앞면이나 뒷면이 랜덤하게 나오겠죠.

0: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첩을 측정했을 때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리학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나오더니 예측할 수 없다? 아, 이건 아직 이 학문이 불완전하다. 이 학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돈다고 했을 때 동전 하나를 탁 치면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게 얽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왼쪽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온 사실이 왜 오른쪽 동전에게 영향을 주느냐. 특히 만일 동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는 가운데에서 이 중첩과 얽힘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천재가 맞으신 아인슈타인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에서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안 되겠네,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 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3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다섯 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다섯 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 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다섯 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다섯 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또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 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걸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0: 했던 걸 보겠습니다.
1: 허리를 해야 돼. 구름이 많아가지고. 해였더라.
2: 와. 와, 와. 이래도 성공이냐? 아마.
3: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4: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발견 만들기 해보는 거.
3: 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어?
6: 정인 씨.
3: 저요?
6: 네.
7: 혹시 뭐 원해요? 누나 하란다밖에.
3: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7: 단체로 멋진 척?
3: 어.
2: 아, 그거 근데 우리 완전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7: 어려워.
3: 붙어서. 저런 느낌인 거야.
7: 지금 저 화면 속의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3: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얘들아 설명 좀 해줘봐.
8: 그러면 지금
9: 언니가 보는 보이네요. 시야야. 이렇게 흔들리는 시야.
3: 아, 흔들려, 흔들려.
9: 흔들리는 시야야.
2: 우리가 힘들어야 돼?
9: 아니.
7: 카메라를 흔드시면.
2: 아, 그렇지.
6: 제가 이렇게 흔들 거예요. 정희 씨 외에는 선글라스 다 한번 껴주실까요?
7: 껴볼까요?
3: 한번 껴보세요.
2: 네.
3: 오, 멋있네.
2: 아, 보여?
6: 테스트 한 번만 가겠습니다.
2: 네.
3: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2: 오케이.
7: 카메라 위치를 저희 누나가 알아야 돼서.
2: 네.
6: 네, 이쪽에 있고요.
9: 재웅이는 뭐 불편한 거 있나? 응? 재웅이 다 들려?
2: 응, 들리는데 눈도 안 보여요, 지금.
9: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알겠습니다.
10: 조금 서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실.
9: 아, 서로 바라보는 쪽.
6: 우리 약간 시선을 조금씩 돌려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도 한번 주시고.
3: 마주보래.
2: 마주보고.
10: 좋아요.
6: 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둘. 우리 조금씩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뭐 선글라스 이렇게 잡아주셔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7: 지금 머리 크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정해주시는 거죠? 네.
9: 근데 언니도 웃는 게 예쁘다.
7: 누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2: 안 보여.
9: 재웅이가 확실히 막내라가지고 잘하네.
7: 야, 너 왜 잘하냐? 엄청 힘없네.
11: 우리 이제 드디어 재능을 이제 발견했나?
12: 자꾸 뭐 멋있는 척하고, 뭐 예쁜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수라는 거죠. 저처럼 보세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6: 오른발을 좀 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볼까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서 뒤에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손을 뭐 허벅지에도 한번 살짝 올려도 주시고.
3: 아, 잘생겼다.
7: 안 보이잖아.
3: 어떻게 알았지?
9: 뭔가. 아이고, 잘한다.
2: 아니,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포즈인데, 이거?
9: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2: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7: 나 내 다리에 꽃을 누가 꽂을, 아, 네네.
3: 다리에 꽃이.
9: 꽃이 이렇게 있잖아.
7: 저 오늘 바로 SNS 푸사 한번 바꿔볼게요.
6: 아, 네. 봐요?
13: 제 다리를 예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꽃을 연결해볼 생각을 평생 못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2: 너무 예뻐요.
7: 아, 짱이다. 아니, 감사해요.
6: 이런.
9: 개인.
7: 누구 아이디어예요?
6: 접니다.
7: 세상에. 시장님, 아, 네. 더 잘 되실 거예요.
6: 감사합니다. 아, 네.

0: 꾸러기처럼 웃어주셔도 되고.
1: 아, 좋아요. 도장씨.
2: 근데 우리
0: 이걸 어떻게 포즈로 하지? 이렇게 얹어주 자연스럽게.
3: 아니 세상에. 와. 저희 이거 지금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지금. 오이 실장님. 김나연!
0: 나연님 한번 볼까요?
4: 저요?
5: 더 있어요?
4: 아, 이거 만져야 되는데?
3: 야, 너무 재밌다.
4: 진짜 예쁘다. 이걸로 뭘 하면 돼요? 클린업을 하면 될까요?
0: 표정도 좋으신데요? 우리 이렇게 발을 하자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힘내다.
5: 이렇게. 3대 2대.
0: 힘내는 계세요?
6: 바벨에다가 꽃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0: 아니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거밖에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좋아요?
4: 아니 이거 데드리프트잖아.
6: 피하는 건데?
7: 안 돼.
0: 우리 발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
5: 이쁘다. 네. 김나연 이쁘다.
0: 맞나?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주셔도 되고.
5: 나연아,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 야.
4: 난 실물이 예쁘지.
5: 아니야, 너 사진이야. 너 100% 사진이야.
4: 난 실물이지.
5: 아니야. 나 복수 이런.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0: 좋아요?
5: 아니야.
8: 네네. 바로 정면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6: 네.
8: 선글라스를
6: 끼고
8: 쓴 상태로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카메라 보시면
0: 지금 선글라스 끼셔가지고
6: 근데 이게 낀 게 더 잘 보여요.
0: 그래요?
6: 이거냐?
8: 이거는 이 손가락에 꽃을 끼신 다음에 눈을 가리는 느낌.
5: 와, 박정인, 요다가, 아니. 요정 같다.
0: 우리 처음에 전신으로 갈 거라서요. 한 손에 이렇게 주머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 한 손은 주머니.
0: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6: 어딨어요?
0: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그냥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저 잘 보고 계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8: 이제 손가락에 긴 꽃으로 가리는 느낌.
0: 이렇게 펴서
8: 반지처럼.
5: 우리 저번 주 촬영은 캠핑 가서 나무하고 이랬는데 오늘 아주 네, 이 예쁜 스튜디오에서
6: 얘들아 누나 꽂는 됐어.
7: 누나 그 기회를 내도록 감독에
0: 한 번 더 우리 거기서 네, 그대로 계실게요.
6: 오, 엄청 예쁘네, 안경이. 너무 예뻐요. 얘들아, 나 청초한 거 봐.
4: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6: 그 장애라는 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 눈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 아이 마델인가? 마델이야 마델.
0: 우리 여기서 한번 약간 이렇게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줘보실까요?
5: 잘생겼다. 한교동 닮았다. 한교동.
9: 잘생겼다고? 나 처음 들어본데.
5: 아 맞아. 오늘 많이 해줄게 형이.
9: 이렇게요?
4: 멋있다.
0: 좋은데요?
9: 아, 저 한번 조커 해봤습니다.
0: 네, 좋아요. 굿. 살짝 이렇게 다시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주실까요? 좋아요.
7: 멋있다. 좋다.
0: 밑에 보면서도 사주시고.
9: 구 대표 뭐 똑바로 뭐 뒷면 사진 뭐 구가 대표 유니폼. 요번엔 사고 있고 찍어봤으니까 좀 기대될 수밖에 없죠.
6: 여기 너무 예쁘다.
0: 여기 또 어디야?
5: 뭐야?
2: 우와. 아니 옷장 왜 이렇게 예뻐요? 와 미쳤다.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 네.
5: 갑자기 형이랑
2: 잘 잘라서 나라가 닿는 거 아니에요?
10: 뒤에도 세트 주장이 있고 우와. 위에도 있습니다.
5: 뒤에 제 차 있습니다.
2: 뭐?
3: 누나 저 좀 밀어줘.
2: 뭔데?
3: 아, 내 차 좀 밀어줘.
2: 어, 뭔데 뭔데?
3: 아, 네네.
11: 오, 부럽다.
2: 아, 네.
11: 이거
3: 받아드릴까요? 자, 여기 왔는데 복지용품점에 와서 제가 말을 다 해놔서 지금 빼놓으셨네요. 저거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챙겨가지고 가볼게요. 네, 깨끗이 쓰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요즘 그 MG샷 요거 많잖아. 그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야.
2: 어머니 앉으세요.
5: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 레그샷을 찍는 거죠. 뭔지 알죠?
2: 네.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쳐보실까요?
10: 근데 우리만의 다리를 찍는 거니까.
5: 맞아.
10: 오빠는 허공에 떠도 되는 다리인 거지.
5: 그럼 나 위에 넣는다?
10: 그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12: 아니면 지팡이까지 있으면.
10: 지팡이까지 같이 있어도 되고.
2: 내 다리.
10: 언니는 약간 삐딱하게 있어도 되고, 언니 편한 대로.
5: 네.
2: 손으로 가볼까요?
5: 손으로 할까요?
2: 그럼 우리 합이 8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5: 네, 저희 손이 7개예요.
2: 대영 씨랑 홍희 씨 손을 좀 더 제 쪽으로 밀어주시게요.
5: 네. 저희 근데 나윤이가 사실 양말 하나 벗고 발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2: 이렇게 한번 하고 있잖아요.
5: 아, 네, 나윤이가 그거 돼요.
12: 대영아, 이거 준비해
2: 왔어.
10: 오늘 잘한다.
9: MG, 요새 어떻게 찢냐? 그래서 스트로품에다가 보면 지금 겨울이 난데 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품을 대처해서 밑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치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핸드폰 놓고 아까 위에서 찍는 샷 요새 많이 찍거든요. 여름에는 모래, 겨울에는 눈입니다.
2: 야, 하트 이렇게 크기만 하면 어떡해?
5: 아, 해.
2: 맞아? 이거 맞아?
10: 아니.
2: 재홍이 근데 어떡해?
10: 옷 어떡할 거야?
2: 그러니까 옷 어떡해?
10: 근데 뭐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13: 좀 많이 크긴 합니다.
2: 아, 그래? 네. 너무 크죠?
10: 이렇게.
9: 와서.
2: 와서.
10: 재홍이가 너무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조그만하게 하트를 만들었죠. 그 하트를 만들고 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2: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10: 네, 있어요.
2: 아, 많이 커요?
10: 네. 재용아, 너가 만든 거
3: 좀. 큰 것도 있어요.
2: 이거 진짜 커요.
10: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못 만든 거 같거든요.
2: 두 개 합쳐보실 수 있을까요? 두 개 합쳐서도 한번.
3: 이런 아이디어를.
10: 아, 그렇게?
3: 와, 이런 아이디어를.
10: 요렇게?
2: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 아, 이렇게 할까?
2: 예. 네.
12: 저희 근데 신호를 좀 주시면.
5: 와, 야, MG야, 니네 이렇게 힘들게 노니?
2: 한 번만 더. 약간 이 손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느낌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갑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하트처럼 보여요?
10: 재훈 것도 필요했고 제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린 팀이다. We are the one team.
9: 네, 하나가 하나를 합쳐야 완전히 된다라는 한 팁?
2: 와! 대박이야! 우와! 오빠, 위로 올라가 보자!
5: 네, 다 보여! 앞에, 아, 올라가?
12: 여기 앞에 유성
10: 롯데타워,
9: 맞아? 맞지? 내가 잘못 말하면
2: 안 돼.
5: 아니, 이게 63빌딩이래요! 이게 서울시민 여러분 63빌딩이래요!
12: 아, 뭐, 어떻게 촌놈이야. 형 때문에.
5: 형 때문에. 아니, 얘 맨날 자기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맨날 뻐기더니, 씨.
10: 아니, 그니까, 근데 이 물로 하더라고.
5: 아.
10: 진짜 고수들은 물로 하더라고.
5: 오! 물로 온다, 요! 아이고, 물로 온다.
12: 지금 더 얼어 죽을 셈이에요?
10: 근데 이게 약간 강물처럼 되더라고.
3: 난 여기 왜 물들이 이렇게 있나 했어, 바닥에.
10: 아.
12: 저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점프하는 겁니다.
2: 좋은데요?
12: 다 같이 울킨 걸로.
2: 뒤로 두 걸음 더 가실게요.
5: 하나, 둘.
2: 이제 지팡이 조심하시고. 내 지팡이?
3: 엄마 옆에 있어.
2: 아, 있어? 치워야지. 하나, 둘, 셋.
10: 아, 너무
2: 안 맞는다. 하나, 둘, 셋.

0: 어, 잠깐만요.
1: 왜요? 누가 빨라야 돼요?
2: 다윤 씨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3: 느려요? 아. 아니, 어, 이 셋이 느린 거라고.
1: 야, 세상에
4: 발 맞춰.
5: 네,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3: 너무 느리나?
1: 너 뭐하냐? 나 진짜. 아니, 뭐해? 아, 너 놀리냐?
3: 아니,
1: 아이고, 너 진짜.
3: 추우니까. 추우니까 땀 아, 내라고. 원모 타임.
5: 자, 마지막,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악!
1: 됐다.
3: 아니, 진짜 오빠 왔다. 안 돼요?
5: 오, 됐어요, 됐어요.
1: 어떻게 했대? 오빠가 뛰면 여기 출연을 못해. 우와. 아유, 우와.

0: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1: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나 수월하게 잘 찍었다.
2: 너무 멋진 스튜디오에서 아, 또 이제 작가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어요. 꽃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장애를 또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것도 아,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3: 달력을 하나씩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4: 아, 옆으로? 아, 사진으로?
5: 누가 선호가?
3: 수작어.
4: 여기 소품 제작소가 있네.
6: 아, 여기야?
5: 진짜 여기예요?
3: 가보자.
4: 가보자?
6: 언니 여기 좀 높게 가야 돼.
5: 일로 가자.
4: 어서 오십시오로 가자.
6: 우와.
4: 이 니스 냄새.
3: 이거.
6: 뭐야?
3: 마모 같은 거야.
6: 아니, 나 이거 미용사 때 트레이 이걸로 만들었다, 원목 트레이.
4: 점심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내가 연근 좀 뽑아왔어. 연근 좀 이거 좀.
6: 오빠, 어디 체하지 않았어?
4: 아, 체하.
5: 아, 이거 체하. 할 것
4: 같아. 아, 그래.
3: 우와, 이거 진짜 수공으로 만든 건가 봐.
4: 오, 누구 나오셔?
7: 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1: 완전 해치지 않습니다. 않아요.
3: 해치지 않습니다.
4: 아니, 안 보여서 해칠 수도 있어요.
3: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6: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12: 아, 여기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입니다.
3: 드디어?
6: 의자가 있었어.
12: 네네.
4: 그럼 저희도 오늘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12: 달력이나 뭐 포스터를 거치하는 지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4: 네.
12: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6: 아, 진짜? 네네. 네.
4: 와, 우와!
6: 여기다!
4: 아, 이런 느낌?
6: 와,
4: 뭐야,
6: 그래,
4: 세상을 비집고?
6: 세상을 비집고! 네.
3: 저 만져봐도 되나요?
6: 여기 네. 만져봐봐. 여기 세상을 비집고
3: 아, 써있어. 어. 우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달력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2: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진도 액자 프레임 이런 거. 그래서 달력걸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6: 약간의 그거 있었어요. 무섭다. 이거 괜히 다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세비고 식구들은 다 도와줘서 할 수 있겠다.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제가 알기로는 꽤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포질도 하고.
4: 근데 이게 저 진짜 뭣도 몰라서 근데 뭐가 어려워? 그냥 나무 두 개 그냥 막대기. 에?
6: 아니야, 오빠. 오빠 만져봐.
4: 나무 막대기 그냥 두 개 그냥.
5: 달력거리가 딱 보자마자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네모 네 개만 만들어서 그거 자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은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할 만하다.
6: 진짜 나무는 거칠잖아. 이거 다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4: 아니, 이거 사포질을 하고 거기에 니스칠 좀 하면.
13: 저는 사포 전문입니다.
6: 왜냐면 걸리고.
4: 아, 맞네.
13: 따가네요, 저는.
4: 맞아요.
13: 천방, 이천방.
4: 그, 두 분 죄송한데 사포 잘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기 지금 사포
13: 잘 맞나요? 350방, 150방.
3: 많이.
13: 이천방. 저희 볼링고도 까거든요.
4: 그러니까요. 저희도 사포 있어요.
6: 여기 있네. 저기.
14: 사실 제가 볼링 선수로서는 제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기계가. 비록 목공이랑 저랑 다르지만, 그런 방법에 대한 게는 좀 저한테 많이 익숙해서.
3: 근데 이거 길이 맞추는 게 저는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12: 아, 네.
3: 잘 안 보여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12: 그 기계 장비들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작업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3: 아, 그래요? 네. 손 안 다치겠죠?
12: 네네네.
6: 저 이 한 손도 다치면 안 됩니다.
12: 네네네.
3: 이게 다이아몬드 손이라서요.
4: 하나만 남았어요.
13: 근데 난 처음이야.
4: 맞아.
13: 나보다 발음이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4: 선생님, 저 여기 속보가 있습니다. 제 청각장애인 친구가 자기보다 말 느린 사람 처음 본다고.
14: 내가 발음이 천천히 얘기해주니까
4: 아.
14: 나 살면서 나 제일 마음이 있던 사람.
4: 야, 문아. 저희 장애인 수강생 4명 오늘 맞게 하게 되셨는데 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3: 아니요, 없었어요.
12: 네, 해외에서는
3: 맞아.
12: 뭐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6: 어떤 장애예요?
12: 다리 한쪽이 없으셨는데 네. 그리고 평소에 하던 그 목공 스킬로 그 한쪽 다리의 위쪽을 만드셔가지고 뛰어다니시는
4: DIY 하셨네 아예. 내 다리 내가 만든다.
3: 그럼 나도 내 지팡이를 만들어볼까?
6: 그것도 괜찮다.
12: 지팡이는 많이 만들어요.
6: 한손 도마를 한번 만들어볼까?
11: 그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4: 사실 저는 거기에 독창성을 부여해보고 싶어요.
11: 안 돼요.
4: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7: 개인 시간. 개인
4: 절대 시간. 안 돼요, 여러분.
5: 하지 말라는.
4: 네, 순간 안 나가요.
12: 지금 여기 있는 수압대패라는 기계고요. 열어보면은.
7: 뭐야? 오, 무서워.
12: 아, 여기가 다.
4: 온톱이 있어.
7: 거의 분쇄기 같은 느낌인데?
12: 맞아요. 아,
7: 칼날이 어디예요?
12: 여기 이거 네모 하나하나가.
7: 아, 이거예요?
4: 누나 좀 위험하게 하네. 아.
14: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 다쳐본 경험도 많지 않았을까요?
12: 그 실제로 목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계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4: 얼마나 다치세요?
12: 손가락을 많이 다치게 했네요.
4: 절단?
12: 그쵸.
7: 그 절단이겠지. 멍이겠어? 칼인데 멍이겠냐고. 아니,
12: 안전 밀대를 사용하면은 훨씬 그 톱날이랑 거리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공해볼게요.
4: 네. 오, 씨. 우와, 누가 이리 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전원.
7: 아하! 나 약간.

0: 괜찮네. 정인이가 다 하면 되겠네.
1: 네,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고.
2: 네.
1: 약간 돗닦는 그런 느낌이야.
3: 근데 이거 상품은 몇 마리?
2: 스폰 없어도 고정해서 할 수 있어요.
1: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해요.
2: 진짜?
1: 잡고 하는 것보다.
2: 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1: 아, 다 대패 밀듯이.
2: 네.
1: 오, 오. 나연아, 이거는 어디 운동이니?
2: 이거 밀면 어깨 운동, 땡기면 등 운동.
0: 구두 닦는 것 같다.
1: 사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더 해야 돼요?
4: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 모서리 만져보시면은 날카롭죠?
1: 네.
4: 모서리도, 모서리도 아~ 이렇게 사포하다 보면은.
1: 네네네. 좀 부드러워.
4: 약간 그 날카로운 거는 조금 사라지고.
1: 오, 그렇네요.
4: 네.
1: 아, 사포 많이 평소에 하셔가지고.
5: 네, 굴린 것 때문에.
1: 아.
5: 네, 물로 하면 더 빨리 젖긴 한데, 잘 안 되니까.
1: 재훈이가 잘하는 것 같아.
5: 아, 제가 결승이 맞습니다.
4: 네.
5: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1: 이 되게 거친 게 부드러워지고, 날 섰던 게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지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마법이 펼쳐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2: 이런 세상에 이런 달력이 어딨어요. 너무 기대되죠.
0: 달력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은 뭔가 하나

0: 우리 또 새로운 추억이 진짜 딱 이게 물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1: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그 만들어 놓은 달력 맞나요? 오, 진짜 이 물 이렇게 됐네. 잘해주셨다.

0: 뉴스 보면 세상을 뒤집고라고 만져보면 느껴지고 아, 위에를 먼저 하고 발을 연습하고 이거 나연이 한 손으로 어떻게 했지? 발로 했겠는데? 짜잔. 자, 또 제가 어제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여기에. 어때요? 예쁜가요? 자, 우리 2026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 이제 죽기 전까지는 평생 뭐 잊을 추억에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계속 달려 평생 달아놓겠습니다.
2: 세비고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해보네.
3: 이게 무슨 조합이지?
4: 그러니까. 어색하지 말라고.
5: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3: 지금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지겠어 형님.
2: MG 힘들다. MG 힘들어. 조이가 와.
5: 조금 커졌다.
2: 아니 이거 알켜지도 않은데 뭘 와나 이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성큼 가을이 왔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숲길에 들어서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산.
1: 아, 너무 좋다.
0: 한층 푸르고 맑아진 바다 빛깔, 바닷길 건너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섬.
2: 바다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 아닐까요?
0: 산이냐 섬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 망설임 없이 산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3: 아이고 다 와가는 겁니다. 이제.
4: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5: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0: 그들이 찾아낸 보물은 무엇일까요? 덕유산으로 어서 가야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덕유산을 품은 네 고장 중 한 곳입니다. 깊은 골짜기마다 생명력을 품은 산. 서재석 씨는 이 덕유산 자락에서 해마다 철마다 보물을 캐고 있답니다.
5: 이게 보물산.
6: 보물산이요?
5: 예, 보물산이에요.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아요.
6: 그리고요?
5: 예. 지금은 안 보이는 땅 속에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0: 재석 씨가 땅 속에 소중하게 숨겨둔 보물이 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5: 뭘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보이지요?
0: 산양삼입니다.
5: 우리가 길수록 좀 상품 가치가 있지. 얼굴만 하잖아요.
6: 네.
5: 나 얼굴이 엄청 긴 편인데 그냥. 마누라가 말썽이라고 하는데.
0: 자연에 가깝게 자라는 산양삼.
5: 그러면 이제 좀 치수가 나은 거고. 12년 정도면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크기 따라 틀려. 10만 원 넘어간 것도 있고 이제. 요건 내가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볼게. 이 곡괭이 없어도 이 흙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은 삶이 우리가 잘 뻗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야 뿌리가 쭉쭉 들어가거든. 우와.
6: 예. 한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세네 개씩 나오네요?
5: 예, 많이 있는 데는 쭉 나오고, 없는 데는 또 다 죽어버리고.

0: 그래요.
1: 이렇게 한번 딱 흥이 열리셨을 때.
0: 예, 그때 기분이 제일 좋지. 지금 10년 넘게 해가지고 한번 뒤져보는 거니까는 그냥.
2: 20년 전 가족들 먹이고 싶어서 시작한 사냥 삼 농사. 삼 캐는 재미에 빠져 늘리다 보니 산 전체가 삼밭이 됐습니다. 처음 심었던 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0: 아, 여기가 제일 오래된 삼이 있는 데거든요. 한 20년 됐는데 뿌리가 좀 괜찮을라니 모르겠네. 모양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쭉 따와봐요. 비탈이 너무 좋다. 요 뿌리가 내두가 잘 나오는데.
2: 오래 묵은 삼일수록 멀리서부터 흙을 들어올립니다.
0: 이게 안 다치도록 최대한 얘를 깊이 찍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2: 20년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만난 산이 내어주는 보물.
0: 내두가 제대로 살아있네. 내두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내두거든 이게.
2: 20년을 견딘 삼의 값어치는 강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긴 세월을 온전히 살아냈으니까요.
1: 좋은 산양삼 20년 산은 네. 어느 정도까지 받으신가요?
0: 좋은 거는 뭐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가고 예. 예. 뿌리 따라가지고 이제 모양 좋고 이런 거는 좀 크기도 크고 이런 거는 비싸지.
2: 오랜 인내와 수확의 결실을 깨닫게 해준 덕유산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이 포근하게 집을 감싸 안은 곳. 그곳에 재석 씨가 33년 전 직접 지은 흙집이 있습니다.
0: 이건 그냥 다 100% 흙이에요.
2: 4천 장이 넘는 흙 벽돌을 한 장 한 장 빚어 쌓은 집입니다.
0: 집사람이 이거 시멘트 섞인 걸 싫어하더라고. 냄새도 안 좋고 그렇다고. 흙 냄새 나는 걸 나무하고 흙만 해가지고 지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었지.
2: 흙과 나무로 지어 자연을 닮은 집. 안으로 들어서면 옛집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 아주 예쁘네요.
0: 예, 이거 옛날에 빈집 뜨던데 그런데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맞췄습니다.
2: 네. 오랜만에 만나는 창호지 문. 어릴 적 한 번쯤 들여다보았던 구멍도 그대로입니다.
0: 옛날에는 이제 침 발라서 뚫어가지고 안에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요즘들 애기들 오면은 뛰놀면서 걸피다 하면 이렇게 뜯어 놓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저 구멍이 나 있잖아요. 다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로 발라야 돼. 여기서 자요. 일어봐라. 야야야야 일어봐라. 흑순아 일어봐. 응? 일어봐. 응? 고향이 한 15년 함께 살았습니다. 응? 왜? 괜찮아? 네 집에 가거라. 저기서 자거든. 겨울 되면 사람 옆에 와서 붙어가지고 여름에 날이 좀 따뜻하면 떨어지고 그래. 요 온도계예요 지금. 좀 예쁘게 생겼지요. 요게 어렸을 땐 아주 예뻤어요. 진짜로 그냥 막 빛이 반짝반짝 났는데 이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80, 90 이제 할머니 그거지.
2: 산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0: 이거 대충 씻고 먹으면 돼, 산에 거는.
3: 뭐 하겠습니까?
0: 아, 삽 씻는다고.
3: 와, 대물 폈네, 대물.
4: 삽이 좋네, 야.
3: 와, 와.
0: 너무 좀 낫네.
3: 아, 여러분, 내 두가 다 크다.
0: 자, 종간 한번 봐봐.
3: 아이고, 감사합니다.
4: 너무 좋은 게 나아.
5: 와, 이게 너무 좋은데.
6: 한꺼번에 다 모아야 되는데.

0: 농사 짓고 잘 먹어야 되는데.
1: 건배할 건배야.
2: 지금까지 그래 기가 쫙 한여름에 빠진 기가 이제 한꺼번에 보충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3: 재석 씨의 산에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돌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생김새는 제각각이어도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좋답니다.
0: 이게 초등병이 기해가지고 전에는 구할락하면 그리 힘들었는데.
3: 수확철이면 서로 일손을 보태는 이들은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한 동네 아우들입니다. 돌배 하나에도 오랜 정을 나누는 사이 옛 이야기들도 한 바구니 담아봅니다.
0: 그때는 이제 동네 서리해가지고 이거 배나무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거든 옛날에는.
1: 밤에 달빛이 훤한데 그림자 비칠까 싶어가지고 돌담 사이를 살살 걸어서 배나무 돌배나무 한 그루 있는 집이 있었어. 그게 맛있다고.
0: 그때는 나무 타는 것도 다 그냥 다람쥐매로.
1: 그렇지. 나무 위에 막 그 맨손으로 나무 위에, 어? 올라가가지고 주인한테 들키면은 주인 밑에서 장대 가지고 빨리 안 내려오나 하면서 장대로 갖고 푹푹 쑤시고 지붕 위로, 초가 지붕 위로 점프해가 뛰가 도망가고 할 때 참 그 생각이 나네요.
0: 요새는 와서 따다 먹으러 해도 올 애들이 없네.
3: 올해도 돌배 맛이 잘 들었나요?
0: 맛이 좀 졌어. 이번엔 안 깎고 그냥 먹어야 돼. 아니, 생김새가 이게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근데 이제
1: 소리 훔쳐 먹고 할 때는 그때 맛이 그대로 나. 이 배가.
3: 가을 산의 풍요를 한가득 품고 돌아온 세 사람. 돌배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약재나 효소 등 쓰임새가 많은 열매입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모여 앉아 정성스레 돌배를 단장하는데요. 오늘 수확한 돌배 또한 특별하게 쓸 곳이 있답니다.
4: 아따, 술맛 나겠다. 배도 좋고.
0: 나중에 와가지고
1: 이거 언제쯤 개봉하고?
4: 막 한 연말쯤이나 돼서 개봉해야 안 되겠어요?
1: 첫눈 오는 날구만 시식할까?
4: 좋죠.
1: 첫눈 오는 날.
3: 돌배 담금주 때문이었군요. 중년의 낭만을 담아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서로 나눕니다.
4: 형님 혼자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딱 첫눈 올 땐가? 언젠가?
0: 난 이거 돈 줘도 안 마시.
4: 약속을 딱 해요. 첫눈을... 그때 딱 묶으러.
1: 자, 약속. 자, 첫눈 온 날 개봉.
4: 약속. 예.
0: 안 오기 말고.
3: 올해 첫눈은 유난히 더 기다려지시겠어요?
0: 닭이 엄청 크네. 무겁다. 물이 작으려면 괜찮지? 물 찬물에 시작하는 거.
3: 추수를 목전에 둔 산골.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내 미자 씨와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5: 참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원래 일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넣어서 먹어요.
3: 이럴 때 산양삼을 아낌없이 넣어봅니다.
0: 지금 넣어봐. 응. 손에 대면 뜨겁다. 예.
4: 아따 좋다.
3: 푹 익은 토종 딸기에 산양삼 얹어 한 입 맛봅니다.
6: 여보세요. 그 이거 태풍 먹으라고.
5: 삼 냄새가 나네.
1: 소금 딱 쳐가.
3: 가을 거지 할 힘도 얻어.

0: 갑니다.
1: 이미 진짜 부근부근 할 정도로 여름에 흘린 땀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2: 아이고, 열에 함께 모여가지고 모으니까 진짜 재밌구만. 기분도 좋고, 그냥. 살도 좀 올리고 해야지, 이제.
0: 함께라서 더 든든한 산골의 삶. 네 개 군에 걸친 거대한 덕유산. 주민들만 아는 숨겨진 산길도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그곳을 함께 오릅니다.
3: 이 산은 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애들 소미기고 한다고 늘상 쫓아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놀던 놀이터나 매 한 가지였어.
4: 소 막 풀어놓고 우리는 그냥 나무에 올라가 막 달에 따묻고 머루 따묻고.
0: 가파른 비탈길도 제 집 앞마당 걸어나가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오릅니다.
5: 와, 근데 이거 수직 아니에요?
4: 예?
5: 경사 수직 아니에요?
4: 아유, 뭐 이게 수직이라. 이거는 옛날에 소들이어서 막 뛰어다녔다니까. 아니,
5: 선생님, 이게 뒷동산이라고요?
4: 예, 네, 골짜기라 가지고 이 정도 경사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앞마당 경사라고 보죠.
5: 아,
4: 예, 네, 아주 완만한 거예요, 이거는.
5: 아, 그래요?
4: 예. 꽃이 보인다.
6: 아이고, 다 와가는 옆이다, 이제.
7: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8: 저거 봐라, 하늘 봐라. 하늘이 너무 멋있어. 바람 많이 분다 하더만 뭐 별로 보이지 않으면.
0: 산에 오를 때마다 마주하는 탁 트인 비경. 시원하게 펼쳐진 덕유산의 능선이 한눈에 담깁니다.
4: 저쪽에 저게 도읍령. 이 바위 조금 보이는 거고 폭포진데. 도읍령 넘어가면은 전라북도 저쪽으로 남덕유산. 남덕유산 저 끝에. 덕유산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0: 골짜기 곳곳이 곳간이고 계절마다 잔치가 열리는 이 산.
6: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계속 그래, 그래 먹을 일이 생겨요. 먹고 구경하고 그래 재밌게 사는 게 이게 뭐 복이지.
9: 누군가 누군가한테 산이냐 섬이냐 여쭤본다면.
10: 아, 산이죠. 산이 최고죠.
11: 그러면은 반감이 없잖아요.
0: 나의 보물산, 우리의 보물산 덕유산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파도가 허락해야 다다르는 길. 저마다 소망 하나씩 품고 푸른 바다로 나아갑니다.
12: 저녁 노을 보러.
5: 노을 보러?
12: 홍도, 붉은 홍도.
13: 뭐 붉다고 해서 홍도라 하긴 하는데 가서 배도 좀 유람선 타고 해도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자연산 먹고 오려고요.
0: 파도와 바람이 만든 붉은 섬.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품어온 꿈의 섬입니다.
14: 뭐 평생 처음 가보는 섬이죠.
15: 어릴 때부터 홍도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뒤늦게 더 늦기 전에 가보고 싶어서.
5: 아, 그래요?
0: 오랜 기다림과 설렘을 안고 마침내 먼 바다 홍도에 다다랐습니다. 석양의 바위가 붉게 물드는 풍경이 장관이라 홍도라 불리는 섬.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 그마저도 날씨와 파도가 허락한 이들만 닿을 수 있습니다.
16: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아무튼 촬영하러 오셨습니다.
5: 아, 예,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16: 오늘 멀미 안 하셨어요, 오시면서?
5: 아니,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예, 예. 지금 배가 많이 실렁거리더라고요.
16: 오늘 약간 기상이 안 좋습니다.
5: 아, 예.
16: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좋아요.
5: 그래요.
16: 아, 여기는 거의 더벌어 해야 됩니다.
5: 아, 차가 없어요. 홍도.
16: 차가는 없고,
5: 예.
16: 이게 이제 생활 속에 우리 이제 필수품 옮기고,
5: 예.
16: 그런 건데. 아.

0: 김실세비.
1: 네, 이동원. 여기다가
2: 대실비. 섬의 유일한 운송 수단인 일명 삼바리.
0: 자, 출발하겠습니다.
3: 아, 사람은 걸어도 됩니까?
0: 네. 예.
2: 바다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섬 안쪽으로 들어서면 정겨운 마을 풍경이 반갑게 이어집니다. 섬이라는 한정된 터전에 크고 넓은 공간은 필요치 않았을 터. 좁은 골목과 비탈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인 집들 사이로 느린 세월을 품은 섬 마을의 정취가 오롯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산바리를 따라 이동한 곳, 출항을 앞둔 배들이 모인 포구입니다.
3: 어디 가시래요?
0: 아, 지금 낚시 나가려고요.
3: 아, 그래요? 뭐 잡으시게요?
0: 오늘은 삼초하고 부시리 이런 거 잡으러. 아,
3: 요즘 풍경도 그게 많아요?
0: 네, 요즘 제철입니다. 그게.
2: 섬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곧 일터요, 삶의 터전입니다. 물길 따라 거침없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홍도 어민들에게는 오래된 뱃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암벽에 거대한 아치형 구멍이 있는 홍도 제1경 남문 바위를 향해 갑니다.
0: 저거로 나갈 때 남문을 통과해야 만산을 하니까 남문을 통과해서 가서 나갑니다.
2: 세월의 풍파가 뚫어낸 바다의 문 남문바위. 이곳을 지나며 섬 사람들은 무사 안녕과 만선을 빌어왔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향한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0: 행운의 문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네 아버님들 보면은 행운의 문이라고. 항상 이 문을 통하면 행운이 따른다 해가지고.
2: 홍도에는 오랜 전설들이 바다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유배 온 선비의 한이 깃든 실금리굴, 용왕의 잔치상에 올랐다는 시루떡바위, 물개의 몸짓을 닮은 물개바위까지. 섬을 둘러싼 비경들이 바다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도는 지금 부시리가 지천, 30m가 넘는 긴 낚싯줄로 고기를 낚습니다.
3: 뭐 어떻게 잡는 건데요?
0: 그냥 끌고 다니는 거, 끌고. 갖다가 키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2: 낚싯줄을 바다에 늘어뜨린 채 배를 움직여 끌고 다닌다 해 홍도에서는 끄식이라고 불리는 낚시법입니다. 물살이 세지는 사리대가 되면 부시리가 잘 잡힌답니다. 물길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의 본성을 이용해 배를 몰아가며 묵직한 손맛을 기다립니다. 줄 끝에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0: 자, 고무줄 뒤져 다음으로 내 앞에 다 올라 당겨 비등 당겨봐. 자, 이렇게 반대 당겨. 와, 하나. 그렇죠. 거기 오요 안 오요. 어, 당겨봐, 당겨봐. 어, 두 마리 동시에 같이 올라오네.
2: 배 양쪽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실이.
3: 잠깐만, 저쪽으로 가버렸네.
0: 땡겨. 자, 부시리다, 부시리! 부시리! 자, 어휴!
3: 어휴! 이장님! 자, 이장님께
0: 접고! 동시로!
3: 네! 이장님 접고요! 우와, 세상에! 여기 완전! 네.

0: 황금머리 황금머리 올해 남무 통과하고 오늘 지금 행운해 지금 아주
1: 진짜 오메 오메
0: 오메 오메 춤
2: 눈부터 꼬리까지 노란 가로 줄무늬가 있는 부실이 성질이 급하고 힘이 좋아 손맛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1: 오빠! 어디
0: 있나요? 어. 오이! 낚시어버리지! 낚시어버리지! 낚시!
1: 이장님 최고입니다!
0: 오늘 낚시 잘 되네. 남무통화에서 와가지고 아주.
1: 아이, 그러니까요.
0: 야. 어, 떠든다, 물어. 물어.
1: 또 물어.
0: 물었다, 물었어. 계속 잡혀.
2: 쉼 없이 이어지는 묵직한 손맛. 오늘 정말 남문을 통과해서일까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가을바다에 넉넉한 인심을 싣고 섬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나눠야 배가 되는 법.
1: 한 마리 왜 들고 오세요?
0: 아, 저 포장마차 누나 주려고.
1: 누나?
0: 아.
2: 친척 누나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전합니다.
0: 자, 누나 이거 아침에 막 잡았으면 해 먹든가 끼매 먹든가.
1: 언제 이렇게 사방을 잡으라니.
0: 금방.
1: 바깥서
0: 금방 내가 살까?
1: 없다. 이거 했다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싱싱하랄게? 이렇게 싱싱해. 아, 또 바닥바닥 하야, 바닥바닥 해서. 바다로 가겠네, 바다로 가겠네.
0: 응.
1: 쫀득쫀득이었고 맛있어, 이거는.
0: 응.
1: 가, 가요, 가. 갑시다. 아, 달라요.
2: 섬 토박이 이오키 씨의 초대를 받아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1: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옛날에는 다 얘가 스웨드 개아집이었고 그랬거든요. 예,
3: 아,
1: 네. 그래가지고 다 변했습니다. 쓰라고 집으로.
2: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섬의 특성상 주민 대부분은 민박을 겸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입니다.
1: 옛날 집이라 좀 누추해요. 그러니까 네. 이해하시고 피디님 쉬었다 가요.
4: 네.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1: 네. 아이고
4: 아담한 사이즈. 네. 좋네.
1: 좋죠.
4: 네. 잘 쉴 수 있어요. 네.
1: 하룻밤 주무시고 가니까
4: 네.
1: 편하게 쉬세요.
4: 네. 편하게 그냥. 네.
2: 오키 씨는 무려 42년 차 해녀. 물때 맞춰 한 달에 며칠씩 바다에 들며 해산물을 거둬옵니다. 이 바다의 맛을 바로 보여주신답니다. 두툼하고 실한 자연산 섭. 손질한 섭을 넣고 참기름 둘러 미역과 끓여내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답니다.
1: 홍합하고 미역하고 참기름 볶아가지고 이렇게 끓여야 맛있어요. 그래야 뽀얀 물이 나오고

0: 이게 내가 숨 안 쉬고 잡아온 소라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숨 멈추고 우게 올라서 후 하고 그래 잡아온 소라라고.
1: 싱싱한 뿔 소라찜. 직접 기른 고구마 순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낸 부시리찜.
0: 홍보 언니랑 고생이 많이들아. 얼른 식사하시오, 식사. 예, 예. 가.
2: 아이고, 가. 예. 오늘 뭐가 이렇게 많아요?
0: 진수성찬 아닌데, 예. 와서 홍보도 나온 다. 맛있는 게 많아.
2: 아이고, 너무 많네.
0: 예, 얼른 먹어보시오.
2: 많아가지고.
0: 예. 예. 얼른 먹어봐.
2: 상다리가 괜찮은
0: 게. 예. 어서 먹으시오, 어서 먹어. 소라 빼줄게, 주님.

0: 두께. 아이야, 콩 나오네.
1: 와, 콩 나오네요.
0: 콩 나오네. 얘 까면 선이 손으로 까야 되니까 양반은 못 먹고 삼관만 먹는다니까.
1: 네. 양반 불쌍하다.
0: 예, 양반 그래도 이제 양반 네. 먹고 싶으면 달걀 먹거든. 네. 해봐요.
1: 찍어가지고
0: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맛있겠다.
1: 아, 맛있겠다.
0: 입에 이어줄 것 같아.
1: 짠.
0: 짠. 짠. 티비님 따위 내가 맛있게 먹네. 에.
1: 오늘 맛있네.
0: 오늘 맛있대.
1: 네. 오늘 파티네요.
0: 오늘 파티야. 티비님 아 파티 내 파트. 이렇게 한 가게 앉아서 밥 먹기는 파 처음에 처음. 다 여기 다 모으네.
2: 그 섬에 노을이 내리자 홍도는 제 이름처럼 붉게 물들어갑니다. 먼 바다 홍도까지 왔으니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해녀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현직 해녀들이 홍도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해삼의 뿔소라가 제철이라는데요. 해녀 경력이 최소 30년 이상이라더니 대물 해산물이 많습니다.
3: 오래 하셨어요. 한 30년 했어요.
4: 30년?
3: 네. 여기 전부 그 정도 하셨어요?
4: 네. 아, 네 할머니는 더 하셨어요.
5: 나는... 해녀를 40년, 50년 해서
0: 40년, 50년을
5: 해서 우리 애기들을 돈 벌어갖고 가르치고 그러고 그렇지.
0: 오늘 행복분이지?
5: 흑산도 시집 왔어라. 14살에. 그러고 여태 했어, 여태. 예. 그게 최고야. 딱 80. 그런데 그제, 그제도 가면 따라가야 돼.
2: 고된 물질에도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낸 섬살이 오랜 물질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라죠.
5: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좋더라. 이거 이렇게 먹어도 괜찮니? 입에다 넣어. 괜찮니? 괜찮아 입에다. 내 넣으실게.
6: 아니 다 주셔가지고.
5: 아니 됐다.
6: 아니 아니
5: 입에다 넣으라.
6: 아니 이거 잡아오신 거를 이게 힘들게 잡아오신 거.
5: 아니 괜찮아요.
6: 예예. 아유 여기서 감사합니다.
5: 아 내 정이지.
2: 귀한 정을 자꾸만 내어주시니 위지인의 마음은 어느새 고향에 온 듯 푸근해집니다.
6: 홍도는 우리 선생님 살 때 어떤 섬인가요?
0: 신비의 섬.
6: 신비의 섬. 또
0: 아름다운 섬,
6: 아름다운
0: 자연의 섬,
7: 가고 싶은 섬.
6: 그렇게 사셨는데도 가고 싶은 섬.
8: 홍도는 고향 같은 섬이죠.
0: 고향 같은 섬이고 이 섬이 우리 아들네도 보고 그리 섬이 진리를 않고 좋대. 좋아. 좋대 좋아.

0: 따뜻한 이들이 그곳에 있기에 섬은 외롭지 않습니다. 섬을 터전 삼아 내일을 일구는 사람들. 그 섬 홍도는 내일도 붉게 물들어갈 겁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친언니를 만나러 왔던 낯선 섬에서 평생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23,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잡은 손.
1: 잡고 가는 것 같아. 이럴 때 손 잡지, 언제 손 잡고. 이것이 병풍도 초원으로 목포에서 시집을 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 23살, 더시 큰 애기.
1: 그랬는데
2: 내가 이제 이렇게 둘이 눈이 맞아버렸지.

0: 가우치 없지.
1: 그 손을 잡고 평생을 살아온 성 병풍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에 위치한 병풍도. 해안선 절벽이 바다에 병풍을 두른 듯 하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섬에서 다정하게 삶을 일궈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밭으로 향한 아내 영예 씨. 철 따라 이어지는 농사일, 여유를 부릴 새가 없습니다. 챙겨야 할 밭일이 많거든요. 오늘은 수확을 앞둔 고추밭을 정리하는 날. 어느새 붉게 익어 제 몸집을 뽐내는 녀석들. 마음이 급해 바구니도 잊은 채 맨손 가득 결실을 거둡니다.
2: 많이 분주하시네요?
3: 예, 시골 일이라는 게 실시간이 없어요. 고추도 하다, 깻잎도 하다, 상추도 심어야 되고, 오이도 따야 되고, 써야 될 거. 그리고 대파도 해놨고, 하여튼 여기는 자급자족.
1: 부지런한 영예 씨 덕에 고추가 잘 익었습니다.
4: 왜 고추가 내 키만 해보려고 그래?
3: 그러게.
4: 주름이 두 개면 돼. 쪽 뛸 텐데. 밥 먹고 살고.
3: 자기가 먼저 이놈 갖고 가세요.
4: 요 고랑으로?
3: 가시오. 그리 가고. 한번 내가 여유 있게 잘라놓고.
1: 늘 바삐 움직이는 아내. 어느새 모습을 감춘 영예 씨를 찾아 남편 용문 씨도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4: 어메메 꼬치가 너무 잘 대하는 농사꾼이 안 컸는가 근데 농사 박사라 그제.
3: 박사들아 그래서 그 말 해보면 우리가 창피해지죠.
4: 아이 그래도 키가 이렇게 큰 꼬치가 드물어요.
1: 남편 용문 씨는 베테랑 어부, 아내 영예 씨는 농부입니다. 김 양식철을 제외하고 바다 일이 없는 계절에는 아내 곁으로 와 부지런히 농사일을 함께합니다. 아내 못지않게 꼼꼼한 용문 씨.
4: 이렇게 갖고 잘해야지. 지진 안 들으려면.
3: 오, 건네 잘하구만.
4: 잘하지. 야. 기본 사람 아닌가? 주는 잘못 거지.
3: 어부가 와서 줄 묶으니까 잘 묶으니까 빠르구만.
4: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복장이 잘 맞은가?
3: 원래 잘
4: 맞지. 원래 잘 맞지.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맞추고 살지.
1: 따로 또 같이 서로의 자리를 채워온 부부. 손발 척척 오랜 세월 맞추어온 호흡이 빛을 발합니다. 도라지 밭에는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 고운 꽃이 지고 나면 밭은 단단하고 실한 뿌리를 내어줄 겁니다.
3: 저기 옥수수 노랗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저기 대파 있는데 저 밑에까지 다 그게 저의 텃밭이에요.
5: 텃밭이요?
3: 예.
5: 엄청 크네요.
3: 시골에서는 이거 큰 거 아니죠. 도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밭 아니에요.
1: 철 따라 차례를 기다리는 텃밭.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삶을 일궈가는 기쁨을 더 잘 아는 영예 씨입니다.
3: 이게 힘들면 못하죠. 이런 일들이 힘들다 생각하면 안 해보죠. 근데 이제 힘들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1: 바다에 띄워놓은 거대한 꽃바구니일까요? 그림 같은 정원이 펼쳐지는 병풍도.
3: 여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이쁜데요.
4: 그러지.
3: 맨드라미하고 지붕하고 색깔이 너무 깔맞춤이에요.
1: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맨드라미가 피어나는 섬.

0: 황무지 언덕을 주민들이 직접 일궈 화려한 꽃밭으로 피워냈습니다. 그 곁에는 백일홍도 활짝 피었습니다. 100일 동안 꽃이 차례로 피고 진다고 해서 이름 붙은 꽃이랍니다.
1: 나는 이렇게 진한 것이 더 이쁘더라고. 내가 너무 정력적인가 정말 모르겠어.
2: 근데 진한 속에 이런 보라색도 하나씩이 너무 예쁘게
1: 아니 이거 이뻐 진짜로.
2: 색색이가 백일홍 너무 예쁘게 폈어.
3: 그 백일홍 같이 우리도 서로
1: 사람도 해야 되는 사람 잡고 가는 거지. 이럴 때 선자 언제 선자 끊는 건데 이것이
4: 몇 년 차세요?
3: 우리가 올해
2: 30년 39년 40년입니다 이제.
4: 근데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3: 아 근데 저는 병풍도 과연이잖아요. 태어나고 병풍도 살아. 그 병풍도 초원으로 목포에서 시집을 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매일 웃고 살고.
2: 그때 난 얼마나 멋졌겠어. 23살 도시 큰 애기.
3: 그랬는데
2: 내가 이제 이렇게 둘이 눈이 맞아버렸지.
3: 구제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감사하고 살고 감사하고.
0: 23 첫눈에 반한 섬 총각을 따라 낯선 섬살이를 해온 지도 어느덧 40년. 그날의 설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붉게 물드는 맨드라미처럼 사랑도 삶도 꽃도 이 섬에서 함께 피어나고 있습니다. 병풍도는 하루 두 번 물이 빠질 때면 모두 여섯 개의 섬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섬이 됩니다.
3: 이렇게 다섯 개 노둣길로 해서 여섯 개 섬을 가는 것이 가다 보면 요소 요소에 또 볼거리도 있고 기도처도 있고 참 좋죠. 예.
0: 갯벌에 돌을 놓아 섬과 서물이 있던 옛 노둣길. 이제는 튼튼한 도로로 포장됐습니다. 길을 따라 이어지는 섬 곳곳에 12채의 작은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2: 마테오가 돈을 좋아했대요. 아. 그래서 이 기도가 황금으로 갈아진 거예요. 아.
0: 돈을 좋아했던 세금 징수원 마테오는 사도가 된 후 자신의 주위를 뉘우치고 재물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화와 기쁨을 담은 곳입니다.
5: 이쪽은 아니죠. 이쪽으로 가요. 이쪽은 서쪽.
3: 서쪽인데 노둣길도 보이고 소학도가 보이고 너무 예뻐.
0: 창 너머로 시원하게 들어오는 바다. 잠시 마음의 평온을 담아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착안해 12사도의 이름을 붙이고 국내외 예술가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섬을 이어주는 12개의 기도처. 그래서 신안 섬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립니다.
2: 이게 순례길인데 우리가 애국에는 못 가잖아요. 섬티아고는. 솔직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섬티아고. 섬티아고. 네.
0: 작은 섬들이 품은 이야기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작은 창 너머로 묘지를 품고 있는 이곳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매일 찾아와 그리워했던 할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머문 곳입니다.
2: 여기서 딱 보니까 묘가 보이네.
3: 그 할아버지가 항상 아침마다 여기서 저 네가 보고 그러대요.
2: 할머니 묘를 보고 계시네.
3: 돌아가시고도 계속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애틋하신 분이야. 할머니를 못 잊으니까 그러겠지.
0: 곁을 지키는 이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순애보.
3: 우리도 저렇게 살았나?
2: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죠.

0: 그래? 그래? 네. 그래서 그래. 네.
1: 자랑할 것 많은 병풍도 영례 씨의 보물 창고도 그중 하나랍니다.
2: 나는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이렇게 큰 냉동실이 두 개거든.
3: 아, 그래요?
2: 이건 갑오징어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자연산 농어예요.
3: 엄청 크네요.
2: 예. 그죠? 예. 예. 가을에 농어 이거 잡는 배들 엄청 많아요. 여기는 냉동고, 해산물 창고거든요. 그리고 이콽은 거기 산나물, 참깨, 제가 농사지어 놓은 거가 다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이거는 고사리, 26년도에 고사리. 여기서 여기는 참깨. 그리고 이런 거는 콩. 제가 된장 담거든요, 농사지어서. 그리고 이거는 서리태, 검정콩. 고춧가루 농사 지어서 다 제가 직접 쓰는 거고.
3: 요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시겠어요.
2: 여기 공개 안 했어요. 처음 한 거예요. 진짜. 여기 이 깨가 이거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지금 몇 가만인가? 돈이 여기 얼마가 들었죠?
3: 진짜 부자시네요.
2: 부자예요.
1: 영례 씨는 보물 창고에서 꺼낸 산의 진미로 맛있는 섬 밥상을 차려냅니다. 잘 말려둔 농어를 한 김 쪄낸 뒤 정성껏 양념을 발라 풍미를 더한 농어찜. 영례 씨도 이곳 병풍도에 들어와서 알게 된 맛이랍니다.
2: 농어는 살이 부드럽고요. 쫄깃하면서 엄청 맛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말린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농어는 먹어요. 비린내 나지 않고 맛있어요.
1: 병풍도 갯벌에서 나는 낙지도 빠질 수 없죠. 센 불에 순식간에 볶아내니 불향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3: 불이 너무 나서 깜짝 놀랐어요.
2: 예?
3: 불이 갑자기 너무 많이
2: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낙지는 네. 불을 확 이렇게 센 불에 해야 불맛이 나고 맛있어요. 아, 불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이 나와야 돼요.
3: 아, 그래요?
2: 예.
1: 직접 기른 채소까지 넣고 순식간에 뚝딱. 매콤한 낙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섬마을 진수성찬이 갑니다.
2: 피디님 이리 오셔요. 같이 식사하게.
3: 아니,
4: 이리 오셔요.
2: 이쪽으로 앉으시오.
4: 이리 오시오.
3: 너무 진수성찬이라.
2: 아, 일부러 자연산 농어랑 낙지볶음 했으니까 네. 많이 드셔요. 네.
4: 저, 이제 제가 찢어드릴게요. 한번 드셔볼게요.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찢어야 맛있어요.
2: 여기다.
4: 여기. 지금 고기가 좋죠. 상상이 좋아.
1: 손수 살을 발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부부.
4: 이게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러시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한번 드셔봅시오.
3: 아니.
4: 많이 드십시오. 네. 드세요.
3: 입에 들어가요.
2: 말을 못해버려. 말을 못해버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을 못해버려.
4: 그리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씹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비비면 이제 낙지의 본연의 맛이 나오니까 그래도 어쩌 이만큼
2: 한번 드셔봐.
3: 불향나요.
2: 네. 아까 놀랬던, 네. 화들짝이었던. 네. 이렇게 맛있는 건 딸마다 해준게 네. 내가 눈물이 나버렸고.
4: 호강, 호강, 어여, 호강.
2: 병풍도의 삶이 행복한 삶 아닐까요?
4: 우리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2: 이보다 뭐 더 행복할 수도 없고 더 하면 욕심일 것 같고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지금 네, 이 순간
4: 좋습니다. 좋아. 최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1: 스물셋 설렘이 평생 동안 뿌리 내린 그 섬 병풍도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던 별의 여신이 땅의 갈등을 보고 슬피 울던 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피어난 별을 닮은 꽃, 아스타국화입니다.
5: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1: 올해도 가막산 정상에는 보랏빛 꽃물결이 일렁입니다.
5: 이거 보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1: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다려온 반가운 계절.
5: 손님들 오셨을 때, 아, 진짜 맛있다. 어, 진짜 잘 먹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6: 그때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 고생할 수 있어서.
1: 보랏빛 국화가 만개한 가막산으로 꽃나들이 가시죠.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가막산. 빼어난 가을 풍경을 찾아 산이냐 섬이냐 고민할 때 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5: 보라색도 있고.
2: 한 일주일 있으면 싹 피겠다.
5: 어, 한 3, 4일 있으면 활짝 필 것 같아. 어, 여기 오, 하나씩.
7: 아주 이쁘다.
2: 진짜 이쁘네.
1: 이 시기를 기다린 건 산 아래 청년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 꽃이 필 때면 자주 산에 오른답니다. 그리스어로 별을 뜻하는 아스타국화. 처음 꽃밭을 일굴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5: 네, 처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예,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와서 올라와서 같이 거창군이랑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같이 심게 됐어요. 예. 돌을 소쿠리에 막 담아가지고 돌까지 다 주워내는 것까지 분해해서도 다 했습니다. 네.
1: 마땅한 쓰임새를 찾지 못했던 땅. 거창군의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져 가을꽃 명소로 만들어냈습니다.
5: 예, 오지 말이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오죽하면 애들이 진짜 사람이 누가 손님이 오면 못 가게 막 잡았어요. 저 곰지 나온다고 못 가게 그 정도로. 그리워가지고
8: 지금은 그래 이렇게 네. 잘 돼가지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너무
5: 그래요.
8: 너무 좋아.
5: 진짜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너무 사람 많이 오니까 너무 좋지요?
2: 네.
5: 네, 진짜.
1: 해발 600m 고지 청년마을은 14가구 24명이 사는 조용한 오지 마을입니다. 올해로 3년 차 이장 우훈자 씨. 윗단 오지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발이 닿는 곳마다 부지런히 주민들을 챙겨왔습니다. 손이 필요한 곳 어디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죠.
5: 네, 시골에서는 이게 엄청 편해요. 자유롭고 네, 운전하기도 편하고. 은하야!
9: 어, 어서와!
5: 안녕!
9: 안녕!
5: 와, 포도 진짜 잘 익었다! 어, 그래. 야시도 좋고!
9: 어. 오, 반갑대!
5: 사장님! 오, 대박이야!
9: 어. 진짜 잘 익고, 너무, 너무, 너무, 어, 송이가 너무 좋아!
5: 어, 너무 좋아!
9: 너무 좋고!
1: 가막산 자락 사람들에게는 꽃 피는 이 계절이 더 반가운데요. 한해 농사를 거두는 때이기도 해서 그렇답니다.
5: 그분이 그래. 하기에는
9: 너무 좀 벅차고,
5: 예, 벅차고.
9: 어. 예.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좀 오셔서
10: 특히 수확철에
5: 수확할 때
10: 수확하는 시기는 예. 한정이 돼가 있고 그 시기 안에 또 수확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0: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그럼 또 선뜻 응해 주셔서 고맙고.
1: 오랜 지인 은하 씨의 포도밭. 서로의 일손이 되어줍니다.
2: 어우, 세상에.
1: 둘 다 타향살이를 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랍니다.
3: 이제 서로 이제 또 내가 힘들고 함께 와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2: 서로 각기 고향이 다른데,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타향에서 시집 와서 더 친합니다. 자, 서로 힘들죠. 아, 포도봐. 와, 너무 좋아, 이발. 와, 분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3: 사람들은 이 분이 약을 쳐서 이렇게 약으로 이래 낸 건데 나는데 지 스스로 난 이게 분이거든요.
2: 이게 닦여도 안 닦여요. 이렇게
3: 잘 안 닦이는 분이라.
2: 예, 분이 난 거. 응. 지 몸에서.
3: 지 몸에서 단계, 당이 나온 거라.
1: 하얀 과분은 수분 증발을 막고 병균 침입도 줄여준답니다.
2: 와, 사장님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거기 있네. 포도 맛이 거창합니다. 당도가 장난 아니네. 그지? 응, 와, 진짜 올해 너무 맛있다.
3: 우리 이거 새참으로도 먹는데. 너무 맛있어.
2: 맛있어.
0: 진짜 달다. 거창에는 역시 거창한 거창 포도야.
3: 진짜로.
2: 일하면서
3: 진짜로. 겁나 맛있다.
2: 서로 끙끙대네.
1: 올해 포도는 유난히 더 달고 맛있다네요.
2: 자, 오, 맛있었다. 아, 맛있었다. 포도 봐.
0: 와. 여기서 포티가 다 한 사람 까봐.
2: 네. 아, 포도 굽다.
3: 우리 앉아서 끙끙대고.
1: 농부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결실. 상품성은 떨어져도 단맛은 다를 게 없기에 남은 것들로는 포도즙을 만듭니다.
3: 완전 포도맛 나가지고 물 한 컵도 안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포도맛 원액을 내는 거예요.
1: 후 고운 원액을 한 김 식혀주면 포도 수확철 내내 당을 보충해주는 달콤한 새참이 됩니다.
2: 잘 마시겠습니다. 와, 진짜 진하다. 우와, 잘 삶았네.
3: 어우, 진해.
2: 너무,
3: 맛있어,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
1: 이 시간이 포도 농부들의 특권이라죠. 훈자 씨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2: 아이고, 회장님! 아, 안녕하세요! 오, 상품은 너무 좋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와, 농사 진짜 잘 지었다, 이거!
1: 사과가 탐스럽게 엉근 과수원. 마치 사과가 꽃이 되어 핀 듯 곱고 예쁩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청년마을로 돌아온 승철 씨. 2대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3년 전 낯선 새 길을 택했답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골이라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 우리 농사 때는 이렇게 멋진데 우리 아들 교육받아준 게 진짜 잘 짓다. 우리는 교육당하고 무대포로 짓거든 우리는.
6: 이렇게 수영이 이게 원래 나무는 일자로 뻗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해서 하는 기술을 교육받은 거거든요.
1: 이축형 평면 수형 재배. 한 나무에 두 개의 가지를 평면으로 기르는 사과 재배법인데요. 그늘이 지지 않아 햇빛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비추고 통풍이 원활해 병해충 위험도 낮춘답니다. 나무 배치가 일정해 기계화도 가능하다네요.
2: 와, 이거 봐. 사과가 얼마나 맛있으면 새가 이렇게.

0: 하세요?
1: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과 비빔밥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주민들 한두 개씩 주려고 그러면 한 두세 박스?
0: 제가 실어 드릴게요.
2: 어, 같이 실을까?
0: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2: 아 좋네.
0: 고맙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같이 드자.
0: 아 네 고맙습니다. 자.
3: 하나 둘 마을의 가을을 거두고 이제는 청년 마을의 큰 행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4: 색깔 잘 냈다 진짜 예쁘다.
5: 와 진짜
4: 봐봐.
5: 이거 어우, 세상에
4: 엄마 하나 씹어서 먹고 싶지 빨리빨리
5: 아, 입에 펴면 안 되겠지?
4: 어, 축제 준비도 하고 우리 이제 동네 마을 분들이랑 이제 첫 수확이라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3: 마을의 공동 주방이 열렸네요. 마을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메뉴 점검에 나선 거죠.
6: 여러 가지 해야 돼. 바쁠 때는.
7: 공장식에 일해 하지. 우리는
6: 뭐 해도 무시해.
3: 식당을 오래 해온 정섭 씨가 주방장을 맡았지만 요리 경력만 수십 년 모두 만만치 않은 청년 마을 셰프들입니다.
8: 주부 경력 몇 년이야?
6: 나보다 길지요?
2: 38년!
8: 그 정도 되겠지?
2: 네.
6: 나보다 길어.
3: 사과 자투리는 새참.
8: 어디야?
4: 우리 뚱뚱 떨어져.
8: 수분도 많네 그래요. 진짜 사과.
4: 으라고 남은 거 이외에 진짜 맛있어요 속에 거. 근데 너무 좋은 거보다 우리 아줌마들은 이게 더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3: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보아야 모두 24명. 마을 일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힘을 합쳐왔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정한 메뉴, 햇사과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만큼이나 잘 어우러지는 청년마을표 사과비빔밥. 축제를 위해 미리 담가둔 120포기의 김치도 어느새 맛있게 익었습니다.
4: 튀긴다. 우와 너무 맛있다.
8: 아 형님 맛있어요? 또 보인다.
4: 맛있게 익었다 진짜.
8: 와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 농사 지가지고 달달하니 맛있다.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4: 여기 고랭지라서 진짜 아삭아삭하고 지금도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아요.
3: 잔치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메뉴. 해물 파전도 준비합니다. 좋은 재료 하나라도 더 보태고 거창에서 나는 채소도 가득 넣어서 푸짐하게 차려냅니다. 해물 파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하나 둘 상을 채우는 음식. 마을 사람들의 수고가 한데 모인 맛있는 가을 밥상입니다.
9: 수고했어요. 다.
6: 수고했습니다.
4: 네, 우리 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9: 네.
4: 맛있게 드세요.
9: 예. 좋겠습니다.
3: 마을은 곧 북적북적해지겠죠?
10: 맛있어. 골고루 들어갔잖아. 영양분이 듬뿍.
6: 골고루 들어가니까 맛이 있습니다.
4: 손님들이 오셨을 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어 진짜 잘 먹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소리.
8: 그때는 진짜 사람 사는 거 같고 너무 신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 고생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적적하지 않아요? 조용하니?
7: 근데 그때는 많이 오니까.

0: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아, 이럴 정도로 했으면 합격인가요?
2: 네.
0: 합격입니다. 예, 예. 합격입니다.
3: 네. 우리 선생님들.
4: 네. 네.
3: 산이냐, 섬이냐?
4: 산이다!
5: 그 사이 가막산 정상에는 별을 닮은 아스타국화가 활짝 폈습니다.
6: 꽃이 이래 피니까 너무 보람이 있죠.
7: 우리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3: 네, 희망.
7: 희망.
3: 네,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곳.
5: 꽃이 지기 전에 가막산에 가봐야겠습니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산을 색다르게 만나는 길. 발끝은 좀 아찔해도 눈앞의 풍경은 즐겁기만 합니다.
8: 출렁출렁출렁 내는 저녁에서 연락선을 타고 가요. 울렁울렁.
9: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여기는 꼭 와봐요. 왜? 여기는 상이야, 상.
5: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절경, 아찔한 소금산입니다.
3: 장가게 부럽지 않는데?
5: 그런가 하면 치악산에서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 계절이 아쉬워서 산행을 재촉해 봅니다.
3: 아, 말도 못해요. 둘레길이고 뭐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5: 조금산과 치악산, 두 산이 반겨주는 원주로 여행 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삼산천이 구비도는 자리에 우뚝 솟은 산.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금강산을 빼닮아 작은 금강산, 소금산이라 부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소금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1: 무서워서 그냥.
10: 괜찮습니다.
12: 뭘 무서워.
11: 어이, 무서워. 무서워.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5: 체력 부담은 덜면서 오를 수 있는 산. 발 아래 풍경을 마주하면 걱정은 이내 감탄으로 바뀝니다.
13: 아, 좋다.
14: 그 전에 두꺼워.
3: 그럼 여기 길을 계속 갔거든요. 여기 저기 가서 맵풀 속에서 끊고. 지금 여기 발 아래도 이렇게 지금.
6: 예. 어머나.
3: 아, 그리네. 아우, 나 이제 앉아다 보니까 멋있어. 산, 우리나라는 산이 다 이쁘잖아요. 근데 여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런 거 해놔갖고.
5: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본격적인 소금산 탐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관문,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두 개의 높은 봉우리 사이를 잇는 상공 100m 높이의 길이 200m의 다리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림이 느껴지지만 70kg의 성인 1200여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고 초속 40m 강풍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8: 너 빨리 해야 돼.
3: 우리 손부지나
15: 떨어지면 안 돼요.
3: 반전. 야, 아, 무서우신가 봐요.
8: 너무 무서워.
3: 떨지 마.
8: 너무 재밌어요.
9: 쏴! 우! 아, 우! 쏴!
3: 어우!
9: 우!
3: 여긴 이렇게 걸어야 돼요?
9: 아,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죠.
3: 아, 그래요?
9: 예. 네. 네. 건강에 얼마나 좋으신 게 출처고 이게 간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거 또 나이 좀 들면은 이 허리가 이게 안 돼요, 무릎하고. 네. 관절 때문에. 네. 근데 나는 아직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운동 아닙니까, 운동. 네. 이 경치 전체가 네. 대박이야. 너무 좋은데, 공기 좋지.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여기는 꼭 와봐요. 왜? 여기는 상이야, 상. 상 출렁다리.

0: 지기는 기라고 마.
1: 소금산은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잔도, 울렁다리까지 하나의 도보 코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특별한 산길을 걸어봅니다. 절벽을 따라 만든 길을 뜻하는 잔도입니다. 암벽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잔도에서 가을바람도 느껴봅니다.
2: 아니, 가을바람이죠.
3: 좋아요. 장가게 부럽지 않는데?
4: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나라도 서서스리 데려가다 보니 뭐 좋은 데 많아.
2: 많지.
5: 야,
4: 너무 멋지다. 그쵸?
5: 아, 너무너무 좋네요. 네. 아, 아들이 왔으니까 이게 루즈도 좀 바르고.
2: 루즈는 왜 바르세요?
5: 아, 이뻐 보이려고요. 우리 있잖아요. 오늘요. 구미에서 서울팀하고요. 금요고. 남고여고 일기거든요.
2: 아, 그래서
5: 오늘 소풍 왔어요.
2: 동창회?
5: 예, 네, 동창회 소풍 왔어요.
2: 아, 그래요?
5: 네네.
2: 아니, 이 루즈 바르고 여기 잔도는 건너셔야 되나 봐요.
5: 아니, 원래요. 네. 산이 우지고 멋있으면은, 네. 입술 이게 루즈도 좀 바르고, 네. 이게 좀 미모도 좀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2: 아, 그래요? 아니, 뒤에 분들 루즈 안 바르셔도 돼요?
6: 우리는 미모가 대세가지고 뒤에 하나도 예뻐서.
2: 다 예쁜 분들만 구미하고 나오셨나 봐요.
6: 네, 아, 저 우리 희물순으로 들어갔네.
7: 맞네. 우리 희물순으로 뽑았죠.
8: 네. 그럼 앞에 분은요?
6: 아, 거기는 꼴찌로 들어왔어.
1: 이제 소금산 가장 높은 전망대로 향합니다. 가깝게는 소금산 일대, 멀리는 원주 시내까지 시야가 탁 트입니다.
5: 이피디님, 이피디님, 여기서, 여기서 이리.
2: 뭐하게요?
5: 여기 와서 놀게요, 여기서.
9: 네, 같이, 같이 놀아요.
5: 같이 놀게.
2: 바람 너무 많은데. 선생님,
5: 예.
2: 바람 엄청 억수로 보네요.
5: 예.
2: 그대 이름은?
5: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10: 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대인 입수 하죠.
2: 동성분들이랑 오셨는데,
10: 예.
2: 야, 가을바람 엄청 나네요. 가을바람이 맞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10: 하늘에 갈 것 같아요.
2: 와, 날아보고 싶어요.
10: 날았습니다.
11: 아니, 여기 오는 내내 경치가 너무 좋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편안하게 잘 살펴보고 갈 수 있는,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간연 관광지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1: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벅찬 기쁨을 안고 마지막 코스, 이번에는 울렁다리로 갑니다. 길이 400여 미터, 출렁다리보다 두 배 긴 다리.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끝까지 이어지고 두 시간 남짓 소금산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12: 멋있게 준비 딱 편하게 산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해주고.
2: 힘이 안 들어요.
12: 힘이 안 들어요.
2: 너무, 너무 좋아요.
12: 그러니까 80 먹은 어르신들도 다니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소금산이 건넨 가을 선물. 산행에는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산자락 식당들도 북적입니다. 하루 딱 4시간 점심에만 문을 여는 이곳.
13: 저희 집이 이렇게 다 농사져서 반찬하고 하는 걸 아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또 더위가 좀 꺾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1: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혜선 씨. 대부분의

0: 반찬은 직접 밭에서 농사 지은 것들로 차립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코다리 구이까지. 밭에서 얻은 자연과 손맛으로 차려낸 구수한 산채 보리밥 정식입니다.
1: 엄마가 좀 까주세요.
0: 얼마 전 수확을 마친 햇감자. 손님들이 알고 먼저 찾는 메뉴, 감자전을 만드는데요. 곱게 간 감자만 쓰는 것이 비법. 넉넉한 인심까지 아낌없이 담아서 10년 넘게 사랑받는 혜선 씨의 메뉴랍니다.
1: 좀 두껍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2: 네, 좀 두껍게요. 일단 아마 사서 하면 재료비가 막 생각날 텐데 이게 돈을 안 주고 사서 그런가요?
0: 두툼하게 감자만 넣어 부친 감자전은 뒤집는 것도 나름의 기술이라는데요.
3: 감자 이것도 룰이 있나요? 소고기 한 번만 뒤집는 것처럼?
2: 감자전은 이게 감자가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뒤집개로 뒤집으면 감자만 이용해서 하려면 한 번에 뒤집어서 딱 두 번 뒤집어서 손님한테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0: 두 번 뒤집어 고소하게 부친 감자전. 보는 것만으로 구운 침이 돕니다. 산행 끝에 만난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혜선 씨의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4: 보리밥에 갖은 야채가 너무 맛있다.
5: 화학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지 않고 재료 본래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0: 이제 치악산으로 떠나볼까요? 이번 치악산 여행은 원주역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약속한 시간,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6: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원주에서 좋은 데를 무료로 걷게 해주는 또 버스를 다 대주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오늘 처음 와봤어요.
7: 트레킹 버스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이제 걷기 좋은 길 이런 데를 같이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가족 단위로 같이 한번 걸어보자 즐겁게 그런 테마로
0: 이름하여 트레킹 버스. 교통 걱정 없이 산행을 떠날 수 있는 편리한 버스랍니다.
8: 원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원주 트레킹 버스입니다.
0: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치악산을 비롯한 원주 일대를 잇는 4개의 코스로 운영된답니다.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고요. 목적지마다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답니다.
9: 혹시 오시면서 황장금표를 보시고 오셨나요? 네, 그 황장금표라는 거는요, 여기 치악산 주위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함부로 무단으로 벌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0: 설명을 들은 후 들어선 곳은 황장목 숲길. 나무 속이 노랗고 단단해 황장목이라 불리는 소나무. 조선시대 궁궐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왕실에서 특별히 관리했던 나무랍니다. 함부로 베이지 못하게 엄격하게 보호해온 덕분에 이 울창한 숲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숲을 따라 계곡 물소리도 청량하게 이어집니다.
10: 너무 좋다.
11: 너무 좋다. 숙제 너무 좋고.
10: 아, 말도 못해요. 뭐 줄넷길이고 뭐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0: 황장목 숲길을 돌아서 전나무 숲을 만납니다. 하늘 향해 곧게 뻗은 전나무가 빼곡하죠. 짙은 나무 향이 걸음마다 따라옵니다.
1: 아, 전나무 숲.
2: 전나무 숲길 너무 좋다.
1: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
2: 어, 가을 최고야. 파란 하늘에 오는 공기 너무 좋다.
0: 치악산 비로봉 능선 아래 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구룡사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 고요한 풍경 덕에 어지러운 마음의 휴식처라 불리기도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망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던 자리, 시원한 약수 한 모금이 몸과 마음을 깨워줍니다.
3: 세파에 찌든 몸이 아무래도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매력이 보이는 치악산.
2: 공기 좋고 최고였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은 코스예요.
4: 치악산! 파이팅!
0: 산에 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6: 통지에 소문이 다 났어. 토짜가 일냈다고. 내가 먹을 것들은 다 해놨어요.
4: 한식 복잡한식.

0: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알맞은 놈들.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구레인 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2: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논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1: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3: 이거 실화인가?
4: 내일 꺼내준다네.
0: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0: 몰라. 내가 왜 원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1: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 처참하소서.
0: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1: 간악한 백성이 허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0: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기에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얀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 되며 바람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아저씨.
1: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2: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순서 잘못 뽑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시끄럽진 않아요. 그만큼 시끄럽진 않은데
1: 저는 뭐 그거에 바르면 작은 소음일 뿐이죠. 근데 또 뭐 나도 없는 잘하면 됐어.

0: 대구에서 오셨다.
1: 맞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스페이스 공감이란 프로그램은 제가 힙합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챙겨보던 프로그램이었어서 근데 뭐 헬로루키가 뭔진 모르는데 밴드가 나오네? 그래서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그런 청각적 쾌감. 네, 전 완전 힙합. 제가 말이 빨랐으면 래퍼를 했을 수도 있는데 메타파 잘하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분들인가요? 전 그 전화 왔을 때도 세상에 거짓말 아님? 내가 방청 신청을 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2: 아니 동명씨 오늘 처음 뵀는데 제 친동생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조금 그런 온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요. 다른 팀들과는 차별화된 동영님만의 매력이 있으실까요?
1: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을 밀고 있는데 그 앞에 두 팀 보셨죠? 그만큼 시끄럽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오늘 오신 분들보다도 무명 중에 더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헬로루키에게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실력만 보고 뽑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게 다들 봐주십시오.
2: 기다려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동영 씨입니다.

0: 영어로 어지럽다는 뜻의 티지랑 한글 먼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저희가 하는 음악이 이 이름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가지 못한 곳, 다 가지 못한 곳, 어디? 라는 가사가 있는데
0: 저희 자체도 정말 떠돌이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할 테니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2: 너무 보여서 그런데 이거 되는 거예요?
3: 여보세요? 어디야?
2: 참가 루키 분들 중에 가장 루키다운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 때문에?
4: 치고 가야겠습니다.
2: 아, 제가. 왜?
5: 저희가 제일 루키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렇습니다.
2: 아,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또 스테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0: 오늘 하던 대로 재밌게 할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형이 제가 1등이에요. 태풍들보다 먼저 왔어요. 누가 더 1등이에요? 내 몸부터는 뭐도 없잖아요. 태풍까지가 모든 거. 예!
1: 사실 두 번의 아픔을 겪고 힘을 내보려고 자주 더 모였던 것 같아요. 제이리가 이제 되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많이 배웠다 오늘.

0: 이렇게 더 성장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가지고 좀 그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번 한 번을 거듭할수록 조금 두려워지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되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포칼립스라는 곡에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촬영했던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도 있고,
1: 딱 제발 눈치방 한 번만 넘어보자. 이번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간절하게 준비했습니다.
2: 근데 유난히 난이도 높은 곡을 준비하고 확실히 약간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0: 사실 뒤가 없으니까 이제는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뭔가 부딪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3: 지난번에는 복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0: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3: 네, 복수.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얘는 왜 또 왔어? 라고 보기보다는 세 번째 나온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무대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노래들이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2: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이러고 하고 뭐 다들 이렇게 힘내고 했던 거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0: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1: 아, 뭐야 이거?
0: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30년 다시 재결성된다고 했을 때 올드팬 분들 정말 거의 울부짖듯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걸 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분들의 에너지에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이런 음반, 이런 사운드의 밴드가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재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오고 그 자연을 보면서 노래 만들고
2: 그냥 한 명 앉아서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녹음하고
3: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음악에 담겼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양반들입니다만 깔끔하게 담당합시다.
4: 아, 뭐야, 풍기풍기가 더 좋은데.
5: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양반들입니다.
6: 다시 한번 갈게요.
4: 네.
7: 안녕하세요.

0: 양반들이란 이름을 지었던 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대학교 시절에 어쨌든 제가 하는 음악이 로큰롤 음악이고 그게 미국 음악이잖아요. 근데 미국인들보다 좀 멋있고 싶어서 나만 할 수 있는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제 양반스라고 지었던 거거든요.
1: 저는 별로였어요. 애초에 제가 양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길거리 출신인데 제가 양반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저는 맨 처음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1: 되게 흔하지 않았어요. 범선이 형이 노래 잘하고 잘 배웠고 탑라인 잘 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간 보고 있어도 아, 이 사람 정신 나갔다 재밌겠다 싶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한번 재밌게만 해주면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뭐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어떤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탈을 쓰고서 저희가 풍류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새소리, 벌레소리, 물소리랑 같이 음악을 연주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풍류가 갖는 혹은 음악이 갖는 의미가 삶의 태도이자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풍류라는 세계 여기 오는 길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딥니까? 한류월드로입니다. 한류월드에 오셨으니 풍류월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양반들입니다.
1: 저희가 막 사막에 가서도 곡을 쓰고 바다에 가서도 곡을 쓰고 막 산 깊은 데 들어가서도 약간 수련하듯이 창작을 해봤는데 그 풍경에 따라서 장르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0: 바닷가에 가면 쭉쭉 하다가 산악 가면 건조한 음악이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아 이게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써주는 거구나. 저도 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저기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별의별 이제 연주자들을 다 만났는데 정말 양반들끼리 잼을 할 때 물 흐르듯이 대화가 돼요.
1: 다 같이 소리 내면서 소리 들으면서

0: 여행을 가야지만 음악이 나오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또. 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도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도시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어 보자.
1: 말해봐봐는 그냥 제가 진짜 그날 만든 거잖아.
2: 맞아.
1: 왜 싫은데 아무도 싫다고 안 하냐. 왜 좋은데 아무도 좋다고 안 하냐. 저는 이 친구들, 양반들 뭐 음악도 음악인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다 좋게 얘기해주는 게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저도 머리로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왜 이걸 계속 좋다고 얘기하지?
2: 옥상에서 얘기했던 거지.
0: 그래서 옥상을 올라와 해가지고 다 같이 옥상을 올라가서 여기서 둥글게 앉아서
3: 말해보자.
0: 네, 다 말해보자. 그래, 그래. 말하니까 좀 후련해져서
2: 바로
0: 내려왔는데 1층에 갑자기 막 연주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냥 말해봐봐 라고 한 거죠.
1: 약간 열받고 좋아가지고

0: 그 전범선거 양반대 시절에는 뭐 자료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화가 많았고요.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막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20대 혈기왕성한 그때 함께했던 양반들이 전부 탈퇴를 하고 좀 진정한 밴드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에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양반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없으면은 진짜 이게 양반들이 아니더라고요.
1: 화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솔직하게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느끼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 공유하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가끔씩은 진짜 행복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양반들의 음악인 것 같습니다.
2: 이 헬로루키 공감

너무 소중해요. 공감이 아니었으면 제가 음악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헬로루키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격세지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멋대로 산다고 그러면은 많이들 욕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진짜 제멋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멋대로 삽시다, 여러분. 제멋대로.

미발매 신곡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은 롱앤쇼츠, 길고 짧음, 장단이옵시다. 그 롱앤쇼츠라는 장단이라면은 덩기더 풍더러, 덩기더 풍더, 뭐라고요? 덩기더 풍더러, 덩기더 풍더, 그것이 롱앤쇼츠입니다. 들려드릴게요.

0: 정말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이브로.
1: 대한민국 그런지 밴드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2: 사람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영이랑 차 타고 가면서 병주영이 저도 속에 앉으셔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노이즈가드를 한번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30주년이라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시안 팝페스티벌에서 30주년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하게 됐죠.

0: 저는 노즈가든이 한창 활동을 했을 당시에 다른 팀을 하면서 같이 지켜봐왔던 사람인데요. 창문이 형하고 건희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노즈가든 하게 되면서 그분들한테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살짝 느끼고 있고요. 이 이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1: 어릴 때 워낙 유명했던 밴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잘하고 싶어요.
2: 90년대 말 그때쯤에 부산과 서울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물리적인 거리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었었거든요. 부산에 있던 저한테는 노즈가든이란 밴드랑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제가 도와 동경하던 밴드가 거의 같은 레벨이었어요.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노즈가든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고 꿈꾸는 것 같고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사실입니다. 96년도의 데모 두 곡이랑 26년도의 데모 두 곡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멤버 구성도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신곡 두 곡이 같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시도인 거죠. 지금 노즈가든에게는
3: 노즈가든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EBS 스페이스 공감까지 또 오게 됐네요. 어떤 분이 노래 가사에 왜 이렇게 예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 여흥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부산 사투리 하지 예 할 때 그 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Yeah! 올해 나온 새로운 데모 실리콘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 공연을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이 공간은 소리의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걸 귀로 듣고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타협의 비.

0: 불꽃처럼 느껴지는 그 열정이 좋아서 빨간색으로 놨습니다.
1: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못지않은 굉장한 기량과 열정, 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0: 복잡 다양하다. 많은 감정을 불러요.
2: 그 파도 가사 중에 이제 파멸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시원하고 질주하는 느낌? 포세이돈이 막 삼킬 것 같은 색깔이 생각나서

0: Please bring her back.
1: No!

materials that's all they are. Tissue to be reused.

God! Elizabeth! Elizabeth!

is the journal. Victor Frankenstein of Geneva.

I am done with.

카트만두 계곡은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히말라야가 병풍처럼 펼쳐지고 남쪽과 서쪽 역시 만만치 않게 높게 솟은 봉우리들이 계곡을 감싸고 있죠. 잔드라기리 언덕 정상까지는 케이블카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걸 타지 않겠다면 남은 선택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구불구불한 도로뿐이죠. 언덕 대부분은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 보산 언덕처럼 정상에 리조트가 자리 잡은 곳도 있고 사원과 수도원이 들어선 곳도 있죠. 카트만두는 다민족 도시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라는 두 개의 큰 신앙이 이곳에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나란히 숨쉬고 있죠. 화이트 곰파, 정식 명칭으로는 둑 아미타바 사원이라 불리는 이 티베트 불교 사원은 푸르른 언덕 위 고요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2015년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붉은 사원을 뒤로 하고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카투만두 시내 중심부로 향합니다. 더르바르는 궁전이 있는 곳을 뜻하죠. 카트만두 계곡에는 이런 광장이 세 곳이나 있는데 서로 몇 킬로미터 거리 안에 모여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원래 이곳들은 각각 독립된 뉴아르 왕국의 왕궁이었으며 그 뿌리는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1700년대 네팔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면서도 이곳 유적들은 고스란히 보존됐고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 또는 바산타푸르 더르바르입니다. 1800년대 후반 왕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실제 왕궁으로 사용된 곳이죠. 2008년 왕정이 폐지된 뒤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카트만두 더르바르에는 수많은 종교 건축물이 모여 있죠. 17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부지 안에는 종교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가 52곳 넘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17세기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의 대지진은 이곳의 몇몇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복구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흰색 건물 가디 바이타크는 20세기 초에 세워졌죠.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를 본떠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당시는 서구 건축 양식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가디 바이타크 옆으로 어두운 안뜰을 품은 소박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곳은 쿠마리 가르, 즉 살아있는 여신으로 여겨지는 어린 소녀 쿠마리가 머무는 저택입니다. 대사제들에 의해 선택된 쿠마리는 사춘기가 되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그 뒤엔 새로운 쿠마리가 다시 선택되죠. 판차무키 하누만 사원은 옛 왕궁의 벽 속에 파묻힌 듯 자리한 지붕이 다섯 겹으로 겹쳐진 독특한 양식의 건물입니다. 다만 이곳은 오직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남아있죠. 1564년 완공된 탈레주 바와니 사원입니다.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는 곳이죠. 여신 탈레주 바와니는 14세기에서 15세기 말라 왕조 왕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사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힌두교도라

하면 다샤인 축제의 아홉째 날 딱 하루만 참배할 수 있죠. 힌두교도가 아니라면 사원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장 아래쪽에는 시바의 분노한 형상 칼 바이라브를 새긴 부조가 있죠. 5에서 6세기에 만들어진 이 조각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일찍이 초기 형태의 거짓말 탐지기이자 재판정의 역할을 맡아왔죠. 카트만두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한때 독립된 왕국이었던 박타푸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박타푸르 더르바르 광장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죠. 당시엔 99개의 안뜰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건 15개뿐입니다. 14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세워진 수많은 사원과 궁전들은 1800년대와 1934년 그리고 2015년의 지진으로 거듭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영영 사라져버린 건물들도 적지 않죠. 이 일대의 중심에는 냐타폴라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냐타폴라는 문자 그대로 다섯 층이라는 뜻인데 박타푸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자 네팔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사원이죠. 1702년 완공된 이 사원은 카트만두 계곡의 단 두 곳뿐인 5층 사원 중 하나입니다. 계곡의 수많은 건물을 무너뜨린 강진과 2015년 규모 7.8의 대지진까지 모두 버텨낸 걸 보면 당시 건축가들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구역의 끝자락에는 흥미로운 유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스탈라 두르가 사원을 비롯한 작은 건축물들이 그 주인공이죠. 말라왕의 작은 석상 기둥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1700년대 중반 통금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거대한 종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종이 울릴 때마다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곤 해서 사람들은 이 종에 짖는 종이라는 애칭을 붙여줬죠. 기둥 뒤편의 황금문은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55개의 창문을 가진 옛 왕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 가운데 하나죠. 불과 2016년까지만 해도 실루 마하데바 사원은 텅 빈 받침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2015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지진 이전에 그 건물 역시 이미 한 번의 재건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1934년 지진으로 손상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는데 그 형태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사람들은 호박이라 부르기도 했죠. 지금의 실루 마하데바는 완전히 새로 지어져 17세기 당시의 테라코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박타푸르는 이런 더르바르 복원 사업에 있어 지역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원칙을 고수해왔죠. 반면 다른 두 도시는 해외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세 곳의 위대한 더르바르 광장 중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카트만두 중심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파탄입니다. 2015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많은 건물들이 복원됐고 방문객들은 숨이 멎을 듯한 건축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파탄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 역사는 서기 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다만 오늘날 보고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1600년대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거대한 탈레주 종은 1736년에 설치됐는데 옛날에는 이 종을 울려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죠. 왕궁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안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벽 바로 옆에는 망가히티가 있는데 신화 속 짐승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 급수시설이죠. 이 우물을 마주하고 선 것은 빔센 사원입니다. 상업의 신을 모신 이 사원은 화려한 금빛 장식과 조각으로 가득한데 어쩌면 이 화려함이야말로 사업으로 성공한 이들이 신에게 바친 헌신의 크기를 보여주는 듯하죠.

이 구역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왕궁의 가장 북쪽 안뜰인 마니 케샤르 초크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완전히 복원된 상태로, 사실 이 왕궁은 건설된 이후 세 번의 대지진을 겪으며 그때마다 복구 작업이 필요했죠. 오늘날 이곳은 파탄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파탄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로 꼽히는 것은 1637년 말라 왕조의 시띠나르싱 왕이 세운 크리슈나 만디르입니다. 이 사원은 흔히 쓰이던 벽돌과 목재 대신 통돌을 깎아 만들어졌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네팔 최초의 석조사원이며 2015년 대지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각 곳곳에 새겨진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들은 북인도 건축 전통의 강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고요한 산속에 침입자 발견. 그 즉시 행동 개시. 침입자는 바로 멧돼지. 잠깐의 방심은 금물. 멧돼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멧돼지의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던 그 순간. 위험천만한 현장 함께 확인해보시죠. 청량한 가을바람을 따라 북한산으로 향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싸한 분위기. 야생동물이 많은가 봐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아, 예, 예.
1: 혹시요, 이 강아지들 아나요?
3: 멧돼지하고 싸움하고 막 해갖고 상처도 몇 번 있고 수술도 하고 거기 좋아요. 들리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0: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1: 여기서 하루제 넘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구주대 앞에 인수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함에 가면 이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알미 같은 애.
2: 차로 갈 수 있나요?
1: 아, 차를 못 가죠.
3: 등산하시죠. 카메라 장비는 수십 킬로그램. 와, 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체력 훈련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어휴, 이 돌계단이라 난도가 꽤 높겠는데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4: 넘에 여기 조금 내려. 거기 넘어가면. 네.
2: 아, 조금만 가면 돼요?
4: 네, 내려가면.
3: 야옹아, 믿어도 되겠지? 그로부터 10분째. 물론 뭐 조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평소에 체력 단련 좀 해두시지 그랬어요. 어느새 40분째 등산 중.
2: 저기요, 다 온 것 같은데요?
3: 와, 마침내 마주하게 된 인수봉.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 찾던 주인공이 아니네요.
2: 너 누구니? 응?
5: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6: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반야 괜찮아?
2: 근데 굉장히 많이 짖네요.
6: 아, 예. 내가 좀 저 아픔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한 6년 됐는데 마음 연지가 한 작년? 이 정도야 마음 연 거예요.
3: 견보살 6년 차인 다냐. 반가워. 어, 또 다른 친구도 있네요.
6: 이게 피부병이 심했어가지고 꼬리를 자주 무는 경이 있습니다. 한 달 됐는데 얘도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은 애라 지금 이제 병원 치유 중입니다.
2: 혹시 네. 이 영상에 있는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6: 어, 제 암이에요.
2: 암이. 그리고 이 친구는요?
6: 아, 인수입니다.
2: 아, 인수. 어? 저하고 이름이 똑같는데요?
6: 아, 또 둘이 인연이신가 봅니다.
3: 귀여운 외모에 친근한 성격까지 등산객을 사로잡은 스타견들. 특히 어두운 밤에도 척척 길 안내를 해준다는데요. 북한산 경비견이 따로 없죠.
2: 아미하고 인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6: 예, 인수는 2월 달에 이제 멀리 갔고요. 이제 아미만 이제 인수 새끼의 세 마리하고 아미만 이제 안쪽에 이제 네 마리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3: 어디 텅 비었는데요? 아, 낮잠 중이었구나. 바람도 솔솔 불고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요.
2: 아이고, 아이들 깼네.
6: 예.
3: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6: 이리 와. 아미. 예. 아미고요. 이제 얘도 이제 유기견이었어요.
3: 인수함의 대장견 아미. 반가워. 어휴, 깜짝이야.
6: 안 돼. 질투하는 게 질투. 안 돼.
3: 인봉아,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그치?
6: 아미는 도둑도 따라간다는데 그 정도로 성격이 좋고, 인봉이는 이제 인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아빠. 차분하고. 아, 얘는 수봉입니다, 수봉이. 시크하다 할까요? 안 돼. 야, 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3: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요? 독특한 개인기가 있는데요. 스님의 머리가 사탕인 것처럼 핥아주는 녀석. 아유, 귀여워라.
7: 이거. 침으로 펴게해주는 거예요? 침으로? 마사지해줘?
6: 왜. 또.
7: 너 아까 엎어졌잖아. 아이고.
3: 어머. 어부박까지?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거 봐요.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백봉이는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글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래요.
7: 아니야, 네 아들 봐라, 아들.
3: 와, 멀리
7: 백봉.
3: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7: 백봉아, 지금 40kg 넘어, 너는.
3: 40kg이요? 아유, 야, 얼른 내리자.

0: 나왔습니다.
1: 완전 저기는 정말 시원하겠다.
0: 예.
2: 별장인데요?
0: 예, 호텔이나 호텔.
3: 동굴은 과학입니다. 아미는 상석을 차지했네요. 견사 전체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천적 메뚜지 때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고 있대요.
0: 여기가 이제 산사라 보니까, 산중이라 보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 멧돼지들도 굉장히 그 지금 예민해져 있는 시기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이제 들개들도 이제 사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3: 위험천만한 산중 생활. 더군다나 국립공원에서 아이들과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0: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이제 산에, 북한산에 버려졌던 애들이에요.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은 이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3: 이유도 모른 채 산에 버려져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들. 북한산이 집이 된 건데요. 아미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0: 처음 마주쳤는데 저한테 와서 얼굴을 핥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5분 정도 같이 놀아주다가, 너 스님 따라서 절에 가서 살자 하고 내가 움직였더니 따라왔어요.
3: 그렇게 스님과 가족이 된 아미. 그런데 글쎄, 먼저 절에 살고 있던 대장견 인수와 사랑에 빠지고 금쪽 같은 새끼들을 낳았대요.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난 2월 먼 길을 떠난 인수.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죠. 견보살들의 일상을 살펴볼 차례. 등산객들이 절에 방문했네요.
4: 야, 너무 순하다. 귀여워.
3: 일부러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나요?
4: 여기 북한산 강아지들 유명하다 해서 이제 등산하는 김에 보러 왔어요.
5: 보시니까 어떠세요?
4: 너무 순한데요? 너무 순하고 착해요.
6: 아유, 왜 이렇게 짖어? 짖기를. 어?
3: 누가 짖나 했더니 반이야구나. 쉿.
6: 그만 짖어라.
3: 어, 사료를 가져오셨네요. 아이들과 어떤 인연일까요?
0: 처사님 오셨습니까?
7: 아, 네.
0: 안녕하세요.
7: 네, 잘 지내셨습니까?
0: 예. 혜택에 또 먼 걸음 하셨네요.
7: 들어가봐도 되는가요?
0: 예.
3: 곧장 아이들 만나러 직행. 무거운 짐도 있게 만드는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네요.
8: 거기가 먼 데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내들인데 득치도 크고 먹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또 한 번씩 올 때면 그냥 애들 먹이도 좀 준비해갖고 오고 그럽니다.
3: 그런데 이때!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0: 이제 줄을 타도 돼. 이렇게.
3: 한바탕 술래 잡기를 예상했는데 다행히 금방 잡혔네요. 평소 절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대요.
0: 수봉아. 수봉. 수봉 이리 와. 수봉 이리 와.
3: 새끼들은 다행히 안전하게 포획.
0: 착해, 자.
3: 엄마, 아미는 어디 있죠?
9: 아미. 아미야.
3: 결국 아미는 탈출. 금세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10: 선생님,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나요?
11: 네,
10: 갔어요. 아, 일로 이쪽으로 갔어요?
11: 갔어요. 그 큰 게 말라미 같은 거.
10: 예.
11: 일로 갔어요. 여기 지금 하얀 강아지. 금방에.
12: 네. 보니까는 사람 경계가 너무 없어서
11: 사람 경계심이 네. 없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 뭐지? 우리 앞을 아무 짓지도 않고 그냥 쑥하니 그냥 여기로가 지나가더라고요.
12: 아, 이건 뭐예요?
10: 이거 EBS에서 강아지를 찍고 있어요.
3: 1년간 떠돌이 생활을 한 아미. 북한산은 아미에게 집이나 다름없는데요.
10: 아미야? 이리 와, 아미야. 아미 이리 와. 스님 빨리 오래. 가자.
3: 어머.

0: 스님이 찾는다고요? 그럼 얼른 가야지. 저를 따라오세요.
1: 같이 가자.
2: 어휴, 길을 꿰뚫고 있나 봐요. 앞장서는 아미.
1: 스님한테 가자.
2: 갑자기 딴 길로 새는데요? 물이 마시고 싶었구나.
3: 아미, 국가도 왔대. 응?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좋아.
4: 아예 밖에 못 나와.
5: 24시간 중에 16시간은, 18시간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6: 국립공원이라 입산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개체수 등록도 꼼꼼히 해뒀답니다.
7: 아니, 응? 네가 뛰고 그거는 아니까 그랬잖아요.
6: 아미가 눈치가 빠르네요. 이러면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스님, 화가 눈녹듯 사라지셨죠?
8: 안 바꿨어.
9: 잠깐 빈틈만 있으면 바로 탈출하네요.
7: 늘 갇혀있다 보니까 밖에는 짧잖아요. 밖에 생활이.
10: 대부분 거의 한 7, 8시간 빼고는 이 안에 이제 갇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11: 그 시간 동안 이 안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거예요?
7: 이제 방사될 때까지는 참아요.
12: 아니, 근데 화장실 이렇게 오래 참는 건 안 돼요. 16시간이면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보통 잘 때도 12시간이 최대. 정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에 최소 두 번을 나가야 돼요.
6: 어느덧 해가 지고 입산 금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탈이는 아직도 기운이 넘칩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13: 아미 누나, 나오고 싶지?
6: 약 올리는 해탈이가 미운 걸까요? 전부 레이저 쏘는 중.
3: 이공이! 이공아! 이공이라 친구들 사왔어.
6: 보살님은 밖에서 놀던 고양이들을 소집하는데요. 고양이들은 전부 네 마리.
3: 내일 또 나와야지. 해탈아, 해탈이는 좀 더 있어.
6: 자유롭던 바냐도 방으로 들어가고 해탈이도 방에 들어가고 싶은지 안절부절. 다들 일찍 자는 습관이 있나 봐요.
5: 지금 큰애들 나올 시간이 돼서 애들 나오는 속도가 이 시간만 기다렸기 때문에 어마어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애들이 있으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지금 미리 분리를 시켜서 안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6: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입산이 금지되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견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3: 우와, 아미.
6: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 고양이 있나?
3: 고양이도. 우와. 야.
1: 뭐야? 멧돼지 있어, 멧돼지.
6: 너 저기 보여요. 멧돼지가 아이들의 배변 장소에 떡하니 나타난 건데요. 멧돼지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1: 멧돼지가 이걸 쫓아.
14: 아미야, 어, 이공아.
3: 아미.
6: 아이고, 누구 다친 것 같아요.
3: 스님 가요, 가요.
6: 괜찮은 거야?
5: 놀라서 오줌 쌌어 지금. 멧돼지 와서 얘들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7: 여기 와봐.
5: 응.
7: 나 거기 있어. 네.
5: 아미, 멧돼지 온다고 그렇게 뛰어가면 어떡해. 그거 부딪혔네, 거기.
7: 여기 좀 부딪혔나 봐.
5: 네.
9: 아, 스님, 거기 지금 좀 전에 싸우는 건가요?
7: 예, 좀 부딪힌 것 같아, 여기. 아미, 괜찮아? 응?
6: 이만하길 아빠? 천만 다행이네요.
7: 괜찮아.
6: 멧돼지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7: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한번 물려보기도 했고, 이제 제 성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이제 받쳐보기도 했기 때문에.
9: 어디에 부딪히셨어요?
15: 허벅지 있는데 부딪혔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건 한 달 정도 됩니다.
12: 멧돼지는 엄청납니다. 위험해요. 멧돼지들은 이빨이

0: 진짜 이렇게 송곳니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정말 그 어떤 동물보다 방어적으로 싸맞고 공격적이고 위험해요.
1: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꼬맸어요.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인봉이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아예 다 드러날 정도로 해줄 정도로 받쳐버렸으니까.
2: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는 지혈도 안된 상태에서 그 대형견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아마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3: 다행인 건 수의사님이 낮이든 밤이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슈퍼맨처럼 달려오신대요.
1: 수의사 원장님이 이제 애들을 이제 거의 살려주셨다고 봐요.
3: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단체 산책에 나서는데요.
1: 가자. 천천히 가자.
2: 가자.
3: 밤마다 순찰을 도는 게 일상인 견 식구들. 야생동물이 등산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등산로를 돌면서 채취를 남기고 소리를 내고 영역 표시까지 해준답니다. 멧돼지를 멀리 쫓는 행위인 거죠.
2: 가자. 아이고, 우리 멧봉이 잘 간다.
1: 인봉이 어둠 싸고.
2: 인봉이 쉬하고 기다리자. 아이고, 씨 많이 도와네.
1: 아, 천천히 가자.
3: 암벽 등반을 하듯 거침없는 가자. 모습.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래요. 등산객과의 만남도 좋아하고요.
1: 안녕하세요.
4: 아미야, 백봉아.
1: 응? 아미.
4: 잘 지냈어? 응? 힘들었어? 응? 올라오느라 힘들었어? 응? 아니야.
3: 정겹게 인사하는 등산객. 아이들을 잘 아시나 봐요.
4: 3주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일출 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1: 그때 두 마리가 네. 등산에 따라서 백운대로 올라갔었어요.
4: 아, 그날? 일출 보러 올라갔구나, 애들도. 네. 백운대. 어? 네. 그랬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와 주더라고요. 예. 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내려왔어요.
1: 아이고.
4: 가끔 이제 북한산에 다니다 보면은 그 유기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애들은 일단은 경계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이 친구들은 딱 보고, 여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저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네.
5: 자, 가보겠습니다. 뵙겠습니다.
4: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5: 잘 가. 오케이, 오케이.
3: 북한산 스타견들 인증 완료. 때로는 조난객을 구해주기도 하고 길 잃은 등산객들에게 나침반도 되어주는 아이들. 오늘도 북한산 곳곳을 누비며 제 몫을 다 해주었네요. 멋지고 든든한 북한산 경비견들입니다.
2: 이쪽으로 갑시다. 옳지. 가자.
3: 순조롭게 하산하는 중인데요.
2: 가자. 인봉이 그 길이 아닌데. 인봉아.
6: 자, 안 돼.
3: 경로를 이탈하고만 인봉이.
1: 인봉아, 이리 와.
3: 너희들까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뭘 보고 이러는 거야, 얘들아? 저기 새끼 멧돼지예요. 새끼가 있다는 건 근처에 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스님이 출동했습니다.
7: 어서 이게. 자. 가봐. 내 말 안 들어. 자. 올라가.
3: 빠른 판단으로 상황은 일단락.
8: 원장님 안 돼요. 멧돼지나 이렇게 만날 경우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2: 예. 그때는 둘을 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8: 아,
2: 얘들 힘으로 도저히 제압이 안 되니까 너무 흥분을 하니까요.
1: 가자.
3: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산사의 밤이 깊어가고 해탈이와 반야는 아주 꿀잠에 빠졌는데요. 어버가도 모르겠다. 반면 기운이 넘치는 아민의 가족. 어휴,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1: 아미야.
3: 스님의 옆자리는 아미가 차지.
1: 응?
3: 하루 중 16시간을 견사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1: 이제 거의

0: 이 상태로 이제 누워서 쉬는데요. 이제 만약에 고양이나 짐승들이 이제 감지되면 바로 움직입니다. 이래. 맞지? 왜?
1: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네요.
0: 밤이.
1: 오, 반야가 잠시 나왔는데요. 배변 활동 때문이래요. 반야를 열렬히 환호하는 아이들.
2: 7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는 실내에서 있는데 얘가 그래도 장이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는 건지 그게 좀 많이 좀 염려가 돼요. 그냥 내려가 볼까?
1: 얼른 볼일 보고 자야지.
2: 아미까지 오네.
1: 덩치 큰 녀석들이 우르르 둘러싸자 예민해진 반야. 싸움인지
2: 아이고.
1: 장난인지
2: 네.
1: 아리송한데요.
2: 이렇게 제압을 해요.
1: 언니한테 발은 좀
2: 어머.
1: 심했다.
2: 반야도 새끼들 낳을 때까지도 걔 새끼들을 봐왔기 때문에 겁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덩치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분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꺼내서 제 방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거죠.
3: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반야도 나와서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1: 일찍 등산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때 갑자기 뛰어가는 백봉이. 얘들아, 어디 가?
4: 왜 잡아 있어, 왜?
1: 아는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입산 시간에 맞춰 견사로 들어갈 시간. 투정은 없이 잘 들어가네요. 얘들아, 고생했어. 이제 푹 자자. 좋은 꿈 꾸고.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많은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찾았는데요. 사찰은 방앗간이나 다름없대요.
5: 여러 개니까.
1: 친화력 장착, 애교쟁이로 변신. 사람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반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법당 붙박이가 돼버린 반야. 급기야, 손님한테도 까칠하네요. 아예 법당에 못 들어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6: 외모하고 다르게 너무 크게 지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법당을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 같은 느낌?
1: 정말 법당을 지키는 걸까요?
4: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안 지켜줘서. 얼른, 얼른.
2: 아주 정말 볼일 있는 분 아니시면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공간인데 우리 반야로 인해서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1: 더 심하게 짖을까 싶어 반야를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옳지.
1: 와, 고양이들도 함께 가나 봐요.
2: 반야 여기 뛰어올 수 있지?
1: 느리지만 보살님을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는데요. 고양이들과 엎치락뒤치락 페이스메이커로 딱이네요.
2: 아이고, 잘난다, 상공이.
7: 목마를 땐 풀이 최고다냥.
1: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반야. 마음을 열기까지 쉽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일로 와. 엄마 여기 있어. 일로 와. 이쁜지. 아이고, 이쁜지. 어유 기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반야 기침하네. 애가 천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체력이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의욕만 넘치고.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 페이스대로 놔둬야 되나, 그게 좀 염려되기는 해요.
1: 건강도 문제지만 외톨이를 자처하는 반야.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8: 오셨다. 오셨어요.
2: 날라 오셨다.
1: 반가운 손님이 오셨나 봐요.
9: 오래간만에 뛰어왔네.
2: 우리 아이 보고 있어.
1: 짐을 한가득 가져오셨는데요.
2: 오늘 양이 되게 많네요.
9: 포상까지도 있어.
2: 아, 이게
1: 네? 절에 고기라니요?
2: 우리들 멧돼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전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 난 부분들.
1: 아, 아이들 특식이군요.
9: 갈고리 같은.

0: 식구인데요, 뭐.
1: 예. 너무너무 이뻐해 주세요.
0: 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1: 네.
0: 같은 식구니까.
2: 야. 산을 지켜주는 야.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차례대로 배식.
0: 수봉이. 그래, 그래.
2: 누가 제일 잘 먹나 했더니. 수봉인가 봐요.
3: 빨고 있어.
2: 살코기 집중 공략하는 아이들. 어우, 정말 맛있나 본데요.
4: 입이나 좀 튀겨봐요.
2: 근데 아미는 응? 특이한 아미. 버릇이 있네요.
4: 이놈 먹어, 먹어봐. 자.
2: 아이고, 스님 앞에선 어리광쟁이네. 이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봉이.
1: 지금 있으면서 또 갖고 갔어.
4: 이거.
2: 와, 이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
5: 네가 먹어.
6: 야, 네가 먹어. 부족한데 또 있어요.
0: 수봉이가 좀
7: 건들었잖아.
0: 수봉이가 건들네.
7: 엄마.
0: 맨날 제가
2: 어휴, 엄마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7: 수봉아.
2: 엄마 아미의 새끼들 기강잡기. 글쎄 점점 심해진대요. 요즘엔 수컷들도 기싸움이 팽팽. 다녀와 삽살개 가족은 과연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1: 어머, 이른다니까.
4: 하냐가 와. 하냐가 수봉이한테 올라가래.
2: 평화로움 속에 숨어있던 인수함 가족의 고민. 빨리 설쌤을 만나봐야겠죠?
4: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야생, 이제, 멧돼지하고, 이런 대치. 좀 현명하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지.
1: 이제 큰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요. 4시간 내지 6시간. 그 안에라도 애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견부살들을 만나기 위한 관문.
8: 이름을 찾아. 천천히.
2: 설쌤도 예외는 없습니다. 설쌤, 40분만 올라가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등산쯤이야 거뜬히 올라갈 수 있죠? 난이도 높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9: 힘이 틀린 것 같아요. 등산 시작 7분째.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저질 체력을.
2: 설쌤, 힘을 내요, 힘!
9: 발목이 꺾이면 큰일 나서.
2: 아하,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시나 봐요. 설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쉬는 건 체력 안배 차원인가요?
9: 하나씩 지금 벗어 던지고 있어요. 몸에 뭐 하나 걸쳐진 게 다 싫어. 이거 어떻게 쓰면 좀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라도 좀 쓸까? 아니, 땀이 자꾸 내려와서.
10: 거의 지금 막, 그거는 지리산 종주하고 계신 분 느낌이 나.
9: 지리산 종주. 네.
2: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 볼까요?
9: 안녕하세요. 여기, 절 보셨어요?
11: 네?
9: 요 위에 절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11: 거의 다 왔어요.
9: 거의 다 왔어요? 원래 등산에서 제일 믿지 말라는 게,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왔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으면 안 되는 말. 다 왔다. 감사합니다.
10: 이게 인수봉이구나.
11: 네, 인수봉.
10: 들어본 것 같아. 와, 너무 멋지다.
9: 와. 아, 여기구나. 와.
2: 드디어 인수함에 도착한 설쌤.
9: 계세요? 하나 계신 것 같긴 한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일로 와봐. 이거 해탈이죠? 해탈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조그맣구나.
6: 고생 많으셨다기.
9: 안녕. 안녕. 힘드네요.
12: 시원한 실키 한 잔.
9: 아, 네네네.
2: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3: 네, 시켜.

0: 드세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예, 설탕 안 넣고.
1: 어, 설탕 안 넣은 걸로.
0: 자연방식으로 만들어서.
2: 어때요, 설쌤? 맛있어요?
3: 대박. 미쳤다.
0: 단맛 나죠, 그래도.
3: 네. 이거 먹으러 와야 되네.
2: 식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식혜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아, 인사도 예. 못 드리고. 아, 네. 예,
5: 감사합니다.
4: 너무 얼굴 너무 좋으시네요.
5: 저요?
4: 네.
5: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나오시는데.
4: 진짜 힘들었는데요. 약간 저의 나약함을 느끼면서 왔는데 이 식혜 하나 한 잔 딱 마시니까 다 풀렸습니다, 이제.
5: 예.
6: 네, 반야 왔어요.
7: 아, 네가 반야구나.
6: 반야야.
7: 네가 반야구나.
8: 너 나 괜찮아?
4: 네, 지금 저 무서워요. 다의 마음을 열기 전에는 계속 지금 혀 낼름거리고 긴장하는 친구.
8: 아, 네. 한 번쯤 볼까요?
2: 치아부터 확인하는 설쌤.
4: 이거는 한 반 이상은 뽑힐 거예요.
6: 어떡해.
4: 근데 강아지들은 이빨 뽑혀도 큰 문제는 없어요.
2: 가장 큰 문제는 천식인데요. 평소에도 기침을 달고 사는 반야. 어때요? 우리 반야 괜찮아야 할 텐데.
4: 심장은 조금 심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역류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기관지에도 염증이 조금 있고.
6: 에이.
4: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관지 자극을 좀만 시키면 이렇게 기침을 하죠.
6: 맞아요. 제가 안을 때도 네. 조금 잘못 안았다 싶으면 이런 기침을 해요.
4: 정밀한 검사, 아.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4: 반야 힘들어. 제 녹임 꽤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 12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5: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쟤를 5년 봤거든요. 그냥 5년 정도 됐다, 키가.
6: 그런데 반전은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운이 없는데 그 성량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크게 짖어요.
4: 반야가 하는 모습은 뭐냐면 진짜로 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있을 땐 안 짖어요. 얘한테는 아주 정상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행동이거든요.
6: 근데 제가 안 보일 때, 네. 네, 제가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 있을 때.
4: 그거를 막는다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밖에서 소리가 날 때 짖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오케이 나 확인했어 나 확인했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해서 주로 들게 하는 게 목표예요.
7: 아야 아야 아야
6: 또 깨물어 또 깨물어 또
9: 배탈이
4: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너무 손으로 하는 거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 배워야 될 건 자기 이 충동 조절하는 거. 저는 이제 반야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저 친구들 중에 선생님 같은 친구랑 자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 선생님보다 개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5: 네.
4: 그래서 저 아이들 중에 얘가 이렇게 막 들이대고 했을 때 앙 할 수 있는
2: 해탈이의 개 선생님은 누굴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10: 아미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4: 네.
10: 그래서 아미로 지었고 해운대에서 백봉이.
4: 응?
10: 수봉이는 인수봉에서 수봉이.
4: 아, 네네.
10: 여기는 인수봉에서 인봉이.
4: 아, 인봉이, 수봉이, 백봉이.
10: 예.
4: 너는 하얀색이라서 이름이 더 확실하게 딱, 어? 그게 된다, 백봉이. 예.
6: 저 특별을 하고 다니는데 얘가 제일 혼나요. 제일 눈에 띄거든요.
4: 아, 왜 하얘가지고 아, 얘네는.
2: 설쌤, 백봉이한테 깜짝 놀랄만한 개인기가 있어요.
6: 또 얘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습관 안 좋죠?
4: 뭐 안 좋아요. 그냥.
6: 그래요.
2: 짜잔, 어부반 백봉이 어때요?
6: 늘
4: 아, 귀여워.
6: 아 진짜 커, 진짜 커.
4: 아 귀여워.
6: 아기 때부터 이렇게 업어줘가지고.
4: 아니, 죄송한데 그 되게 유명한 그 초파춤 선생님처럼 그 스님 머리에 핥을 때 너무 귀여운데요.
6: 얘가 제일 순둥이.
4: 너무 귀여워. 나한테도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업어줄까? 될까?
6: 얘 한 50kg 나갈걸요?
4: 어, 그래요? 나는 그러면 힘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
10: 40kg 정도? 40kg
4: 정도? 나는 힘이 안 돼서
6: 안 되니까.
4: 못할 수도 있어.
6: 아미가 한 4...
4: 자, 얘 이름 뭐였죠? 백봉이. 네.
10: 백봉이요.
4: 백봉?
10: 백봉아.
6: 백봉 일로와봐.
4: 백봉.
6: 백봉 일로와봐.
4: 난 초파춤스가 아니긴 한데.
2: 호기롭게 도전하는 설쌤.
4: 나빠봐.
2: 과연 백봉이의 선택은?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백봉이는 일편단심 스님이래요. 자, 이제 후보를 봤으니 해탈이의 개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4: 결국에는 해탈이가 아직 이 안에 못 들어가면서 네. 근데 또 계속해서 분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해탈이가 컸을 때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사람이나 강아지들이나 결국에는 만나야지만 서로 알고 친해질 수 있거든요.
2: 네. 개 선생님은 인수암의 대장견 나미. 모두 예상하셨죠? 해탈이 너 이리 와. 그동안 까불었지?
0: 겁이 없지 않네.
4: 겁 있다니까요. 배워요. 다 배웁니다.
0: 너 봐.
4: 해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줌 싸고 있다. 해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피할 공간이 많고 이러면 자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9: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2: 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
4: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이야, 대장견답게 호탕한데요.
4: 놀자는 겁니다. 진짜 노는 겁니다. 에이. 얘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얘네 계속 친해져야 돼요.
10: 그냥 이런데 이제 보살님은 저 이제 체격이 다르니까 앞발에 힘이 다칠까봐.
4: 아, 안 다쳐요. 이 정도는 안 다칠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너 챙기는 느낌도 있다, 야. 어? 냄새 다 확인하면서.
10: 네, 그렇죠.
6: 근데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이러면서 배워야죠. 이 무리에 누가 안정화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쟤도 해탈이.
2: 무섭지만 해탈이는 지금 꼭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4: 그러면 풀려있는 거 아니까.
6: 근데 너무 차이가 나서 체급이.
4: 특히 쟤는 지금 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떠한 감정과 경험이나 이런 것의 길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시기예요.
6: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네.
4: 이게 5개월이 넘어가면 이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걔들은.
2: 앞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해탈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4: 우선은 우리 아미랑 해탈이 먼저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우리 수컷 아이 중에 하나의 나와서 또 적응하게 해주고 충분히 가족으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융화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아, 네.
4: 근데 지금 너무 겁먹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는 같이 살기는 더 힘들어진다.
10: 네.
2: 아미야, 해탈이를 잘 부탁해. 해탈이도 잘할 수 있지? 또 다른 걱정도 있으시대요.
6: 제가 걱정하는 건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 생길까 봐.
4: 방광염은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균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 엄청 참는 거예요.
6: 너무 참는 거죠.
4: 그나마 제가 직접 보니까 느낀 게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이유. 커서 방광이 커요. 이거는 얘네들의 생리작용이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오줌을 쌀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2: 하루에 두 번 꼭 지켜주세요.
6: 제일 큰 걱정은 멧돼지하고.
4: 아, 그쵸.
6: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4: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이 다 용맹해요.
10: 네.
4: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진도, 삽살개, 멧돼지도 어떻게 보면 토종돼지잖아요.
10: 네, 그렇죠.
4: 이런 애들이 다 용맹하더라고요.
10: 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멧돼지가 싫어하겠다 했던 걸 다 방법해봤는데
4: 쉽지 않죠? 기질적으로 이런 걸 타고난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 이빨 깨끗해.
6: 한 3살쯤 됐겠죠.
10: 그럴 것 같은데요?
4: 와, 근육이 진짜. 와, 근육 역시 산 타고 다니는 애라 근육 미쳤습니다.
6: 달라요?
10: 먹 잡아가지고.
4: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전체적인 몸매가.
6: 아미하고 수봉이는 중성화 수술 때문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다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들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상태라.
2: 귀 상태를 살펴볼 건데요. 큰 문제는 없겠죠.
4: 염증이 좀 있네요.
6: 예, 있어요.
2: 아이고, 곧바로 치료해주는 설쌤. 윤봉아, 근데 안 아프니?
4: 안 아파. 백봉이가 스님, 아유, 잘 참네. 야, 너 무슨 리트리버야?
6: 예.
4: 염증 있는데 제가 이거 세척액 들어가서 귀 이렇게 후비면 아프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막 참는 게 보여. 하면서 대견을 줬겠네. 이거는 연고예요. 예. 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제 손.

0: 이도 느껴지세요? 그죠? 느껴지죠? 네, 관이 있죠? 이게 이도예요. 이거를 이렇게 찌꺽찌꺽 소리가 나게 마사지 한번 쫙 해줘서.
1: 아, 많이 들어갔네요.
0: 네. 오.
2: 야, 네, 진짜. 귀 청소하면서 이렇게 잘 참아주는 애도 오랜만입니다.
1: 아니요, 아니요.
2: 얘네 그 기생충약이나 이런 건 꾸준히 먹고 있나요?
1: 예방접종하고 있고요.
2: 네, 뭐 사상충이나 이런 건.
1: 한 달에 한 번씩.
2: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진드기약.
1: 약 먹고 그것도 먹고 있고.
2: 먹고 있고.
1: 그거는 이제 챙겨주는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매주 오시는데 그분이 네. 챙겨주시고.
2: 아,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예. 아, 그래요?
2: 예?
1: 그
2: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1: 광견병 주사하고 네네네. 그런 거는 수의사님이 날
2: 잡아서 와서 해주시고.
1: 와서 해주시고.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유명하시네.
2: 아미, 야, 야, 이거 이뻐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귀 청소하는 거다.
1: 아미는 깨끗하던데.
2: 질투하지 말아라잉.
4: 아미를 필두로 곳곳에서 터지는 예, 으르렁 예, 으르렁 파티. 얘들아, 워 워.
1: 되게 먹이 때문에.
5: 워.
6: 예.
4: 설쌤, 방법이 없을까요?
2: 동아.
7: 얘 질투 있죠.
1: 이렇게
7: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돼.
4: 아미의 성격을 파악한 설쌤, 아미를 막을 자가 없답니다.
7: 그것만 저는 그 말씀 드렸어요. 뭐, 얘 이뻐할 때 얘가 으르렁거려요. 그때 우리 스님이나 보살님이 얘한테 안 돼 정도만 얘기하세요. 네, 네.
2: 이런 거.
7: 네. 이럴 때 만약에 하면 돼.
2: 요 가운데 껴서 얘 정면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7: 안 돼.
2: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7: 안 돼.
2: 안 돼. 아미. 좀 평소랑은 다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좀 단호하고 그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좀 얘기 한번
7: 네.
2: 해보는 게 네, 맞아요. 이게 이거는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거든요.
7: 예. 네.
2: 마주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무리가
7: 안 돼.
2: 그렇죠.
7: 안 돼.
2: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7: 네.
4: 어? 평소와 느낌이 다른데요.
2: 근데 애들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애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한 10번은 들었는데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경우도 처음이네.
1: 애들이 순해요.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애들 덩치만 보고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 아, 방송 보고
1: 그런 의도로
5: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4: 마지막으로 선물을 가져온 설쌤.
2: 이거는 상처난데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 있을 때 이거는 핵시딘 그냥 소독약입니다.
4: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키트인데요.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는 거겠죠.
2: 붕대 살짝 감고 이걸로 감아놓으면 돼요.
1: 네, 수축할 때.
2: 지들끼리 딱 붙어있어요.
4: 얘들아, 다치지 말자.
1: 네, 감사합니다.
2: 제가 또 오랜만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7: 네.
2: 근데 딱 오는 순간 그 맛있는 식혜와
1: 네.
2: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아이들, 이 강아지, 강아지와 이 큰 아이들 보면서 제가 힐링하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다행이에요.
2: 오늘 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8: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니까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이제 얘들하고 남은 시간 이제 더 유익하게 여러 어떤 부분을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우리 애들이 참 복이 많은 애들이구나라는 거 오늘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설쌤을 또 만나겠어요, 우리 애들이.
2: 아니, 저는 근데 진짜 꼭 다시 한번 볼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반야도 좀 더 제가 한번 예.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고.
1: 예.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떠돌이 아이들을 품어준 스님의 넓은 사랑.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겠죠. 오늘보다 더 나은 인수암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행복해야 돼.
9: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0~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1: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 증가입니다.
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4: 연세는?
5: 85.
6: 이 누구세요?
7: 글쎄 모르겠네.
6: 누구세요?
5: 동서.
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인 악들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9: 치매를 예측하는 혁신 기술. 치매 조기 진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8: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9: 치매 관리 및 노인 보건 의료 분야의 권위자 손상준 교수와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소중한 기억을 지켜낼 희망의 최전선으로 향한다.

0: 누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64세 한기용 씨에게도 그날이 찾아왔다.
1: 사람을 제일 못 알아보는 게 누군가 봐.
2: 아유, 모르겠어. 집사람.
3: 아, 어머니 이거 누구세요?
1: 나고.
3: 예.
1: 동생들.
2: 하나도 몰라 나.
3: 사람을 몰라본 지가 언제 정도 되셨어요?
1: 몇 년? 한 2, 3년?
2: 몇 년 안 됐어요.
0: 현재 그의 치매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일까?
4: 혹시 나가셨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길 잃어버리시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셔요?
2: 그런 적은 없었어요.
1: 나가지도 않는.
4: 나가지 않으시니. 네. 제가 일부러 여쭤볼게요, 어르신. 댁 주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2: 주소요?
4: 네, 사시는 집 주소.
2: 네,
4: 알겠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아까 17년도, 19년도 하시고 20년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GDS 수준 3점이셨는데 25년도 했을 때는 5단계로 올라가셨거든요.
0: 기억력과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종합한 치매 중증도 평가 결과 한기용 씨는 총 7단계 중 5단계인 치매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되는 걸까?
4: 안 드신다고 해갖고 저희가 안 드렸고 그 노란 거 그죠? 보호자가 만약에 같이 계시다면 그런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 때문에 일상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서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기억력 저하가 있었는지를 좀 구체화, 객관화 해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일상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를 보통 치매라고 부르고요. 일상 기능은 유지를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지 저하를 또래보다 좀 떨어지시는 축이다 하면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0: 신경인지 검사는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검사다. 주의력, 언어와 시공간 능력, 기억력과 집행 기능까지 총 5개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검사는 같은 조건에 또래 100명을 기준으로 하위 16명 이하일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한다. 치매 진단의 분수령은 일상생활의 독립성, 스스로 일상이 유지되면 경도인지장애, 일상의 독립마저 무너졌다면 치매를 의심한다. 그렇다면 일상을 지탱하는 우리의 기억은 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처음 본 전화번호를 잠시 머릿속에 담아두는 단기 기억. 이 기억을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해마를 거쳐 오래 보관되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 경우 다양한 이유로 뇌세포가 파괴된다.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통로도 함께 파괴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1년 전 이분남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5: 겁나는 것보다 무덤덤한 게 뭐 그냥 내가 치매 같지가 않는데 치매라니.
6: 동생이 같이 사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야

0: 매일 보는 게 아니어서 잘못 느꼈는데, 동생을 이제 매일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기억을 못 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패시디를 찍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1: 이분남 씨는 2주마다 병원을 찾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항체 주사를 맞는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을 직접 없애는 표적 신약, 레카네마비다. 단순 증상 완화에서 원인 치료로 막막했던 치매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치료제. 레카네마비는 어떻게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걸까?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시작은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다. 신경세포 사이에 이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들고 뇌 속에 염증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후 세포 간의 신호가 끊어지고 뇌세포가 하나둘 죽어가게 된다. 결국 뇌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부터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 치료는 정맥을 통해 레카네마비 성분을 주입한다. 뇌 속에 침투한 항체가 신경세포에 엉겨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손상이 줄어들면서 병의 진행이 둔화되는 원리다.
2: 현재 단계에서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이 되셔야지만 이 치료의 대상이 되시고요. 너무 진행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요. 조기 치매 정도에서 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금 오늘 빼시면
1: 다행히 이분남 씨는 주사
3: 다섯
1: 치료가
3: 번에서 일곱
1: 가능한
3: 번으로
1: 초기 치매 단계. 15개월 전과 비교해 상태는 얼마나 호전됐을까?
4: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3: 네.
4: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3: 그죠.
4: 예, 좋아졌다는 거를.
2: 평균적으로 4에서 5년 정도, 길게는 8년 정도 뭐 지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는 되는데,
3: 예.
2: 생활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인지 변은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게 있으실 거고.
3: 예.
4: 그만 처음에 되면 많이 제거가 됐다는 결론이지요.
2: 그쵸. 그거 있죠. 빨간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데 이만큼이나 있으시다가 지금 파란색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파란색 쪽으로 오면은 다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 거의 정상 범위에 붙으셨어요.
1: 붉게 표시된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료 후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왜 환자가 느끼는 체감은 다를까?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18개월간 약물을 투여하자 뇌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크게 줄어 거의 정상 수준까지 제거되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결과는 달랐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는 약을 쓰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27% 늦춰진 수준. 즉, 레카네마비는 기억을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약인 셈이다. 병을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황. 조기 발견이 절실해진 지금, 진단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 중이다. 고가의 영상 검사를 대신할 차세대 혈액 검사다.
2: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이제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뇌영상 검사 이전에 우리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선별 도구로서 이제 혈액 검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빠르면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0: 빠져나와 혈관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혈액검사는 이 극미량의 변화를 측정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조기에 선별한다.
1: 그 알츠하이머병 혈액 바이오
0: 손상준 교수 역시 혈액을 통한 조기 진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매 위험군 환자들의 혈액을 모아 병의 진행을 예고하는 단백질 지표를 추적하는 연구다. 손 교수 연구팀과 미국 피츠버그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실제 알츠하이머병 위험군일 확률은 60대 중후반에서 약 81%, 90대에는 무려 93%까지 높아졌다. 간단한 피 한 방울로 치매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시대. 이제 기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빠른 발견이다.
2: 기억력이 약해지는 또 모임 좌석에서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나 상대가 했던 말을 그걸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서 탤런트 이름이나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든가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발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4: 수술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수술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멍하니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경도 인지장애더라고요.
0: 치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경도 인지장애다. 하지만 이제 기억력 저하보다 사소한 행동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이제는 이곳에 오는 일만이 삶의 유일한 낙일지도 모른다. 낮 동안 치매나 고령 어르신들이 모여 재활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곳, 주간보호센터다.
5: 어르신들 준비, 이야, 시작!
0: 85세 김양옥 씨도 이곳에 있다. 흙 많고 노래 부르길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녀. 이제는 좀 채 웃질 않는다. 표정마저 사라졌다.
6: 큰 거부터 고르시는 거예요? 큰 거부터 고르시고 두 번째 고르시고 차례차례.
0: 치매 판정을 받은 지 8년째.
7: 손이 떨려요.
8: 아빠가 한방하는 거는?
7: 그냥 약간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요 자꾸.
0: 그런데 김양옥 씨의 경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사라졌다. 가족들이 김양옥 씨의 이상 증상을 처음 느낀 건 10여 년 전이었다.
9: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마인데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엄마라고 하면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오빠가 아파서 먼저 떠났는데 엄마가 크게 동요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오빠 이제 보러 올라가자 했을 때 엄마가 뭐 내가 가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보통은 막 올라가서 그래 오빠 얼굴 봐야지 내 아들이 막 이러실 텐데 그냥 무덤덤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0: 설마 치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10: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흔히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아유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세요 그런 모습은 아니셨고 10년 전 검사긴 하지만 다시 보시면 그때도 인지력 저하가 있긴 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0: 유지가 되셨었고.
1: 당시 언어 기능과 주의력, 기억력까지 대부분의 영역이 양호한 편에 속했다.
0: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의 어떤 치매 코스가 아니고, 정서 행동 장애 변화, 감각의 변화, 사회성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치매다. 그런 미묘한 어떤 행동 정서 장애 변화가 있으신 게 이제 정서 그 경도 행동 장애시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 흔히
0: 저의
1: 치매라
0: 감정
1: 하면
0: 반응이
1: 기억력
0: 떨어지는
1: 저하부터
0: 이미지를 그냥
1: 떠올리지만
0: 데이터를
1: 김양옥 씨의 경우
0: 눈에 뭐가 감정
1: 감정과
0: 반응이
1: 행동 변화가
0: 떨어지거나
1: 먼저
0: 그리고
1: 찾아왔다.
0: 또 기억에
1: 그
0: 옛날에
1: 순간 뇌 속엔
0: 선생님
1: 어떤
0: 그
1: 변화가
0: 성형
1: 일어나는
0: 말씀
1: 걸까?
0: 하셨잖아요.
1: 노년기,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 의욕이 없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인지기능 검사는 정상. 경도 행동장애는 치매를 일으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기억 중추가 아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회로에 먼저 변화를 일으키며 생기는 증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신경세포까지 손상되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경도 행동장애. 오늘 부모님의 표정을 한번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0: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지내셨던 어르신들이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신장애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퇴행성 뇌질환 치매의 전구 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 경도 행동 장애의 개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는 건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개발되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의 타겟으로 삼기 위한 개념화 과정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꼭 기억해야 할 경도 행동 장애의 신호. 먼저 동기 저하다. 다음은 우울과 불안이 깊어지는 정서 조절 장애. 또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기 쉽다. 규범을 무시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과 행동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치매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
0: 경도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향후에 퇴행성 뇌질환을 보이는 위험도가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도 행동장애랑 경도 인지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두 가지 상태를 같이 있는 분들은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치매로 이연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도 인지장애뿐만 아니고 이런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부분들도 같이 어떤 전구 증상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딸은 깔깔대던 엄마의 웃음소리가 그립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의 엄마를 다시 볼수 없는 걸까?
2: 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국 무슨 자랑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에는 노래 나오면 막 따라하셨어요. 노래 엄청 좋아하셔서. 예, 그런 흥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세요. 엄마 잘하시는 거 한번 해보셔봐. 조금만 해보셔봐.
3: 경제 그렇게 하지 마.

오직 당신은 마지막 촛불입니다. 차라리 가시려거든 내 가슴에 기쁜 정도 같이 가져가세요. 아.

0: 오빠가 걔는 항상 기저귀 같은 거안 차시고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목욕도 씻겨드려야 되고 막 이래서. 근데 또 이렇게 옆에서 노래 부르시고 하니까 예전에 엄마 모습 같아서.
1: 아득한 세월을 건너

0: 마법 같은 순간이 머물다 간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엄마의 남은 생에 웃을 날이 조금은 더 많지 않았을까.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5만 명. 2040년에는 177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시대. 치매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다. 치매 예방 연구의 기준이 되는 랜싯 치매 연구의 보고서에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뇌 자극을 차단해 치매를 부르는 난청.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두 배 이상 높인다. 뇌에 충격을 주는 머리 부상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과도한 음주도 문제. 대기 오염은 뇌혈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치료 없이 방치된 시력 손상과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과 고지혈증까지. 여기에 흡연, 당뇨 등 14가지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해도 치매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매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1: 은행 비밀번호, 뭐 체크카드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는 거의 뭐 한 달에 여러 번일 때도 있고, 신분증도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말을 뭐 30분도 안 되네 또 얘기하거나,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또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내가 절대 그런 얘기 듣지 않았다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죠.
0: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2: 무기력감도 있으시고.
1: 네, 옷 같은 것도 얼룩이 막 많이 묻어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그냥 입고 다니시고, 그런 게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리고 이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예를 뭐 30년 된 브라운관 TV랑 새 TV를 사드렸는데도 그 브라운관 TV를 꼭 가져가겠다는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시더라고, 버리는 것을.
3: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떤 마음이시죠? 그 안 버리는 거?
1: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3: 우리 저 알츠하이머 검사는 하셨는데, 네,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없으세요. 깨끗하고. 알츠하이머는 아니신 거예요.
1: 저희가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완전 치매 증상이랑 똑같은데.
0: 붉은색 독성 단백질의 침착이 경미한 상태.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당연히 치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3: 근데 분명히 기억력이 좀 문제가 없지는 않으세요. 100명 중에 끝에서 22등 정도니까, 또래들. 근데 저희가 보통 한 10명에서 16등 이하만 문제로 삼거든요.
0: 검사상 치매를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3: 한 가지 좀 고려점이, 여기에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점수가 높아요.
1: 높아요.
3: 우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점수는 높거든요.
0: 기분과 의욕 등 30가지 문항으로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노인 우울 척도 검사. 정연숙 씨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20점. 중증 우울증의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우울증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된 걸까?
3: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의한 입체적인 인지 저하 혹은 동반되는 입지 저하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1: 그러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3: 이 상태가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은 맞으신 거예요.
0: 치매 위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두 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랜시 보고서 치매 위험 요인 1위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매까지 이어지는 걸까?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뇌의 스트레스 조절 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된다. 그 영향은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판단을 돕는 전전두엽 등에서 관찰된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이것이 우울증에 의한 인지 저하다. 나아가 만성화된 우울증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3: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 우울증하고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몸이 어디 아프세요. 기운이 없고 식사 못하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그게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인데 사파적인 우울 장애 기간 동안에 인지저하가 동반됐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울증이 좋아지시면 인지저하에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4: 할아버지.
5: 그러나.
4: 저기 가서 고추 좀 꺼내 갖고 와. 고추.
5: 고추.
0: 이제 남편은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혼자선 해내질 못한다.
4: 할아버지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봐.
0: 김영자 씨는 3년째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다.
4: 양파도. 양파는 어떻게 자르실까?
0: 아프고 나서부턴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없다. 오늘은 소꿉놀이에 꽂힌 모양이다. 이렇게 순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
4: 고생하셨어요. 자주자주 도와주세요.
5: 그래요.
0: 매일이 오늘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4: 멸치 한 마리 넣을까? 고추 하나
0: 툭하면 화를 내고 돌변하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느라 힘에 부치는 날이 더 많았다.
6: 아버님 치매 진단 받으신 게 언제인지.
4: 지금 어째 3년 넘었을까요?
5: 오래되지.
4: 참 우울했죠. 그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말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겠지만은 치매 있는 가정은 참 힘들어요. 안 그랬었는데 치매가 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싸우려고 그러시고. 여기는 우리
0: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남편.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던 순간 남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그 막막한 시간을 김영자 씨는 홀로 감당해야 했다.
4: 큰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저는 누구랑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화만 안 나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꼭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갖고서는 아 내가 빨리 없어져줘야겠다 그러고 또 그때는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다 보니까.
0: 치매 환자 보호자가 흔히 겪는 간병 우울증. 김영자 씨의 우울증 지수는 중등도 수준인 17점이었다.
6: 어머니가 이렇게 우울증이 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아버님 마음 어땠었어요?
5: 아니 그때 우울증이라고 한 거는 그 진짜 보시려는 사람, 그 공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지 초원에서 큰 사람이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4: 막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총을 들고 뒤에 따라와봐라. 이? 우울증 앓을 겨를이 있나 그러시면 제가 답답한 거예요.
0: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언젠가부터 영자 씨 본인의 기억력마저 가물거리기 시작한 것.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4: 이거를 반찬을 여기다 놔놨다가 여기가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 냉장고가 아닌데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다 넣었다가 반찬을 버렸어요. 버리고 반찬 넣으면서 리모컨이랑 같이 넣어갖고서 실수한 적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다가는 만 며칠이 걸렸어요. 그때 테레비를 못 켰어요. 얼마나 찾아다니고 헤매고 다녔어요.
0: 남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영자 씨. 그날 이후 1년 가까이 처방받은 항우울제와 인지기능 개선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다.

0: 누군가에게 병원은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1: 네.
2: 요즘은 잠도 잘 자고요.
1: 네.
2: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1: 굉장히 저 우울증 화병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또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울증 치료나 이런 부분들 약물 치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간병을 직접 다 하시잖아요.
2: 네. 제가 다 해도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전에는 밥을 못 먹었댔는데
1: 네.
2: 지금 밥도 잘 먹고 그냥 마음이 그런 대로 편안해요.
1: 어찌 지내셨어요? 뭐하고 시간을 보내셔요, 도신?
2: 저는 요즘은 식전에 운동을 해요.
1: 식전에요?
2: 네, 5시 좀 지나면 나가서 아파트를 일찍요? 한 바퀴 돌고요.
1: 네.
2: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요.
1: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2: 네.
1: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드시면 자꾸 안 나가시잖아요.
2: 아, 근데 제가
1: 네.
2: 애기 다루듯 하죠.
1: 그렇죠. 하루에 한 뭐 예, 5,000보 조금 더 걸으시고 10,000보는 너무 많고요. 예, 조금 이제 한 7,000보.
0: 깜빡거리는 기억력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영자 씨. 제때 우울증 치료를 받은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1: 저희가 어르신 그때 검사하신 거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르신 연세에 비해서 한 5살은 뇌가 젊게 나오셨어요.
2: 그래요?
1: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뇌 사진이 또래들보다는 한 5살 젊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그때 남편분 치매셔서 본인도 기억력 걱정이셨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는 없으시니까.
2: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손 교수 팀이 개발한 뇌 나이 모델로 분석한 결과 김영자 씨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5년 젊게 나왔다.
1: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후를 예측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예측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뇌 나이 모델 같은 경우인데요. 내 실제 나이와 내 머릿속의 내 나이에 차이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0: 이 기술은 여러 연령대 건강한 사람들의 뇌 MRI에서 부위별 변화 패턴을 학습한 다음 뇌 나이를 추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높았다. 예후 예측에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 자주 깜빡깜빡하는 또 한 명의 환자가 있다. 73세 김길수 씨.
3: 뭘 대화를 하면은 대화 내용을 집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4: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3: 결과는 뭐 인지장애, 뭐 치매 문턱까지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지 어느덧 4년째. 하지만 그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9.6세나 젊었다. 치매로 악화되지 않은 이유다. 그의 일상은 무엇이 다른 걸까?
1: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요? 이제는 뭐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죠?
3: 뭐 전이나 지금이나
1: 네.
3: 일주일에 한 번 수영장 가서
1: 네.
3: 한 2시간 동안 놀다 오고
1: 수영장요?
3: 또 비 오는 날은 그냥 있고 비 안 오는 날은 이제 걷기 운동 1시간 정도 하고
1: 그래도 뭐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3: 아니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거죠.
1: 맞아요.
0: 신체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그에겐 또 다른 즐거움도 있다.
3: 공방.
1: 공방요?
3: 네, 그것도 한 3주 다녔나요? 3주 다니고 만들어봤어요.
1: 재미가 있으셔요?
3: 네.
1: 뭐 만드셔요?
0: 공방에서 정성껏 만든 결실을 꺼내는 김길수 씨.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3: 이런 것 만들 거예요.
1: 좋으시네요.
3: 그거 저 교수님 드리려고 내가 사용 안 했어요. 저 교수님은
1: 선물 주시는 거예요?
3: 예예.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3: 예예예. 예, 예. 손으로 다 일일이 다.
1: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머리 활동에도 좋고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미세한 운동들 자꾸 연습해 보시는 게.
0: 여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0: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치매를 막고 젊은 뇌를 지키는 습관이다.
1: 능동적인 자극들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필요하시다. 많이 걸으시고 손을 많이 쓰시라. 그림을 그리시던, 글씨를 쓰시던, 퍼즐을 하시던,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상관없다. 모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공부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회로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도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한 곳밖에 없으면 문제겠지만, 그럼 경부고속도가 망가지면 사실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느냐. 여러 가지 국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국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길을. 고속도로가 망가져도 내가 돌아는 갈 수는 있지만은, 서울에서 부산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갈 수 있는 작은 도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처음엔 암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스치는 건망증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2: 치매 초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병이 걸렸으면은 잘라내면 되는 건데, 이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0: 5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매년 추적 검사를 이어온 박진수 씨. 제발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매번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든다.
1: 옛날에 5년 전에 하셨던 결과가 있어요.
2: 이게. 예.
1: 그거랑 뭐 비교할 텐데요. 5년 전엔 요만큼 나오셨고, 요번엔 요건데, 조금 떨어져 있긴 하세요.
2: 예, 예.
1: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긴 하신데, 제일 중요한 기억력은 그 그래프 보시면 사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인지저하가, 경도 인지저하가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예. 확 나빠진 건 아니세요.
2: 못 맞힌 게 많았걸라요, 지난번에. 그래서 난 네. 심각한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시면서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 별 차이가 안 난다니까는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주.
0: 올해도 무사히 합격증을 받은 기분이다. 사실 박진수 씨에겐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습관 하나가 있다.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다.
3: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간 쓰신 거예요?
2: 한 20년 전부터 썼어요.
3: 거의 매일 쓰신 거예요?
2: 네. 나 이거는
3: 예.
2: 우리가 그 저 우리 먹으려고 수박이 걸라요. 수박도 농사 짓고 고추도 농사 짓고.
0: 퇴직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서툴고 힘든 농사판에서 기록은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됐다.
2: 아, 이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꽃고추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들깨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은 전년도 거 보고선 작년에는 고추가 몇 시 날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고추가 며칠 날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0: 매일 하루를 되짚어 글로 옮기는 행위는 기억과 언어, 판단력을 동시에 쓰는 대표적인 인지자극 활동이다. 얼마 전부터는 새로운 뇌훈련을 하나 더 시작했다. 교수님의 처방으로 시작한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다.
4: 이번 훈련에서는 단어를 보고 떠오른 것을 자유롭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개구리입니다.
2: 개구리.
4: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2: 올챙이, 논두렁, 들판, 청개구리, 개구리 울음소리.
4: 잘 떠올리셨어요. 이번 훈련에서는 가게 사장이 되어 손님의 주문을 기억해 볼게요. 사장님, 손님이

0: 손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1: 사장님, 오렌지랑 섬유 하나씩 주세요.
2: 오렌지와 섬유.
0: 많이 기억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손님이 주문한 것은 오렌지 그리고 섬유입니다.
3: 하루 두 번, 15분씩 이어지는 훈련. 개인의 수행 능력에 맞춰 난이도가 자동 조절된다. 디지털 인지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는 걸까?
0: 두 번째 훈련도 열심히 해봐요.
3: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날짜를 기억하거나 시간을 가늠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는 화면 속 과제를 수행하며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한다.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보완하도록 돕는 원리다. 이는 정보를 연결하고 되새기는 기억의 우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지 기능의 향상을 기대한다. 세대도 살아온 궤적도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과 경도 인지장애,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3개월간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송 교수는 14년째 이 자리를 직접 기획하고 있다. 이 만남은 환자들이 잃어가는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
2: 젊은 학생들하고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좋아지고 더 기분도 전환되고.
3: 치매라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도록.
4: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5: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7: 뭐가 제일 감사해요?
2: 그럼 나한테 잘해주는 게 감사해.
8: 착해요. 고마워요. 건강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2: 우는 것 같아요.
3: 기억이 흐려지는 길목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9: 행복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낸다고 할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3: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을 주고.
10: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게.
3: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 온 명예.
11: 치매 검사하시라고 그러면 미루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치매도 이제는 관리의 어떤 예방의 어떤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좀 의심이 되거나 불편하시면 미리 체크를 받으십시오.
12: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3: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14: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12: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15: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이콜.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0: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아니 여러분들은 혹시 웬월사입니까? 5월사입니까?
1: 웬월사?
0: 웬월사, 5월사 이 단어조차도 몰라요?
1: 아 왼쪽 얼굴은 알겠는데 사는 뭐지? 사망 아니야? 사망?
2: 아, 왼쪽 얼굴 사망.
0: 왼쪽 얼굴 사수 웬월사. 아~ 오른쪽 얼굴 사수 5월사. 아~, 아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턴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지금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사실 교수님을 위한 지금 이 발언 얘기도 해요. 아~ 이게 자리를 바꿀 기회가 지금 아, 온 저는... 겁니다. 어디 쪽이 더 잘 봤냐 이거예요.
3: 전 웬월사입니다.
0: 웬월사요?
3: 아~ 네. 왜요? 제가 이름이 우충환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좌충환이라고.
0: 장안았다. 네.
3: 아~ 이게 한창 코로나 시절에 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 아~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해봤더니 이쪽이 제일 잘
0: 왼쪽이 낫다. 네.
3: 그래서 좌충환이라고 날 불러라.
0: 아,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0: 아, 어. 오른쪽에요? 네. 오른쪽에 자신 있다?
1: 아, 그나마 낫다. 자신 있다라는 얘기와는 좀 다르게 그나마 낫다.
0: 오른쪽이 최고다. 아, 왼쪽은 좀 그렇고.
1: 그렇죠.
0: 저도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왼쪽이 잘 나오는지 오른쪽이 잘 나오는지 신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왼쪽이 잘생기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냐, 오른쪽이 잘생기는 좋아하겠냐. 나를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넌 그냥 웃기기나 해라, 재밌어라, 네, 네. 진행이나 잘해라. 이게 이제 제 몫이니까.
1: 그렇죠.
0: 저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야, 참 대단들 하시네.
3: 자리 배치가 아주 아이디어하게 잘 된 것 같아요.
0: 그럼 지금 되게 서로 만족하세요, 자리는요?
3: 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1: 네, 저도 좋아요.
0: 좋습니다.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얼굴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합성을 해봤어요.
1: 합성을 했죠?
0: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성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자, 황성 씨인데요. 황 박사님은 아, 오른쪽 왼쪽 원본인데
4: 왼쪽이 난 것 같아요.
0: 왼쪽이 난데? 오른쪽은 너무 저기 뭐야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2: 아니
0: 오른쪽은요 진짜 다이어트

0: 심하게 한 사람 같아요.
1: 어?
2: 자리를 잘못 앉았는데.
0: 왼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제부터 왼얼싸예요. 네. 어?
2: 원본보다 왼쪽이 낫네요.
0: 왼쪽은 뭐야? 저거 박성이야, 뭐야? 저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왼쪽은 누구세요? 완벽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딱 정확히 일치했는데.
2: 아니, 이제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비대칭으로 생겼네요. 아,
0: 오른쪽은 진짜로 머리 길은 저기 매트릭스 나오는 싱글스 의원이에요.
2: 어, 그러니까요. 어,
0: 원본이 제일 낫네.
2: 그러니까요.
0: 야, 우리 우 교수님. 아, 우 교수님, 원본.
3: 어, 저 오른쪽인데요?
0: 오른쪽이네. 어, 우 교수님 오른쪽이
4: 괜찮은데?
0: 오른쪽이 어. 오히려 사람이 나아 보이네, 더. 어. 왼쪽은, 어, 좀 무섭네요, 사람이.
4: 아니, 약간, 이거 약간 남자답지 않아요, 왼쪽이?
0: 성격 파탄자. 오른쪽이 난데요, 우리 교수님도?
3: 네, 아, 네. 신기하네요.
5: 아까 저 정도 원하더니 커먼 게 낫네.
0: 저는 원본이 낫네요. 저는 왼쪽으로 가면, 와, 저 누구야. 와, 약간 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3: 아,
0: 네, 네, 원피스에 나오는 누군지 모르는 그 해군대장 같은 느낌이 나는데.
4: 대칭은 안 좋은 것 같은데.
2: 어, 진짜. 이제 보니까 대칭은 네. 아닌 것 같아요.
0: 대칭은 거절합니다.
3: 이게 뇌과학에서 대칭에 대한 또 연구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이 대칭에 엄청나게 더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뇌가 대칭을 되게 특별하게 다루는데 그게 또 아름다운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새로움이나 좀 적당한 복잡감.
0: 그렇죠. 적당한 네, 복잡감.
3: 그다음에 뭐 맥락이나 해석 이런 게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0: 그렇죠.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대칭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칭을 연구하는 대칭 전문가가
3: 대칭 전문가.
0: 있을까? 이런 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죠?
4: 대칭은 사실 뭐 물리든 천문학이든 화학이든 다 활용하기는 해요.
0: 그렇죠.
4: 근데 저희는 언제나처럼 이걸 일종의 도구로 쓸 뿐이지 그냥 뭐 양쪽이 비슷한 대칭이지 이 정도지 정말 대칭이 뭐고 어떤 원리고 의미가 있나를 보려면 역시 수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0: 아, 수학으로 가는구나. 아, 참 미치겠네. 아니, 대칭인데 왜 이게 수학으로 가요? 아, 아
2: 마음에서 우러나왔는데요, 지금?
0: 아,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들. 예. 대칭은 수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아, 자, 수학.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완벽한 대칭이십니다.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진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대칭이라는 게, 데칼코마니가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예.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예.
1: 예, 이게 데칼코마니를 이제 좌와 우가 똑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게 데칼코마니입니다만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0: 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대칭이라고 부른다.
1: 네.
0: 아.
1: 그래서 또 이제 수학에서만 대칭이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과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뭐 어떤 특별한 규칙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대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0: 중요한 건 대칭으로 변하지 않는 규칙을 찾는다.
1: 그렇죠.
0: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수학 중에서도 대칭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0: 지금 콩으로 우주를 저기 지금 설명하는 분도 그분도 계시고.
1: 예, 저는 위상수학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오신 김상현 교수님도 위상수학을 하셨고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고 네. 수학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0: 아, 수학하는 사람이면
2: 예. 사실 교수님께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야, 분이에요.
0: 거기 그냥 그 이 수학으로 따지면 콜로세움 같은 데 아닙니까?
1: 네.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기준으로 말씀을 천재들. 드리면 예,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예. 이제 실력을 겨루는 대회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117개국에서 이제 6위를 했는데.
0: 야, 117개국에서 6위면은 탑10 안에 들었네.
1: 그,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제 4강 중에 한 나라이고 아. 지난 한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1등, 2등, 3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그렇군요.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가 이제 최상위권에 있다는 거죠.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예.
2: 듣기로는 6명 출전해서 6명 다
0: 6명 다요?
2: 수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거죠.
1: 저희 올해 대표 중에는 40

0: 2점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1: 몇 살입니까, 그 학생?
0: 17살입니다.
2: 고1이요?
0: 야, 이제 나이는 학년은 고3인데. 고3. 예. 09년생입니다.
3: 근데 뭐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나 같은 스승을 만난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송영진 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0: 안 합니다.
3: 주무시기 전에 가끔 하이 기특한 녀석들 역시 나란 역시 나란 이러면서 뭐 예예.
0: 아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그 금방 친해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잘 심리적으로 잘 케어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아 좋습니다. 어쨌건 좋은 스승님이 또 계시고 또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또 멋진 또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국제 대회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영재 학습반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수준을 좀 많이 낮춰서 최대한 좀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칭.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데칼코마니는 그러면 대칭은 아닌가요?
0: 대칭이죠.
3: 대칭이죠.
0: 예, 선대칭입니다.
3: 선대칭. 예,
0: 근데 선대칭 말고도 이제 회전대칭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점대칭. 점대칭도 사실 회전대칭의 일종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삼각형의 예를 들자면요.
3: 네. 아, 가져오셨구나. 규제를. 아, 이거 감사합니다.
0: 예. 예. 이게 정삼각형이죠. 이게. 네.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120도 회전하고 또 240도 회전해도 네. 사실 모양이 똑같거든요.
3: 똑같죠.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전대칭이라고 합니다.
3: 아, 회전에도 똑같은 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회전대칭.
0: 180도 회전 이런 건 점대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다각형은 다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 정삼각형은 선대칭도 되지 않나요?
0: 이건 이제 선대칭도 되죠.
3: 아 그렇습니까? 반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3: 접어서 겹쳐지는 것만 우리가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그렇죠.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더 넓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네. 이 대칭이라는 것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치 않는 그런 네. 상황을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3: 변치 않는.
0: 그때 그 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변환.
0: 변환이라는 변환. 것은 이제 돌리든 뒤집어서 겹치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통해서도 똑같은 물건이 나오면 대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해놓은 네. 사진이 있는데요.
3: 네.
0: 자, 여기 새. 이제 새가 두 마리 있죠?
3: 네.
0: 그럼 저게 두 마리가 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간단한 질문입니다.
3: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향도 틀리고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5: 접어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3: 접어서?
4: 접어서. 회전한다고 또 딱 될 것도 같지도
3: 네.
4: 않고.
3: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것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예, 대칭이라고 합니다.
3: 얘도
5: 아, 이것도 예, 대칭이라고.
0: 예,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 회전 그 이동을 하면 되죠.
5: 네, 네.
0: 그러니까 겹치죠.
5: 새를 그래서 이제 움직여서, 예, 움직여서 돌리면
3: 이렇게 꺾으면 예.
5: 맞기는 하죠.
0: 네, 예, 그렇죠.
3: 그러면 선생님 신기한 게 이동 같은 것도 이것도 그럼 대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0: 뭐? 맞습니다.
5: 그럼 어떤 식으로든 변환을 해서 겹치게 되거나 원래 모양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그거를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A라는 물체가 있고 네. 또 A 프라임이라는 물체가 있을 네. 때 A라는 물체를 어떻게 하든 변환을 해가지고 A 프라임과 겹치게 할 수 있으면 그때 A와 A 프라임은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3: 어떻게든 겹치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대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변화하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합성.
0: 합성. 합성.
3: 네, 합성.
0: 그러니까 A라는 변환, B라는 변환, C라는 변환을 합성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들도 어쨌거나 그 여러 번의 합성을 통해서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대칭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동을 하거나 회전하면 겹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외로 사실 선대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대칭이긴 합니다.
3: 선대칭에.
0: 우리가 흔히 선대칭을 떠올리긴 하지만 선대칭은 사실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겹칠 수가 없죠.
3: 포기해야죠, 걔는.
0: 예, 포기하는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면상에서 이동으로는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요거는 D고요. 요건 B입니다.
3: D죠? D와 B.
0: D와 B죠. 예. D와 B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동을 해도
3: 비 아티나

0: 안 되죠. 네,
1: 비는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하죠. 네. 백화커먼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선대칭에서는 겹치기 하는 이동은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야 되죠.
0: 그러면 되지.
1: 근데 이렇게 뒤집은 행동은 뭐냐면 이건 3차원을 이용한 거죠.
0: 그러니까
1: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네.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대칭은 그래서 이제 거울 대칭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거울 대칭을 한 차원 낮춘 것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의 거울 대칭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거울 대칭도 있고 당연히 4차원 거울 대칭도 있고 5차원 거울 대칭도 있는데 2차원 거울 대칭을 선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선대칭 혹은 거울 대칭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간 내에서는 어떻게 변환을 해도 겹치게 할 수 없다.
0: 아.
1: 겹치게 하려면
0: 무조건 띄워야 된다.
1: 한 차원 올라가야 된다.
0: 아, 차원을 올라가야 된다. 네,
1: 그런,
0: 그래.
1: 그런 중요한 차이.
0: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이제 저도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손바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어쨌건 방향이 다르잖아요, 서로.
1: 그렇죠.
0: 성격이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3차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도 예. 좌우가 있지만 이렇게 평면상에 놓여져 있다고 간정한다면 어떻게든 겹치지 않죠.
0: 겹치지가 않죠. 예.
1: 근데 이걸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3차원에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0: 박수.
1: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0: 거울, 예.
1: 얘와 얘는 거울 대칭이죠.
0: 아, 네네네.
1: 네, 근데 이 3차원에 있는 서로 거울 대칭인 것은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겹치게 할 수가 없죠. 겹치게 하려면 4차원에서 돌리면.
2: 4차원이 여기서. 4차원이
3: 근데 맞아.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은 공간적인 4차원이 아니라 약간
2: 시간과 공간의
1: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3차원이라는 건 평면과 수직인 입체. 어떤 또 다른 축이 예.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0: 그렇죠.
1: 4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수직인 또 다른 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 아, 또 다른 축이 있다.
3: 야, 상상이 안 돼요.
0: 4차원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2: 그게 시간이 아닌 거구나, 그냥. 수학에서의 4차원과 물리에서의 4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 저는.
1: 그렇죠. 우리가 4차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누구에게나, 그건 수학자들에게나 4차원의 세계를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평면상에서는.
0: 그렇죠.
1: 평면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 얘는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죠. 좌우로 돌아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울타리 좀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원이 있는데 이 조그만 원을 원 밖으로 끄집어내려도 못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지만 이걸 3차원으로 딱 드러낼 수는 있죠.
4: 그렇죠. 위에서 보면 옮길 수 있어요.
1: 이거 똑같은 예로 이제 농구공 안에 이제 야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공간에서 볼 때는 닫혀져 있는 공간에 닫혀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꺼낼 방법이 없지만 네. 4차원 축에서 보면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 꺼내면 되죠.
0: 아.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칭 문제도 아까 왼손 오른손 얘기했지만 거울에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나는 심장 왼쪽에 있지만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은 심장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4차원에서 몸을 탁 돌리면 내가 내 심장이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차원과 4차원 혹은 3차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축 이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0: 야.
4: 그 지금 이렇게 2차원에서 이런 글자 같은 거는 3차원으로 올려야 되고
0: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4: 이게 손같이 3차원으로 돼 있는
0: 여기는 이미 3차원이니까 네,
4: 하나 더 올라가야 된다.
0: 하나 더 올려야 된다. 오케이.
2: 그냥 좋습니다. 옮기거나 회전만으로는 못 겹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뒤집어진다. 약간 그 예전에 김상환 교수님이 공의 양쪽 끝 손가락에 다 닿는 것만 했었잖아요.
0: 맞아.
2: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위상수학에서 이런 개념을 되게 하시는 분은 쉽게 하는데 저희가
3: 그러니까요
2: 굉장히 힘겹게 이해하는 그들
0: 평면에서 겹치게 만들려면 3차원으로 하고 우리 같은 입체들이 겹치게 만들려면 그건 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4차원이 돼야 된다.
1: 맞습니다.
0: 그 2차원에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3차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한다.
1: 네네.
0: 그럼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2차원 애들한테는 답답한 일인데 3차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차원을 다 이해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1: 그렇죠.
0: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다 4차원에서는 귀엽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들이 또 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에서는 예. 우리를 다 파악하는데 자기네들 사는 데 도움이 된다.
1: 네네네.
0: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게 이제 데칼코마니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급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예. 근데 이게 수학을 배우다 보면요. 이게 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걸 배워가지고,
3: 어따 써?
0: 예.

0: 완벽하게 안 겹쳐진다.
1: 그렇죠. 재료도 같고 네. 이 연결돼 있는 구조도 같은데 네. 서로 입체적으로는 그냥 안 겹쳐지는 다른
0: 안
1: 거다.
0: 겹쳐진다.
1: 근데 이게 왜 쓸모가 있느냐? 우리가 쓰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카이랄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2: 의약품들이요? 네.
1: 어.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열제로 먹는 이부프로펜이라는
3: 네. 네.
1: 이것도 우리가 이 겹쳐지는 것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하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3: 아, 그래요?
1: 그게 덱스라는 구조를 갖는 게 높아서 그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 따로 있어요.
3: 있어요.
1: 이게 그 하나의 종류만 만든 거예요. 이걸 하나만 만드는 게 우리들의 화학자들의 노력인 게 예를 들어서 왼손 오른손 장갑이라 치면 장갑 만드는 공장에다가 자 장갑 만 개를 만들어봐라 시키면 당연히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선택성이 없어요. 반반 나오겠죠.
3: 왼쪽이냐 오른쪽.
1: 근데 우리 하나만 필요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비대칭 촉매라 부르는 분야라 노벨 화학상을 항상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0: 필요한 대로 와. 네. 필요한 대로. 이게 표적이네.
1: 네, 그걸 표적만 만드는 기술이 이 대칭을 이해를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0: 만약에 이제 그 대칭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1: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1957년 독일에서 콘테르간이라는 약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0: 콘테르간.
1: 이게 화학 물질 이름으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가 왼손 오른손 좀 달라요. 근데 하나는 입덧 완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팔다리 기형을 신생한테 유발하는
0: 와 너무 다른 극단인데?
1: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야, 입덧 완화하고 좋다라고 복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네. 자녀들이 이제 기형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없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0: 기성제도가 똑같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버리네요.
1: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게도 똑같고 다 그런
0: 내가 당장 필요한 입덧은 멈출 수 있지만 나중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기형이 돼버리니까 기형아 출산이 돼버리니까 아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3: 그러니까요.
0: 대칭 공부가 여러 지금 화학 쪽도 그렇지만 뭐 수학자분도 계시지만 다 써먹잖아요, 그죠?
4: 예, 천체 물리학에서도 이제 복잡한 우주 공간을 설명할 때 네. 그런 대칭 개념이 중요하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0: 아, 천체? 네. 천체 물리학에서도 대칭이 중요해요?
5: 왜냐하면은 별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 대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 점에 그 정보만 알면은 예를 들어 별의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밀도를 알게 되면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부로부터 같은 점에 떨어져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밀도, 압력, 온도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칭을 이용을 하면은.
0: 별이 구 대칭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할 게 좀 줄어드나요?
5: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단순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계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몰랐던 사실?
5: 예를 들면 모든 천체가 은하 중심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별들이 도는 속도만 알게 되면은 이 안쪽에 물질이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그런데 속도를 측정을 하고 안에 들어있는 먼지라든지 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했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이 속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에 더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알아낸 게 예전에 다뤘던 암흑물질이죠.
0: 대칭이 그러면 암흑물질 연구까지 쓰이는 건가?
5: 그렇죠.
0: 대칭을 이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다.
5: 그래서 대칭 같은 성격을 우리 물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칭을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0: 뭐예요?
5: 그걸 우리가 군이라고 불러요. 군.
0: 군.
5: 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0: 군체의 군?
5: 군체의 군.
0: 군체의 군.
5: 네, 그 군체. 군이에요. 그룹.
0: 군. 그룹.
3: 네. 그룹.
1: 네. 화학에서 네. 많이 쓰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한 전공 3학년쯤 되면은 이 굴론이라 부르거든요. 그룹 시오리라고.
0: 굴론.
1: 이걸 배울 때 처음 애들이 절망에 빠져요, 한 번. 내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나부터 해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배우는 분야인데.
0: 이 수학하려면 그게 필수예요?
6: 이게 대학 수학에서도 아마 굉장히 나중에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못 배웠어요. 저는 생물학을 했으니까 뭐 미적분학까지는 배웠는데 그 뒤에 굴론은 못 배웠어요.
0: 군은. 그 17살 그 천재 소년 있죠? 그 친구도 군을 알아요?
4: 아, 알죠.
0: 17살이라는데 나는 몰라.
5: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4: 고등학교 일부 이제 영재 학교에서는 그걸 미리 좀 배웁니다.
0: 그게 겁나는 학문입니까?
4: 군이라는 개념이 조금 고급진 개념이긴 합니다. 예. 단순히 이제 수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것인데
0: 고급지다.
4: 알고 보면 쉬운데요.
0: 예.
4: 사실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0: 아니고.
1: 아, 그게 기초죠.
0: 하지만 이제 수학 외에 있는 자연과학을 하는 학원 공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요.
1: 분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수학자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거나 보면 되겠네요.
0: 그죠.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2: 아, 이거 어떻게 이걸 기초 중에 기초라고.
1: 기초를 오늘 좀 못 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간 거야.
3: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군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군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면 연산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 군을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 말씀드리면은 군이란 연산을 가진 집합을 말합니다.
2: 연산을 집합, 가진 집합.
0: 연산을 가진 집합.
1: 연산을 가진 집합이 군이다.
0: 네네. 근데 이제 집합이라는 건 쉽죠.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이거 연산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제 덧셈하고 뺏셈 같은 걸 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와 더하기처럼 A와 B를 뭔가 연산을 했어요. 그걸 스타라고 할까요? 네. A 스타 B를 했을 때 또 다른 원소가 나오면 이걸 그냥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를. 그래서 그 어떤 집합에 연산이 있으면 그걸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2: 그러면은 그 A하고 연산 B를 했을 때 나오는 답도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겠네.
1: 근데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건지. 대칭은 그냥 겹쳐지는 모양을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0: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칭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변환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환이라는 개념. 근데 변환이 바로 군 구조를 갖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 야,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0: 이게
1: 건지.
0: 이게 이제 12각형인데요. 예. 12각형.
1: 정이죠?
0: 정12각형. 예, 정12각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30도를 회전해도 그대로고
1: 그대로,
0: 60도를 계속, 회전해도 그대로고
1: 계속 그대로.
0: 뭐 120도 회전해도 그대로죠. 예. 그랬을 때 요게 이제 한 번 한 행위가 요게 이제 변환입니다. 그죠? 회전 변환.
1: 네네.
0: 그리고 또 한 번 해도 또 회전 변환이고.
1: 네.
0: 근데 그것들을 서로 합성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변환이라는 걸 합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30도 돌린 거랑 60도 돌린 거를 합성하면 90도 돌린 게 되고 그건 회전이라는 변환의 합성이 또 다른 결 합성을 낳은 것이죠.
1: 네네.
0: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입니다.
1: 계산이 되죠, 그건.
0: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고요.
1: 네.
0: 변환 하나하나를 어떤 그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변환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 합성 자체를 연산이라고 합니다.
1: 아, 합성을 연산이라고 한다? 예. 합친 거를요?
0: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면 얘네 군이 되는 거죠.
1: 정 12각형 돌리고 30도, 60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0: 예, 이게 어렵지 군이라면. 않죠. 예, 예, 맞습니다.
1: 아주 그냥 뭐 그냥 귀엽네요, 군인은. 예.
2: 아직 맛을 귀엽군. 못 봤어요.
1: 귀엽군. 아, 귀엽군. 예, 요즘도 이제, 귀여워요.
0: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칭을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대칭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대칭적이다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요. 예,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대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왜 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1: 아, 방정식에서 이미 아, 이게 방정식은 수학인데 이게 그 막 x 값 구하는 막 그런 막 그 저기 수식 막 그런 거 그잖아 맞잖아요. 예, 근데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이 방정식이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친구를 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 우리 방정식 저처럼 아예 오래 전에 이미 수학을 놓쳤던 분들한테는 일단 이 방정식이 어떤 앤가. 얘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0: 그 방정식이란 사실 다항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1: 2차 방정식.
0: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 이런 것들에 이제 근의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 해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인수분해에서도 근을 구하기진 하지만 근의공식을 써서 구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x3승 혹은 x4승, x5승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정식도 근의공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1: 네.
0: 여기서 대칭이란 근들이 갖고 있는 대칭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이 방정식의 근이 뭐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예, 그렇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는데. 예. 근데 루트 2와 마이너스 2는 사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1: 아,
0: 얼핏 보기에도 딱 대칭이지만 딱 실은
1: 보여요.
0: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왜 대칭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근을 이제 얘네들을 서로 바꿔도 걔네들의 덧셈이 차이가 없고 곱셈이 차이가 없고 변한 게 없죠.
1: 루트 2 마이너스
0: 그러니까 루트 얘네들을 루트 서로 루트 바꿔도 2. 변한 게 없죠.
2: 변화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0: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파트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붙은 걸 베타라고 한다면 네. 알파 더하기 베타 혹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변치 않습니다. 이걸 바꿔도.
1: 일단 얘네들 합치면 0이에요. 0이에요. 변화 없죠. 그거 맞죠?
0: 네.
1: 그리고 또요.
3: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4: 항상. 이 변화가 없다는 게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1을 해도 0이고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1을 해도 0이니까 이걸 바꿔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 이것들의 순서를
1: 대표적인 네.
0: 어떤 변한 게 없냐면은 사실은 그 방정식을 이루는 계수들의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서로 바꿔도 이 시계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죠. 그래서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3차 방정식이나 4차 네? 방정식이나 5차 방정식으로 가면 이 대칭 관계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1: 아,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군에는 연산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두 개를 연산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2: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특별히 막 앞뒤가 이렇게 옆으로 바뀌어도 예. 어떻게 보면 크게 엇나가지 않는.
0: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의 그 이와 이가.
0: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2: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은 이효리, 그 앞에 있는 이와 뒤에 있는 이. 아무리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이효리잖아요.
0: 그래서
2: 그런 애들을.
0: 예. 군들을 막 바꾸는데도 방정식이 어떤 근본 형태가 안 바뀌면 그러면 그 바꾸는 그런 변환들을 모아놓은 걸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그게 왜 중요하냐. 예. 이렇게 그 갈로아 군의 어떤 군 구조를 보면 예. 그 군 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예. 통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갈로아 씨는 알거든요.
3: 갈로아.
2: 근데 자 앞에 보는 이제 갈로아. 예. 갈루아가 뭐예요? 갈루아 방정식, 갈루아. 사람 이름 같은데요?
0: 예, 네. 갈루아는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그 수학자의 이름인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전대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고전대수학이란 이제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분야를 고전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데.
2: 근해 공식을 구한다.
0: 근데 그것이 이제 갈루아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2: 아.
0: 예, 그래서 갈루아 이후의 대수학을 벌써 200년 됐죠. 그 이후의 대수학을 현대대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로아는 현대대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3: 현대대수학의 문을 연 사람.
0: 네, 맞습니다.
2: 근해 공식은?
0: 네, 근데 어떠한 형태의 2차 식이든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된다 하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2: 근해 공식을 그러면
1: 2차는 존재, 2차는 우리 딱 배우잖아요. 중학교
2: 배우죠.
1: 때.
2: 뭐였죠?
1: 2A분의 마이너스 B.
2: 왜요?
1: 그렇게 배웠어요.
2: 왠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래, 우리가 이해하죠.
1: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2: 자, 일단 천문학자는 탈락. 자, 뇌과학자, 예.
3: 아, 근해 공식 구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였어요.
2: 그러니까, 예.
3: 그래서 A, 그거를 이렇게 그 X를 중심으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뭐예요? 또.
3: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아니라 이게 근해 공식.
3: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2: 근해 공식이 왜 생겼는지,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 이게 메커니즘을. 예.
4: 2차 방정식을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기본형을 논다면 아무래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나와서는 안 된다를 기본 조건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0이 아닌 수로 나눠서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려면 모든 항을 A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형태로 한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X가 아닌 것들을 반대로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형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로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요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려면 요것의 절반값

0: x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건 2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거를 반대쪽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라는 보편적인 규칙이 있으면 됩니다. 자, 요 형태면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 형태가 되고, 오른쪽은 식만 풀어서 정리해준다면 당연히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x가 필요하니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 생각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모는 자연스럽게 2a가 되고 위에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2a분의 b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서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서 답을 때려 맞출 수도 있고, 네. 뭐 인수분해랑 여러 방식을 통해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을 근의 공식은 어쨌든 여기 넣으면 답은 무조건 나오는 완벽한 풀이다. 모르면 그냥 이거 써라. 거의 이 수준의 모범 답안 개념으로 생각한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근의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한 2000년 이상 전부터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은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없을까? 또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 네.
1: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500년 정도 동안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의 승자는 이제 카르다노와 그의 제자 페라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완성합니다.
2: 아.
1: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은 수학자들이 5차 방정식의 그럼 근의 공식은 뭘까? 이걸 연구하게 되는 거죠.
2: 네.
1: 근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뭐 한 서너 명 꼽는다면 그 중에 이제 뭐 가우스, 뭐 오일러, 또 라그랑주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5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수학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실패한 거를 17살짜리 갈로아가 성공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아마
3: 야, 17살이면 우리 국제 올림피아드 그거.
4: 올림피아드.
3: 오, 그 천재 친구.
1: 네네네.
3: 환생한 거 아니야?
4: 환생.
3: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좀 번뜩번뜩 떠지는 게, 예전에 이제 방정식을 무조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데, 갈루아는 근의 공식이 없이 대칭,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대칭만으로 방정식을 풀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닌가요?
1: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게 방정식을 예. 풀게 된 게 아니라 예.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3: 아, 그러니까 그 이 대칭으로 방정식을 풀 수 없다.
1: 300년 동안 이제 못 찾았던 것을 이제 그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었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때 이제 갈로아 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근들을 막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구조를 갈로아 군이라고 하는데 갈로아가 찾은 건 뭐냐면 이 갈로아 군의 구조만 봐도 그 안에 내부 구조만 봐도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지금 근데 질문하신 대로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퀴즈를 할까요? 그럼 하나 드리면
3: 좀 빼야죠. 예.
1: 그 갈로아 사실은 이제 갈로아의 그 정리, 갈로아 이론을 사실 우리 공식 명칭으로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해가 없다. 이건데 이거를 사실 갈로아 정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릅니다.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탈리아 수학자 루피니가 처음에 19세기, 18세기 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을 해요.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이제 1824년에 젊은 수학자 아벨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증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갈로아는 그들의 증명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입니다.
3: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1: 예. 와. 근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는 무엇이냐? 자, 갈로아나 아벨이 증명한 것은 5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5차. 근데 그 정리의 내용은 5차 이상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왜 5차만 보였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차는 왜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의미, 그걸 증명한 것으로 칠까요?
3: 5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0: 안에 그 위로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건 그냥
1: 네, 오차가 가정한 존재하지 거예요? 않는다는 것만 보였는데 네. 네. 오차 이상이 다 같은 군에 속해서 그런가요?
2: 그럼 군의 어떤 특징이 같아서?
1: 네.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이라고 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쉽기 때문인데요.
3: 네. 쉬워요?
1: 네. 네. 그 이유는 6차의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5차식으로
2: 아, 그러네요.
1: 있다면 5차식의 해법을 모르면 어차피 6차식은 해법을 모릅니다.
0: 알 수가 없다.
1: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5차식이 뭐냐면 x5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게 유명한 5차식이에요. 네. 이 경우는 군의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x-1이라는 항을 곱해요. 그럼 금방 6차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네. 이건 어차피 모릅니다. 네.
4: 네. 아, 그런 식이구나.
1: 근데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사실 갈로아 이론의 아직 표상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네. 사실 갈로아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갈로아가 현대 대수학을 문을 열었다.
0: 네, 열었으면
1: 라는 표현보다는, 아, 표현보다는 갈로아가 고전 대수학의 문을 닫았다.
0: 아, 옛날 옛 것을 닫은 거예요?
1: 네네.
0: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을 연 겁니까?
1: 네네.
0: 대수학이 붙네요, 앞에. 대수학?
1: 예, 대수학.
0: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는 대수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대수학계의 아버지 칼로아.
2: 큰 대자가 아니지 않나요?
0: 왜 대가 왜 들어가요?
1: 대수라는 건 수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0: 아, 대수구나. 네,
1: 대수란 수를 대신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문자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가 문자 계산을 하잖아요.
4: 방정식에 보면 A, B, C 쓰듯이.
1: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현대 대수학은 뭘 하냐?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4: 네, 어, 그래요? 네,
1: 왜냐면 문을 닫았으니까.
4: 어. 네.
1: 아까 연산을 가지고 있는 연산. 집합을 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예, 예. 군 말고도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연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군, 뭐, 환, 뭐, 채 이런 애들이 있는데.
4: 환채? 네. 어, 약간 군채인데요?
0: 환채? 와, 군, 환채? 네. 예.
1: 그런 개념 혹은 그런 애들을 다룬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수학적인 개념을 해결한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분야를 현대대수학이라고 합니다.
3: 현대대수학. 그 중에 군이 제일 쉽나요?
1: 그렇죠.
3: 아.
0: 갈로아는 그래서 5차 방정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갈로아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1: 네. 그 갈로아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수학사 쪽으로 볼 때 네. 라마누잔이라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4: 엄청 유명한,
1: 유명한 라마누잔 또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이제 폰 노이만 네. 이들과 함께 세계 역대 최고의 천재로 꼽힙니다.
0: 아, 17살인데요.
1: 예. 네, 근데 이제 갈로아는 사실은 20살에 죽었습니다. 예. 아. 네, 20살에 이제 권총
0: 20살에 죽었어요? 죽어요?
1: 예.
0: 네, 17살인데 17살에 최고,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도 못 푼 거를 17살, 고3이 풀었는데 완전 미친 천재인데 20살에 예. 죽어요? 왜요?
1: 예, 갈로아는 그 엄청난 천재성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지만 네. 그의 짧은 생이 굉장히 영화와 같은 그런
0: 와, 이거 뭐야?
2: 있어요. 오, 재밌다.
0: 이런 천재가 계속 오래 살아야 장수해야지 왜요?
1: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의 최고 명문 대학교가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4: 어, 왜 그래요?
1: 면접 볼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4: 네.
1: 대신에 이제 우리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에콜 로말에 입학을 하는데
4: 네.
1: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주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뭐라 하더나
4: 연구 놀았어요?
1: 아니요, 그 운동권 학생으로 활동을 합니다.
4: 아,
2: 그 당시에도
1: 그런.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시기인데요.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가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던 시기인데 갈로아의 아버지가 어떤 지방 소도시의 시장이었는데 공화파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에콜 폴리테크닉에 두 번째 응시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그 아버지 사망 직후여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콜 로말에서도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콜 로말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갈로아 이론을 논문화해가지고 두 번이나 투고를 하는데 두 번 다 이제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알리지는 않아요. 특히나 공교롭게도 이제 두 번째 투고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는 프리에라고 있죠. 우리 네, 프랑스의 네. 프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0: 프리에. 네.
1: 그 프리에가 이제 그걸 접수를 했는데 네. 접수한 지 한 얼마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사망을 합니다.
4: 프리에가
1: 예. 그래서 뭐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상에서 잊혀지는데
0: 그거 못 봐. 그거 우리가 못 봐요?
1: 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조차 모르고.
0: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그 학문적인 그러게요. 어떤 그런 자기가 밝혀낸 게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요. 못 봐요.
1: 그래도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권총 결투를 하기 전날
5: 상대방 예? 결투를 하니
1: 갑자기 권총 결투로 사망합니다.
0: 권총 결투로 죽었다고요?
1: 예예.
5: 아니 서부의 영화처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0: 아니 이거 그거는 하죠. 저기 왜 미국에서 나는 거고 무슨 권총 결투입니까? 갑자기요? 수학자가?
1: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명예를 위해서
3: 아, 장갑 맞으면 싸우고 이런
1: 예, 예.
0: 빨래뽑기 이거요?
1: 네네네. 중요한 이제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음모를 해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권총 결투에 빠뜨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0: 권총 결투를 왜 하지?
1: 근데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시발리에에게 자기의 이론을 편지로 써서 남깁니다.
0: 자기가 죽을 걸 알고요.
1: 네.

0: 발루아르니 그렇게 나타내겠다. 자기 죽기 전날 밤에 쓴 그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많은 그 또 수학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게 갈루아르니다.
1: 맞습니다.
0: 야, 근데 고작 17살인데 현대 대수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으면 현대 대수학의 간달프, 현대 대수학의 아인슈타인. 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권총 대결로 죽었다.
2: 권총 대결로 죽는
0: 거지. 너무 안타깝네요.
1: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떤 말도 있냐면 이제 갈루아가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수학자들에게는 되게 다행이다.
3: 아, 왜요?
1: 만약에 한 20년 더 살았으면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져가지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다.
4: 대수만 했을 거란 보장도 없어.
0: 자, 오늘 외널사, 5월사로 시작해가지고 갈루아 이론까지 진짜 좀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예, 과학자분들 대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3: 아, 저는 아직도 첫 번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 대칭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4: 저는 그냥 아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점대칭이나 선대칭을 할 때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계속 인상 깊어서 앞으로는 약간의 뭐 장갑을 뒤집든 양말을 뒤집을 때 내가 차원을 넘었다라는 전능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 한국의 수학 영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학생들을 또 이제 책임지시면서 좀 얻게 되는 보람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1: 아, 보람이 100이고 스트레스는 0입니다.
0: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 진짜 그렇습니다.
0: 진짜요? 아, 이거 세상에 보람이 100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아, 수학 올림피아드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노력한 만큼 이제 보람이 있고요.
0: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람이
4: 100%입니다. 100%죠.
0: 보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수학계가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알아요? 한국에서 제2의, 제3의 갈루아가 나올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과학과 대표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교수님을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3: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0: 하십니다. 지방 전문가래요.
5: 지방... 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0: 아, 예. 아.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5: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5: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5: 저는 결국 불구시죠.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0: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5: 네, 저는 그렇게 무구짓고 싶습니다.
0: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0: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편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0: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또 EBS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수능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읽은 책이 무엇인지 한 권 골라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과서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공부했고 지금도 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매일 교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저에게는 교과서는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또 외우고 저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되고 보니까 배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늘 읽고 가르쳐온 이 교과서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지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대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가르쳐야만 했는지 그걸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교과서의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죠. 우리는 언제부터 교과서로 세상을 배웠을까요? 오래된 교과서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지금과는 생김새도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글을 읽고 샘을 익히는 책들을 지나 색다른 책 한 권을 찾았습니다. 이 책이 3인 필지입니다. 1890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 책에는 세계 지도가 다 담겨 있다고 해요. 이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아시아 지도인데 여기 조선국, 우리나라가 있고 주변의 국가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 3인 필지는 1890년 무렵 헐버트라는 분이 세계 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와 기후, 산업, 정치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지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천자문,

0: 문서, 소학과 같은 학습서가 한문과 고전, 그리고 유교적 가치와 생활 기본을 익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삼인필지는 학생들의 시선을 세계로 확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금이야 교과서 안에서 세계 지도를 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130여 년전 조선의 아이들은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교실 밖에 더 넓은 세계를 만났을 겁니다. 낯선 나라의 이름과 위치를 한장한장 익혀갔을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3인필지에는 그 내용만큼이나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년뒤 교과서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국가가 아이들이 공부할 책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국민소학 독본입니다.
0: 국민소학 독본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생활과 지식, 외국의 도시와 인물 등 새로운 세계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나라의 자주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당시의 교육적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국가의 교육 행정기관인 학부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근대적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공적인 제도의 일부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1: 그때부터 교과서는 한 권의 책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우리 스스로 정해가는 교육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키워갈지조차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1945년, 마침내 광복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당장 펼쳐볼 우리말 책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넬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했습니다.
2: 이 책이 광복 직후에 우리말로 편찬된 국어 교과서 신생 국어 독본입니다.
1: 빛바랜 작은 책 안에는 광복 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책은 75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과 한문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는 새 걸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이 일본과는 이제 다른 목표로 온전히 조선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인격 완성과 단결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결속력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 하지만 새 교과서 한 권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교실에 우리말 책이 놓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 광복을 맞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우리말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우리말로 배우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 직후의 교과서 제작은 우리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일상을 되찾고 교육을 다시 세워가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 9월이 신학기 때다.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 올라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학교가 쉬게 됐죠. 전주 시내는 용단 폭격이라는 걸 해가지고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시가지 전체가 불 다 타고 없었어요. 비행기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학교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런 큰 폭탄이 폭발 안 하고 현관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폭탄이 폭발해서는 우리 학교는 없어졌다.
0: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지만 그런데도 아이들은 다시 모였고 수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 학교에서 약 한 4km 바깥으로 가면 진주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새강이 있는데 새강의 백사장에 천막을 3개 치고 하나는 교직원 천막으로 휴게실용으로 쓰고 두 개는 6학년 1반, 6학년 2반이 그 휴게실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칠판만 걸어놓고 공부를 했고 아무런 장치나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2: 어떤 공부를 했어요? 그때?
1: 선생님들이 어디서 교과서를 구했는지 옛날 쓰던 교과서 그대로 갖고 와서 했어요. 우리도 옛날 쓰던 교과서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이웃 동네에 있는 누나가 쓰던 거 받아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0: 빌리고 물려받은 교과서를 들고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천막도 백사장도 교실이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책을 펼쳤을까요?
1: 전시사에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태도랄까? 이런 걸 전부 다 요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건데 아주 안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앞으로 안 오겠지. 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9살에 보았던 전시 교과서. 김용만 선생님의 눈길이 책에 오래 머뭅니다.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보낼 책은 만들어야 했는데요. 먼저 필요했던 것은 종이였습니다. 부족한 종이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만 있다고 책이 되는 건 아니지요. 글과 그림을 찍어낼 인쇄기도 필요했습니다.
3: 전쟁이 나자마자 후퇴를 해야 되니까 일단 발행을 중지를 해놨고 서울이 이제 점령당하는 상황이어서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제 몸만 빠져나가서 부산에서 편집 개발만 하고 거기에 있는 좀 중소 작은 인쇄소에서 발행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물자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제 되게 노화되어 있는 인쇄기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해군의 도움으로 그 기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져와서 인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어렵게 만든 책은 이제 천막 아래 아이들에게 잘 전해져야 했습니다.
3: 학생들한테 가지 않으면은 뭐 사실 소용없는 물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로 편도 보내고 군용 차량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달구지, 심지어는 그 산악 지역에는 지게까지 사람을 써갖고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백사장, 무슨 계곡 이런 데에다가 천박 치고 공부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이제 지게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직접 그쪽까지 나르고 했다고 합니다.
0: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기호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탰는데요. 그들은 왜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나섰을까요?
3: 교과서라는 게 모든 교육의 근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전쟁 이후에도 나라가 복구되고 다시 그 김기호 선생의 열망인 약소민족에서 벗어나는 강한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도 있는 동시에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될 수 있다. 그런 신념에 가까운 그런 희망, 그 다음에 그걸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
0: 그 마음으로 지켜낸 교과서는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문을 연 학교에서 아이들과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0: 여기는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인데요. 사회생활이라는 교과가 있네요. 이때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라서 농촌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교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네요. 앞에 표지도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교과서 안의 풍경들이 뭐 기계, 전기, 공장 이런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1: 공장이 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도 많아졌습니다. 교과서도 그 변화를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 공동체 생활과 민주시민의식도 강조하면서 시대를 반영하게 되죠.
0: 조금 더 지나면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0: 그리고 지금은 이미 AI가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 이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AI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0: 이렇게 시대별로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달랐던 거죠.
1: 이렇게 교과서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건 교과서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방법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2: 하나의 답과 하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집필하려고 한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억과 조를 알아보고 익히는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는 억과 조를 알아보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억과 조를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해보는 활동도 들어옴으로써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인터넷, 책, 뉴스 등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예전에는 그 학생이 과학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왜 그럴까?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그 원인을 직접 찾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보다는 질문을 먼저 유도하도록 그렇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 교과서 안에 가족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같은 가족을 그렸지만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4: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교과서에서는 3세대 대가족이나 4인 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담당하는 식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교과서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2010년대에서 2020년대 교과서에서는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없어졌고 입양 가족이나 조속 가족,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달라진 건 책 속 그림만이 아닙니다. 교과서의 표지도 한층 화려하고 다양해졌는데요.
5: 과학 5-1 과정에는 지층과 화석이라는 단원이 있는

0: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룡과 화석을 이제 공부를 할때좀더 케이크 안에서 캐는 그런 창의적인 좀 일러스트를 같이 보면 호기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콘티와 같이 네,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들도 약간 지층의 단면으로 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 안에 초코칩 대신 이런 여러 가지 화석들을 넣어서 좀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1: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고 배울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디자인. 이제 디자인도 교과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2: 너무 날카로워요!
3: 맞아. 책임을.
4: 맞아.
3: 이거 다시.
5: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옷안 입고 있나?
6: 어?
5: 아니, 언니만 입고 있네.
1: 이 교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7: 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물건인지 공개하겠습니다.
2: 만화책
7: 어떤 물건일까요?
2: 동화책?
7: 만화책,
2: 동화책,
7: 소설책,
2: 장편 만화책.
7: 옛날에 쓰던 교과서 같은데, 철수는?
2: 남자.
7: 바둑이는?
2: 강아지
7: 이름. 그럼 영희는 뭘까?
2: 영희는
6: 여자 아니에요?
7: 여자.
8: 이거 진짜 소설.
1: 예전 아이들이 쓰던 교과서. 지금 아이들에겐 그저 신기합니다.
9: 아, 이거 시 같은 거네. 시 같은 거는.
10: 제대로 말하면 들어봐. 나왔습니다.
11: 원래 왜 다
12: 예전에
11: 달라?
12: 고양이
10: 쪼다듭니다.
11: 근데 왜 딱 듭니다?
13: 왜 아버지
14: 쪼다듭니다.
10: 원래 그 옛날에는 아빠를 아버지라 해.
14: 맞아.
10: 엄마도 어머니라.
11: 높은
10: 말.
11: 맞아.
10: 책인데 배울 내용이 시 있는 글자 있는 것밖에 없어.
11: 이거 아니야?
1: 책장을 넘길수록 아이들의 발견도 하나 둘 늘어납니다.
10: 맞아.
11: 아이들
10: 발견 같아.
15: 했어요. 숫자도 없고 색깔도 달라가지고 그냥 책 같은 그런 교과서를 썼다는 것도 신기하고
16: 맨 앞에 차례에도 요즘은 뭐 문장들인데 여긴 뭐 팽이 그네 이런 거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17: 공부가 되게 쉽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1: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던 옛 교과서. 지금의 교과서와 나란히 놓고 보니 그동안 달라진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랜만에 학창 시절의 교과서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까요? 이번에는 여러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18: 안녕하세요.
7: 교실 오랜만이다.
19: 안녕하세요.
20: 말하기 듣기 쓰기 이 교과서가 제가 썼던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과학 같은 수업에서는 실험 과목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낭콩을 화분에 심어서 관찰일지를 쓰면서 어떻게 자랐었구나 이런 거를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7: 이렇게 실물로 본건다 종이 교과서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 때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대여서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는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펜을 들고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 재밌었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는 느낌? 북어를 뭐 북어로 만든다던가 체육을 뭐 화이트로 칠해서 제육으로 만든다던가 그 모서리 부분에 페이지별로 그림을 다 다르게 그려서 이렇게 슉 넘기면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거
19: 네.
7: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좀 금손 친구들이 많이 했었어요.
19: 안녕하세요.
3: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세대 같아요.
4: 이거 보세요. 일단 이거 보세요.
3: 뭐요?
4: 에어컨이 있어요.
3: 진짜.
4: 상상할 수 없죠. 선풍기가 전부였는데.
3: 선풍기도 없었어요 우리 땐. 이 승공은 기억이 안 나는데.
4: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승공이라는 자체 제목이 붙어있는 거는 못 봤어요.
3: 3.1절 노래.

0: 우리 때는 책을 비료푸대라고 있어요, 시골에. 책 받으면 소중하게 싸갖고 고이고이 갖고 다니려고 흠안 나게 잘 갖고 다니고 싶어서 쌌던 기억이 있고, 보자기에다 싸갖고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 이게 허리에다가 도시락을 같이 싸면 김치 국물이 흘러갖고 젖어서 속상했던 기억도 있고.
1: 저희 때도 당연히 교과서가 나오면은 이 겉을 쌌는데요. 우리는
0: 표지를.
1: 크게 달력 종이파와
0: 그랬을 거야.
1: 비닐파가 있었어요. 그 교과서를 나눠주는 건 기억나세요? 새학기가 바뀌고 우리는 2월 본방학 때 이걸 하거든요. 교과서가 나와요.
0: 맞아요.
1: 그러면 분단장, 뭐 체육부장, 뭐 가서 교무실 가서 가져와 하면 막 이만큼씩 들고 왔거든요. 그날은 되게 좀 신이 났던,
0: 맞아요.
1: 예. 네.
0: 새학년 올라갈 때마다 뭐 새로운 기분이고 너무 좋았죠.
1: 그걸 왜 쌌을까 항상 가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예쁘게 하고 소중히 하고
0: 오래
1: 싶다라는
0: 갖고
1: 게 있고,
0: 있고 싶고.
1: 둘째는 종이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0: 잘 찢어져.
1: 찢어집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1년을 버텨야 되는데 찢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보호한다.
2: 한 권의 책을 펼쳤을 뿐인데, 잊고 있던 그때의 하루가 하나, 둘, 다시 떠오릅니다.
0: 나에게 교과서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 소 뜯기러 다니고. 이러면서 책 갖고 나가서 소풀 뜯는 동안에 앉아서 책 읽기도 하고. 그런 게막 스쳐 지나가네요. 네. 아, 그때는 교과서 외엔 다른 이야기책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소중하고, 기억하면 행복한, 그런 추억이다. 아, 괜히 찡하네, 옛날 생각하니까. 그때 기억이 막 나면서.
2: 경북 의성의 한 마을. 이곳에는 조금 늦게 교과서를 펼친 특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글자 한 글자 새로운 배움을 위해 마을의 작은 교실로 향합니다.
3: 내가 씻어.

0: 오늘 얼굴들이 또 더 이쁘시고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말에 주의하며 문장을 읽고 써봅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날까요?
2: 광.
0: 어? 자, 여기도 쌍자음이, 예, 쌍자음으로 바뀌어서 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근데 받아쓰기 할 때는 어느 쪽을 써야 돼요?
3: 왼쪽을 써요.
0: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쓰면은 빵점입니다. 아셨죠? 빵점이에요. 네.
4: 우리 어르신들 글씨도 정말 예쁘죠? 열심히 배운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5: 제 나이가 92이래요.
6: 그렇게 많으세요?
5: 92. 그러면 선생님 거꾸로 하면 나이 얼마 됩니까?
6: 29이네요, 그럼.
5: 29. 아이고, 그 청춘이 참 좋은데. 지금이라도 안 늦어. 죽을 때까지 배우나.

0: 뭐이 해도 무식한 것만큼 겁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자 한자 더 배우고 싶어요.
1: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삼천리 방방곡곡에 방방곡곡에서
2: 간판 볼 때도 좀 쉽지요. 아무래도 글씨를 잘 이렇게 어려운 글자 나올 때는 잘 모르다가 아이 저거 배운 글자네 하고
3: 예, 힘들었어요. 시집 와가지고는 뭐 글씨 한번 써볼 일이 없어요. 밥만 먹으면 그만 들러 가고 농사 짓는다고 그까지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4: 늦게 시작한 공부가 어르신들의 하루에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네요.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도 한편의 시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1: 그게 질 서석 기운 헬매 요즘 나를 왜 못 본 척해? 뜨개실이 말을 걷는 것 같다. 예쁘게 변신시켜달라고 애원스럽게 보는 듯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게 하고 실과 코바늘을 손에 쥐었다. 다 만든 가방에 손가락으로 장자와 상자음을 맞추어 보았다. 정말 그러하네 하면서 마음의 발길은 문행교실로 가고 있다.
4: 어르신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동안 늘 함께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한눈에 보이네요.
5: 저희가 쓰는 교과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요. 소망의 나무라고요. 어르신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과서가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중심이 되고 어르신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침반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4: 누군가는 8살에, 누군가는 80이 넘어 처음 자신의 교과서를 만납니다. 나이는 달라도 배움을 시작하는 마음은 같은데요. 어르신들의 그 마음과 열정을 저도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지식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담깁니다. 그렇다면 이 한 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문장 한 그림이 모여 수많은 페이지를 이루고 마침내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기까지 그 첫 걸음은 회의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넣어주면은 부가 설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7: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다가 노란 잡이다 하고 왜냐 하면 하고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그 문구를 넣어주면
8: 노란 우산 막 들고 등교하는 모습?
6: 그치. 네. 그래 그러면 훨씬 더
8: 쉬울까?
6: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좁혀지면서 이해하기가 쉽겠네 아이들이
9: 학교 자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4학년, 5학년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학생 수준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을 고려해서 교사와 전문가, 교수와 편집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10: 질문이 맞아요.
4: 교과서의 문장은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수업에서는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11: 같이 논의하고 치열하게 한 문장을 해석하고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실에서

0: 구현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과정은 즐거움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교과서화돼서 나타난 것을 받아봤을 때는 이거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죠.
1: 문장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고민합니다. 그렇게 교과서 속 그림들을 들여다보면 배울 내용만큼이나 그 시대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2: 철수와 영희의 모습을 보면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나 뭐 깨끗한 가방이나 옷을 착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어린이의 어떤 모범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삽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지금 교과서 속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2: 학생들의 해당 학년의 신체적인 발달 정도나 현실감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얼굴형이나 신체 비율 같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안경을 쓴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로 학습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해서 더 크고 보기 편한 확대 교과서를 만듭니다.
3: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얼마나 편안하고 명확하게 볼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모든 글자를 크게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표,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도 학생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함께 조정합니다.
1: 확대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 교과서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글, 그림, 그래프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선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점의 밀도, 질감 부분들을 입체적 그래픽으로 재설계해서 손으로 느낄 수 있게끔 변환을 시킵니다.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점자 교과서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책을 읽는 방법은 달라도 배울 기회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합니다. 학생 한명한 명을 생각해 다듬은 원고는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5: 기존의 수작업으로 공정들마다 나누어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인쇄부터 그 접지, 정합, 재채, 3면 재단 완성된 책을 적재하는 공정까지를 인라인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자동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제작을 맡긴다고 하는데요. 완성된 교과서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교실로 향합니다.
6: 한국의 교과서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탑 클래스에 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처럼 표지 같은 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학년들이 혹시 다칠까봐 이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코너링 처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이걸 하기 위한 설비, 이퀴먼트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교과서 제작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고민하고 다듬은 문장에 그림과 디자인이 더해집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손길을 더하고 마침내 한 권의 교과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향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하나씩 챙겨가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는 이 컴퓨터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계정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학습

0: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마다 다른 문제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1: 여러분들 이제 메인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AI 평가를 수준별로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학습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갔을 거고 느린 학습자는 자기 수준에 맞게 쉬운 문제가 나갔을 거야. 끝까지 풀어보시고 안 되는 사람들 손 들고 질문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학을 배우지만 문제를 푸는 속도도 막히는 지점도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2: AI 디지털 교육 자료는 학생들의 풀이 결과를 살펴 다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학생의 개인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제공했고요.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본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변화시키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찰할 수 있게끔 개별화 맞춤된 과제들 그리고 진단평가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0: 학생들은 직접 문제를 풀고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오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직접 수업해본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3: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뒤에 풀이를 보고 마저 해결을 하는데 여기는 좀 더 다양한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4: 제 수준에 맞는 그런 진단평가를 해주고 AI가 그 진단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해준 게 좋았어요.
0: 아이들이 문제를 푼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원래 정적인 분위기의 교실에서 동적인 분위기의 교실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전부 따라와야 되는 단체 관광 가이드 북이었다면 지금은 학생의 개별화된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교과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교과서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담고 배우는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그 모습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책과 함께 AI도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과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5: AI 시대일수록 교과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은 교과서를 보면은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교과서는 마치 기성세대들한테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고향과 같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AI 시대일수록 이제 사람이 만든 어떤 이 종이책, 교과서가 결국은 AI를 부리게 되니까 더욱더 좋은 책이 있어야 AI도 빛나는 거예요.
1: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교과서는 이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식의 기준이자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교과서란 한 사람을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7: 교과서란 저에게 또 하나의 선생님이었다.
8: 교과서는 나에게 첫 번째 미술관이다.
9: 저에게 교과서란 베개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서 잠을 책임져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0: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과서는 대부분 책장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외웠던 문장도 하나둘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오래된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게 되면서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책은 사라져도 그 책을 읽으며 공부했던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시대마다 교과서는 달라져 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그 책 앞에는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의 교과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 쪽물 한번 드리는데 손이 몇 번 가는 줄 아시오? 이래도 남는 게 없어.
2: 이보시오, 점 한번 보고 가시겠어?
3: 이보시오, 뭐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4: 아, 유명한 분이 아니오? 요즘 저작거리에 도는 말로는 뱃속에 8알 동안 있다가 백발로 태어났다 하더이다.
5: 어허, 그게 말이 되는가?
4: 정말이라네.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도 하고.
5: 그러고 보니 서쪽 어딘가로 응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못 봤다더군. 헌데, 애초에 없던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3: 알겠소. 고맙소이다.
6: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신비에 쌓인 한 사상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몇몇 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노자.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설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마렵의 인물로 황하 남쪽의 고연이라는 작은 고을 사람이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수많은 제후국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천자를 받든다는 명군 아래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나날이 강성해졌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노자가 몸담은 곳이 바로 그 무너져가는 주나라의 수장실이었습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서고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걸친 문헌과 제후국들이 올린 문서, 천문과 역법, 제사와

0: 의뢰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기록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의 장소를 관리하고 기록을 지키는 사관이었던 노자는 수백 년의 흥망성쇠를 한자리에 앉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주관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이나 제후의 이름이나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알려졌다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노자는 그 높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대한 힘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와 고락 너머에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도 조금씩 다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기록이 모이는 서구의 사관에게 옛 예법을 묻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가의 문을 연 공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란 무엇입니까?
0: 공자의 물음에 노자가 답했습니다.
2: 그대가 말하는 옛 성현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 말뿐이요.
0: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던 노자에게 예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따져 묻는 공자에게서 오만과 야심을 읽어낸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가게가 텅 빈 듯이 보이게 하고, 덕이 두터운 자는 모양새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시오.
0: 후에 공자가 노자에 대해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2: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으며 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나로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0: 이는 공자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노자의 사상이 남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지녔으면서도 노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사상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았고 학파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도덕경은 어찌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전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나라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자는 관직을 버리고 소 한 마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다가 이내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함곡관은 그 무렵 문경에서 벗어난 서쪽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선다는 것은 곧 나라도 법도도 기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자가 이 관문을 지나려 하자 관문직이었던 윤희가 그를 붙들고 한 가지 첨언하였습니다.
2: 선생께서 이제 응거하려 하시니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글을 한 편 지어주십시오.
0: 그 간곡한 청에 노자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은 글이 훗날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길을 떠난 노자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하여 그를 찾아 나선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 노자입니다. 제가 저에 관해 오가는 말을 찾아다닌 것은 세상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이라 하고 노담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허나 그중 어느 것이 제 본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노자라 불릴 뿐입니다. 제가 백발로 태어났다는 소문부터 왕실의 서구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자를 만났다는 일화와 함곡반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무슨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너머에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명관명 피상명,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가,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하려 애쓸수록 그 말은 도 앞에서 더욱 작아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도 이 도덕경도 도를 선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를 구할 때 스스로 도와 마주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을 통해 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 노자일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남긴 도덕경에 대해 듣고자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 자리를 강의로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가르치려 들수록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져 버리니 편히 앉아 함께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제가 도라고 불러온 것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도리를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형체도 없지만 천지를 있게 하고 만물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것을 저는 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꼭 맞는 이름은 아닙니다.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위지명 왈대.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대라고 한다. 부르고 쓸 이름이 있어야 논할 수 있으니 임시로 붙인 글자가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도를 볼 때마다 이 글자가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며 잠시 빌려 쓴 이름일 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면 이 책 맨 첫머리의 어려운 대목도 조금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도라는 이름을 잠시 빌려 쓴 것처럼 지금 제가 늘어놓는 이 말들도 잠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없으면 입을 뗄 수조차 없으니 모자란 줄 알면서도 글로 적었고 이렇게 말로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도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지위물, 유황유홀, 홀해 황해, 기종유상, 황해 홀해, 기종유물. 도라는 것은 황하고 홀하다. 즉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 흐릿하고 어슴푸레한데 그 안에 형상이 있고 어슴푸레하고 흐릿한데 그 안에 사물이 있다. 요해 명해, 기중 유정, 기정 심진, 기중 유신. 그윽하고 어두운데 그 안에 정수가 있고 그 정수는 아주 참되어 그 안에 미더움이 있다. 도라는 것은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안개는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서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 또한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라 부르는 그 안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속에 형상이 있고 사물이 있으며 참되고 믿음직한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지 만물이 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도를 만물이 생겨나는 원리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생성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면과 이미 나타난 면, 제가 무와 유라 두른 것입니다.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무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이름 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 지은 것이다. 하늘과 땅조차 생겨나지 않았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나뉘지 않은 채 온통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뉜 것이 없으니 이것이라 가리킬 것도 저것이라 견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없음, 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에 쉴 새 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뒤섞임에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고 산과 물이 갈리고 밤과 낮이 번갈아 듭니다. 이렇게 저마다 제 모습을 얻어 드러난 상태를 저는 유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를 두고 만물의 어머니라 했을까요? 있음이 되어야 비로소 만물이 자라나 제 자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는 보입니다. 하나는 뒤섞여 있고 하나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듯 무와 유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얽혀 있습니다. 수레바퀴 만드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퀴살 30개가 가운데 통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통 한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바로 글대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 빈 구멍이 없으면 바퀴는 돌지 못합니다. 거꾸로 바퀴살이 없다면 빈 곳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쓰이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제 노릇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와 유가 나뉘어 보이지만 도 안에서는 애초에 나뉘지 않으며 둘 다 도가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바퀴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한 가지 오해가 생길 듯합니다. 바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도 또한 그와 같이 다룰 수 있으리라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여기서 자연이란 산과 강,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상 무의 이무 불이.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여기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무의라 하였습니다. 그리 내버려 두지만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도가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돋습니다. 누가 도드라 명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누가 흐르라 시킨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키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내버려 두어도 제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가 하는 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도를 말할 수는 있으나 어떤 말로도 모자란다고 하였고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억지로 도라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도에 관해 한 말들도 결국은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부디 이 말들에 붙들리지는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도에 반걸음이라도 가까워지셨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옮겨 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세상에는 둘로 나누어 부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밝음과 어둠,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있고 나아감과 물러남, 울음과 내림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합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남자와 여자, 우리와 남. 우리는 늘 이런 말들로 세상을 갈라서 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화계지, 미지위미, 사기,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세산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니 이는 추악한 것이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하니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선하지 않으니 애초에 나뉘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은 사람이 세운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곧 추한 일이 됩니다. 모두가 선하다고 하는 순간

도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낳습니다. 고, 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교, 고하 상경, 음성 상화, 전우 상수.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견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기울이며, 곡조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어려움과 쉬움은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남은 하나도 살 자리를 잃습니다. 쉬움이 없어지면 더는 어렵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고 짧음도 앞과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음이 없으면 긴 것도 없고 뒤가 없으면 앞도 없습니다. 이렇게 맞서 놓인 것들은 함께 생겼다가 갈라서는 사이가 아닙니다. 생겨난 뒤에도 끝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없음과 있음, 무와 유는 어떻겠습니까? 이 둘이야말로 딱 잘라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와 유가 서로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둘 또한 서로를 세상에 내놓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와 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것은 다시 있게 됩니다. 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피었던 꽃은 시들고 머지않아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봄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핍니다. 꽃만이 아니라 만물이 이러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납니다. 이 움직임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되돌아감. 저는 그것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해는 떠올랐다가 기울고 기울었던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달은 차올랐다가 이지러지고 이지러졌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구분은 세상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운 순간 돌로 보였을 뿐 사실 돈은 되돌아가며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리화.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등에 음을 지고 가슴에 양을 안고 있습니다. 그늘진 음과 볕이 드는 양이 한 언덕에 함께 있듯 무엇하마 한쪽만 지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우러집니다. 음과 양.

무와 유, 생과 사. 이렇게 마주 놓인 모든 것들은 서로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 안에서 함께 생겨나 서로에게 기대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가며 움직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려 해도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쪽으로만 가려 하면 어찌 될까요? 물장 짐로 시위 부도 부도 조이 사물은 왕성해지면 노쇠해지니 왕성함을 좇는 것은 도에 맞지 않는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은 일찍 끝난다. 들에만 풀을 떠올려 보십시오. 풀은 가장 푸르른 바로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든 후 뿌리로 겨울을 나고 봄을 기다려 다시 돋습니다. 하지만 푸른 채로 남아있으려 버티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리 한 번에 잎이 산하고 그 잎을 붙들다 뿌리마저 마르고 맙니다. 왕성함을 좇는 것은 되돌아가는 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거스르자면 힘을 써야 하고 쓴 힘은 이내 바람납니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이 일찍 끝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그러나 되돌아감은 도 안에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길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물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는 일도 아닙니다. 풀이 제 뿌리로 돌아가듯 다시 돋아날 자리로 갈 뿐입니다. 앞서 나온 구절 가운데 아직 풀지 않은 구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도가 배돌아가는 배에는 늘 약한 것이 쓰입니다. 어찌하여 굳센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겠습니까? 굳센 것은 부딪히고 버티니 되돌아가려 하면 멈추거나 부러집니다. 약한 것은 부딪히지도 버티지도 않으니 순순히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도는 약한 것을 지나 되돌아다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 바로 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하나로 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치며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데를 보면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약하다는 말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을 늘 보게 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돌을 든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맞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굳센 나무와 여린 풀 가운데 무엇이 먼저 부러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세야 이긴다 하고 무르면 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다들 강해지려 할 뿐 약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센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인지생야 유야,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건하고 단단하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마르고 뻣뻣하다. 곡 견강자 자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건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두 나뭇가지를 나란히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잘 휘어집니다. 꺾으려 해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휘어지는 것은 물은 탓입니다. 그러나 물은 덕에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편의 선이 휘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은 죽은 편의 선이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은 맞부딪혀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기에 꺾이지 않고 끝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하 막유약 어수 이공견강자 막지능승 이기무이역지.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합니다. 떨어진 자리를 아무리 보고 만져보아도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방울과 돌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센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돌에는 움푹 팬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단단한 돌이 파인 것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치지 않고 떨어지니 단단한 돌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견 무유 임무간 옷이 지무이 지유익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가 이룩가는 것을 한다. 물은 제 모양이 없습니다. 닿는 데마다 다른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 돌 깊숙이 틈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 스며듭니다. 제 모양을 지닌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물은 칼로 벤들 벤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벨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돌로 물을 내리쳐도 잠시 흩어질 뿐 물은 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돌보다 강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아래로 흘렀을 뿐입니다. 흐르다 보니 돌에 떨어졌고 떨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니 돌이 파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틈을 천천히 넓혀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쓰는 바도 없는 약하디 약한 물. 그 물을 두고 저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금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곡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 고 기여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풀도 짐승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사람 역시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티기 버겁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물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막는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밀쳐내지 않고 휘어서 돌아갑니다. 바위가 깎이고 물길이 달라지는 것은 다툰 자취가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흘러간 자취일 뿐입니다. 셋째,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뭅니다. 낮은 자리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데로 오르려 애쓰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만물을 낳는 더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겨루지 않듯 도 역시 억지로 하는 바 없이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도가 깃드는 자리도 사람들이 마다하는 약한 쪽입니다. 이루어진 바탕은 무르고 가는 데는 낮은 곳뿐이나 그런 물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강에서 이능이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땅과 바다가 온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들은 모두 강으로 흘러들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를 다스리며 그 많은 물을 거느리게 된 것은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모은 적도 다투어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낮으니 저절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낮춘다는 것은 하찮은 일도 물러서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굳세고 오래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물과 도가 서로 가까우니 저는 물보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로 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물이 도에 가깝다고 하였지 도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여전히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며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을 하나 골라두었을 뿐입니다. 부디 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이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를 두고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어 있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일과도 멀지 않으니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도라는 글자를 비리려 썼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는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도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체는 대개 모자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릇 정도로 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담겨야 비로소 제 쓸모를 했다고 여기지요. 비어있음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일 뿐 그 자체로는 쓸모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영 연애 사만물 지종

비어 있으나 그 작용은 다하지 않을 듯하다.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 저는 돈은 비어 있어도 그 쓰임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풀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간에서 바람을 넣는 그 기구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로 밟을 때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오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도가 그러합니다. 비어있기에 쓰임이 있고 써도 써도 그 쓰임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 깊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도 그렇습니다. 현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돈이유출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풀무나 피리 같지 않은가.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하늘과 땅 사이도 비어있기에 만물이 나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절이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립니다. 그 많은 것을 내놓고도 천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어 다음 것이 또 나옵니다. 비어 있음은 텅 빈 채 멎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나듦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도가 비어 있고 천지 사이도 비어 있다 하여 사람도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은 비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곳간이 비면 겨울을 걱정하고 손이 비면 무엇이든 치려듭니다. 하루가 비면 헛되이 보냈다 생각하고 말이 끊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쌓아두고 채워두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고 나면 정말 나아지는 걸까요? 오색 영인 몽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칩인 전력 영인 신발광, 만득치화 영인 행방. 다섯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화려한 빛깔을 보고 나면 옅은 빛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나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한 맛에 길들어버린 입은 담백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색과 오음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오미로 인해 입을 버리게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냥과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동안 마음은 온통 거기에 쏠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도 그러합니다. 그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니 할 일을 그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안에 들어차면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세우는 게 어찌 해로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자꾸 바뀝니다. 치, 성인, 위복, 불위목, 고, 커피 취차.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저것을 버리고 이것, 즉 배를 취한다. 사람의 배는 산의 짐이든 미음이든 가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몸을 기를 뿐입니다. 그리고 차면 그만입니다. 더 넣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좋은 것만 찾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나면 그보다 나은 것을 찾으니 눈에는 비움이 없습니다. 배는 차고 비기를 되풀이하지만 눈은 한번 차고 나면 빌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눈보다 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앞서 본 풀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을 무언가로 채워두면 아무리 밟아도 바람 한 줄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안이 차고 나면 드는 것도 나는 것도 없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태 한 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드리기를 그치면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저절로 헐거워집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면 무언가 드나드는 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여태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것이 눈에 들게 됩니다. 치허극, 수정도, 만물병작, 오이관복, 붐을 우는, 각복규기근, 비어있음에 크게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나는 그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나 점화가 제 뿌리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 속에 깃든 되돌아감은 종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 되돌아감이 버리려면 비어있음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들이지 않고 이미 든 것도 억지로 걷어내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풀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다투어 피어납니다. 안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무성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떨어진 잎은 그저 시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돋는 것과 지는 것을 따로 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어난 꽃에서 시들 때를 보고 앙상한 나무에서 다시 싹틀 때를 보는 것. 되돌아감을 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앞서 저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드리기를 멈추고 고요히 둘 때 그제야 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언사공,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하게 되니 빈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비어 있음을 두고 이만큼 말하였으니

저부터 이 말에 걸립니다. 말하지 않고는 전할 길이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만 이 말들로 도리어 여러분의 안을 채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을 새로 드리기보다 그 빈속에 무엇이 드나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3: 보통 사람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이사가 취미라고요?
4: 소교동 집, 경자동, 한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그 다음에 서판교, 신촌, 한남동, 이태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3: 이사 경력부터 심상치 않은 부부. 도대체 어떤 집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4: 이 집이 싫다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좋고.
5: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4: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년의 세월 동안 집을 고치고 있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아니, 집 하나 고치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6: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7: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6: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3: 집을 완성할 생각이 없는 이분들을 오히려 말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덜 익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을 익혀가고 있는 건축주를 만나러 평창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오래된 주택가, 산자락 따라 미술관이며 고풍스러운 집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에서 어떤 집을 만나게 될까요?
8: 평창동에 왔는데요. 평창동 하면 70년대에 조성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나 흘러서 지금은 이제 세대교체가 되면서 훨씬 개성있는 주택들, 다양한 리모델링들, 개성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찾아가는 집도 굉장히 개성있게 리모델링 되거나 신축되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3: 오늘 집은 이 동네에서도 꽤나 눈에 띄는 집이라는데요.
8: 아, 이 집이네요. 아, 이거, 야, 이 담벼락색이 오래된 벽돌하고 맞춰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담벼락 느낌을 내서 굉장히 산뜻하네.
3: 강렬한 젓갈색 담장과 어우러진 붉은 벽돌집. 어머, 이게 평창동이 아니라 지중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8: 오, 집 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찾아왔죠.
9: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8: 아이고, 반갑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9: 네, 오랜만에 심해가지고. 아,
8: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또 미술관 옆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집이 이미지가 너무 산뜻해요.
2: 저희 집 외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8: 예.
2: 이 근처에 아마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집이 저기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8: 국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색인데, 이게 스페인식 기호와 오래된 벽돌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9: 이 적벽돌은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네. 적벽돌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네.
8: 이제 비용도 절감하면서.
2: 그쵸.
8: 그죠.
3: 기존 벽돌과 스페인식 기와에 맞춰 새로 만든 담장. 담장 아래 송이석까지 깔맞춤 한 걸 보니 집주인들의 감각 기대가 되네요.
8: 그러면 그 이 집은 뭐 부모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집인가요?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예. 저희가 4, 5년 전쯤에 예. 이 집에 대해서 이제 큰 꿈을 안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좀 복잡한 스토리가 중간에 좀 끼어 있어요.
8: 어떤 스토리가?
9: 한 15개쯤 되나?
2: 넘지.
9: 그 결혼하면서부터 매해 이사를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8: 예, 예.
9: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아,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네네.
10: 안녕하세요.
11: 네, 지난 21년 동안 저희 두 사람과 고양이들이 함께 살 집을 탐험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2: 그런 장인성님의 아내이자 이사 만렙이 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11: 결혼하고 나서 한...
2: 해볼까? 서교동 집, 정자동, 상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서판교.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오인열립, 그다음에 한남동, 한남동 그다음에 이태원, 이태원 그다음에 성수동, 제주, 분당,
4: 지금 비닐도 빠진 것 같은데?
2: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데 세세하게 중간에 저희가 임시로 잠깐 살았던 집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치면 아마 15개 훌쩍 넘어갈 거예요.
3: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빌라, 연립, 오피스텔, 구축, 신축 아파트 안 살아본 집 찾기가 더 어렵겠네. 이 정도면 이사 중독 아닌가요?
2: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끝까지 살아본 기억이 거의 드물어요.
11: 계약 기간 만기 기다리면 좋은 집은 달아나니까.
0: 사실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2: 없어지는 돈?
11: 아, 그럴 수 있죠. 뭐 복비도 없어지고 인테리어 한 것도 없어지고 할 텐데 그게 그만큼 만족도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 만난 오래된 평창동의 양옥집. 이번에는 고쳐서 살아볼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사 경력만 15번. 그 내공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 먼저 들어가시죠.
12: 아, 감사합니다. 우와, 넓다.
3: 어머, 여기 집 맞아요? 현관이 웬만한 집 복도 만한 스케일이네요.
12: 와, 오, 깜짝이야. 여기 거울을 설치하셨네요.
11: 네. 와. 나올 때 답답하지 않게 네, 네. 거울도 전면으로 위에서 네. 밑에까지 딱 맞게 네. 만들었어요.
12: 와, 이게 그러니까 신발장이 한 10m 같이 느껴져서. 이 정도로 크고 긴 현관하고 요런 박왕석하고 디딤석하고 이런 느낌의 현관을 어떻게 하다가 구상하시게 된 거예요?
2: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엄청 여러 번 다녔잖아요. 예. 근데 집 컨디션들마다 어떤 집은 현관이 터무니없이 작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있어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예. 있는 집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예. 손님이 보는 집 안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집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좀 되기를 바랬습니다.
12: 맞습니다. 여기 딱 보고 집 안이 더 기대가 돼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예,
12: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2: 아,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예. 네.
3: 여러 집에 살다 보니 알겠더래요. 현관에 꼭 필요한 건 넉넉한 수납 공간. 그래서 한쪽 벽을 통째로 신발장에 양보를 했답니다.
12: 와, 이거 옛날 느낌 그대로 살리셨네요.
11: 네. 네.

0: 이 계단이 올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거를 꼭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1: 동자.
0: 동글동글한 장식적인.
1: 예. 아니, 진짜 옛날에 목공 기술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0: 수고스럽게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 했었으니까, 옛날에.
1: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주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저 옆에 철물 저 장식 같은 것도 너무 이쁘고. 여기 한번 1층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가시죠.
1: 네.
0: 짜잔.
1: 이야,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0: 그죠.
2: 다른 분위기? 붉은 담장의 적벽돌. 나무로 마감한 현관과 옛날 계단까지. 아, 이 집은 옛 멋을 살렸구나 싶었는데. 글쎄, 성급한 판단은 건물이라니까요. 구옥 감성 속에 현대적인 가구와 톡톡 튀는 소품들, 믹스매치 반전 매력이 넘치네요.
1: 아니, 여기가 거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인 거실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예, 완전 카페 같기도 하고.
3: 오, 그렇죠.
1: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편해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식탁도 보통의 식탁 느낌은 아니고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은 여기에 어울리는 나무 테이블에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을 놓게 마련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인테리어 새로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면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또 새로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새로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가구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시죠?
4: 저희가 만약에 이사하는 집마다 가구를 새로 했으면 저희 파산했을 거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대신에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집에, 좀 다른 형태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휘뚜루마뚜루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5: 최대한의 장식적인 면을 배제한 채로 되게 모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가 너무 내가 가구인데라고 스스로 존재감을 너무 뿜어내는 애들의 경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2: 집은 몇 번씩 바뀌어도 가지고 다니는 가구는 그대로, 어느 집에 데려다 놔도 잘 어울리는 가구들로 골랐답니다. 그런데 가구만 그런 게 아니래요. 15번 이사하며 터득한 부부만의 공간 사용법이 있다는데요.
0: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마시는 거랑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2: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안 보나요?
0: TV는 내가 방송을 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2: 텔레비전은 보고 싶을 때만 찾도록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내줬대요.
0: TV의 공간이 잡아먹힌다.
3: 소파의 역할은 TV를 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저 있던 소파는 TV 앞으로 보내는 게 맞고, 여기는 와서 아, 여기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간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식탁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2: 거실에 텔레비전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 없죠. 여러 집에 살다 보니 내게 맞는 답이 나오더래요.
0: 편하게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기능은 저 뒤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1: 따로 만드셨고. 그럼 또 요 분위기하고 또 다르게 또 재밌을 거죠? 네.
4: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1: 한번 가보실까요?
4: 네.
1: 오시죠.
4: 네.
2: 거실의 편안함을 따로 분리한 공간? 와, 서재구나. 책도 보고 햇빛 받으면 쉬기도 하고.
1: 여기가 일반 주택에서 거실에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네요.
0: 맞습니다.
1: 예. 박수를 치고 싶으신 거죠?
0: 정답.
1: 엄청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아니, 위에 천창도 너무 적극적으로 뚫어서 너무

0: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 누웠을 때 네. 손에 잡히는 게 책이다. 이런 세팅인 거죠.
1: 취향이 아니시다. 아, 저 책은.
0: 아, 이 책 좋은데.
2: 아, 진짜 좀 부럽습니다. 보통은 우리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실을 만들어요. 거기서 다 하라고. 소파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먹고 다 하라고 나눠놓는데 두 분은 많은 공간에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공간은 따로 구획하고 저렇게 활동적인 응접실은 따로 구획하고 이게 사실은 요즘 트렌드예요.
1: 아, 그래요?
2: 예.
0: 그 서재 건축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울 것 같고 내구성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아 괜찮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전체적인 건물만큼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요.
3: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사를 많이 다녀본 내공이 여기서 나오네요.
4: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두 분 다.
0: 홍대 앞에 살다가 저희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분당에 있는 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한 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분당으로 처음 이사를 한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싼 집이어서 네 예뻐서 하긴 했는데 아 이 월세 너무 비싸면 이 예뻐도 예쁘지 않구나를 느끼고 나서 굉장히 오래된 집을 가게 됐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너무 터프해서 아 이건 또 아끼자고 해도 여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1: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저희가 되게 인내심이 없고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저희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다. 그 정도면 사실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3: 참고 버티는 대신 내 삶에 맞는 곳으로 움직이는 부부. 그러니 15번의 이사도 다 살아본 미천 아니겠어요?
2: 아 그러면 이제 네. 2층으로 가면 되나요?
0: 2층에 가시기 전에 아직 예. 안 본 데가 있거든요. 예. 요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예. 한번 오시죠.
1: 네, 다녀오세요.
2: 아 이게 뭐 작은가 봐요?
0: 네. 네. 계단 밑이니까 네. 이런 데가 짜자잔.
2: 오 아, 이거 네. 혹시 남편분의 아지트? 네,
0: 제 방입니다.
3: 계단 및 자투리 공간에 야무지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네요. 작아도 남편이 좋아하는 건 이 방 안에 다 모아놨답니다.
0: 전에는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네. 완전히 그 방이랑 거실이랑 이런 걸 다 터서 원룸처럼 써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름 늘 가까이 보이고 얘기하면 들리고 이런 이제 따뜻한 가까운 정서도 있는데 쉴 틈, 숨을 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끔씩은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아,
2: 그렇죠, 그렇죠.
0: 작더라도 그런 이제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2: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틈이 있어야 돼, 틈이.
0: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차 안에 가 있는다고.
3: 새로운 일과 공간 찾아가는 걸 즐기는 남편. 직장 따라 집 따라 움직이다 제주도까지 갔다네요.
0: 제주도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3: 이직을 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분당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며 이제 드디어 정착하나 싶었는데
0: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1: 진짜 저 10년 살 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하겠지.
0: 얼마 안 살았을 때 일인데
1: 6개월 살았을 네, 때
0: 새로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직을 제안을 받은 거죠.
1: 6개월도 아니야. 4개월.
0: 이사하고 얼마 안 했을 텐데
4: 10년 살 줄 알았던 집 4개월 만에 이사 가자는 얘기 들었을 때 첫 심정이 어땠어요?
1: 솔직하게 여과 없이 말씀드릴까요? 아, 얘는 뭐지? 이런 느낌. 큰 돈 들여가지고

0: 됐거나 이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듣기에는 아, 정말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남들은 다 참고 출퇴근 다 하는데 아, 왜 저렇게 못 견뎌. 나는 이 이사가 탐탁치는 않다.
1: 그러게 이사가 어디 보통 일인가. 허락허락하지 않던 아내 마음을 돌린 비장의 카드가 2층에 있답니다.
2: 우와 이거 깜짝이야. 아니 복도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3: 전에 살던 집에서는 드레스룸을 따로 예. 가지고 있었는데 예. 여기는 집이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입구부터 저 끝까지 다 옷장이에요.
1: 옷장 사이에 화장대까지 쏙 한 공간이 여러 몫을 하네요.
2: 그러니까 복도 겸 드레스룸 겸 파우더
0: 네,
2: 룸으로 수없이 다양한 집에 살아보고 경험해보면서 네. 또 그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신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공간은 네. 부부 욕실 겸 세탁실인데요. 네. 두 번째 공간은 저희 이제 부부 침실 되겠습니다.
2: 옆에 뭔가 또 있네요?
0: 맨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공간은 네. 제 방이에요.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저의 아주 사적인 공간인데 저 공간이 원래는 예전에는 처음에 욕실로 계획됐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욕실한테 할애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그 공간을 욕실에서 제 방으로 바꿔준 공간이에요.
2: 남편분은 계단 밑에 쓰고?
0: 그렇죠.
2: 아, 진짜 한번 가볼까요?
0: 가보실까요?
2: 예, 예, 예. 네.
0: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1: 엄마, 햇빛이며 전망이며 여기가 명당이네.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전부 아내 취향.
2: 아내분만의 공간인 거예요?
0: 그렇습니다.
2: 와, 이게 진짜...
0: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3: 날씨도 좋아서 끝내주네요.
2: 그러니까 이게 두 면이 다 보이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것 같고.
0: 처음에 저는 사실 원래 이 집 평창동에 이사 오는 거가 좀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직전까지도 기대도 크게 없었고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좀 탐탁치가 않았었어요.
3: 이분이 서쪽 하늘에 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서쪽 하늘이 보이는 방이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은 현주님 방으로 해야겠다.
2: 그러니까 가자. 네. 우리 새로운 네. 주거지로 옮기자.
0: 이렇게 꼬셨죠.
2: 이분들은 평생 자기한테 꼭 맞는 집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지금 내 삶에는 이 집이 제일 맞다. 앞으로의 삶은 또 변할 거니까 그때는 또 이 집이 맞다. 그때그때마다 공간은 내가 필요할 때 공간을 찾아내는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는 진짜 이 시대의 저 유목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3: 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집.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래서 그게 뭔지 생각하고 집에 그걸 잘 할 수 있게 꾸려놓는 것. 어떤 삶이 구체로 구현되면 그게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항상 탐험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추구미? 아마 앞으로의 집도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가는 공간으로서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네,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부부의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삶도 열심히 익어가는 중이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익혀가는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러 서울 봉은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갓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홍은동에 왔는데요. 오래된 도시의

0: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집합 개발한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도시인데 고민이 참 많아요. 오래된 도시를 그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바꿀 수도 없고 아마 오늘 찾아갈 집은 이렇게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뭔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옛 것과 새 것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은 집일까요?
0: 아, 그렇죠. 이런 골목길이 나와야죠. 저희 어렸을 땐 다 이런 데 살았죠.
1: 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코앞인데 한 발 들어오니 딴 세상? 옛날 동네 풍경이 꼭 이랬잖아요.
0: 얼마나 정감있고 좋습니까? 오늘 탐구할 집이 이런 데 있어야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왜 여기 있어요? 피디님도? 설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 오늘 올라오셔야 됩니다.
0: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 이 숲도 너무 좋고. 텃밭도 이렇게 갖다 놨고. 토마토.
1: 요라는 환영 인사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계단 꼭대기에 숨어있는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을까요?
0: 계세요.
3: 아, 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젊으신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아이고.
3: 오셨습니다.
0: 아니, 집이 네.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운치 있고 좋은데 너무 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3: 네. 아, 예, 네. 오래됐죠. 11년 전에 제가 찾아서. 네.
0: 아, 주택살이 하시려고.
3: 네.
0: 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외모가 주택살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 계단 올라오면서 네. 이 분위기가 나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 고추.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네.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되는지.
3: 아,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0: 아, 네. 아, 진짜 전문가가 고친 집이라서 더 궁금한데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3: 네, 한번 들어가시죠.
0: 예, 예.
1: 낡은 철문을 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 아담한 마당과 붉은 벽돌집이 숨어 있습니다. 집안과 밖의 풍경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소박한 집이에요.

0: 마당에 들어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서울 도심에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
2: 서울 속 작은 쉼표 같은 풍경. 여기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까요?
0: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생활인으로서 예, 예. 살다가 불편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현관이 없었습니다. 딱 1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으면 항상 신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문 열면 바로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집들, 이 시기에 지어진 집들 다 그렇거든요. 다음 현관을 만들어야겠다.
2: 살다 보니 불편해서 시작한 공사.
1: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릴 하나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 수제 톱으로 손질하고 이 작은 공사하는데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2: 꼬박 5개월 만에 완성된 현관. 집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 아니, 집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함도 느껴져요.
1: 아무래도 예. 살면서 계속 예. 설계하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0: 특히 네. 이런 부재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세장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 앞부분이 처음 고친 데고 네. 그러면 안쪽도 많이 고치셨나요?
1: 네, 안쪽도 처음 이 공사할 때만 해도 네. 제가 혼자 살고 있었고 네. 이제 어머니 들어오시면서 내부도 이제 생활에 맞게
0: 또 어머님 또 요구사항에 맞게 또 고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또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계시나요?
1: 네,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0: 아, 어머님 좋았습니다.
3: 네!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예.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3: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 아들과 같이 살게 된 엄마, 시공에도 참여하게 된 엄마, 김희자입니다. 엄마가 두 군데 갔네.
4: 간간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어요?
3: 아니요, 일을 도와주려고 온 적은 없어요. 주로 먹거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고 와보면 마냥 길어져 있죠. 엄마들은 뭐 빨래 훌떡하듯이 설거지 훌떡하듯이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2: 10년째 공사 중인 느긋한 아들과 성격 급한 K-엄마의 집.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아들이 직접 만든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건축가 집치고는 꽤 소박한 것 같죠?
0: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요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3: 네.
0: 이거는 아직 공사 중인 건가 아니면 네. 아직 뭐 결정을 못 하셔서 이걸 그대로 놔두신 건가
1: 네, 아직...
0: 궁금하기도 하고.
2: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이에 우레탄 폼까지 삐죽삐죽. 이거 공사하다 만 거 맞죠?
1: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골조가 드러나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0: 그렇죠.
1: 저희는 사실 지금 10년 동안 계속 고치면서 살다 보니까 저게 일상입니다.
0: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게.
3: 아니, 저는 계속 생각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네. 이거를 언제 고칠 건가? 근데 이해를 못 했는데요. 네. 언젠간 하겠지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저 정도의 서툰 마감을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요리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요리는 되게 세팅을 잘해서 플레이팅을 잘해서 나가지만 본인이 본인 거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툭툭해서 먹듯이 저렇게 마감을 해서 비용을 훨씬 줄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
3: 제 직접 보니까 보통 이게 아니더라고요. 힘을 많이 써야 됐었어요. 이런 나무를 난간에 혼자 할 때 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난간이라 땅을 밟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공부한 게 헛것이 안 됐구만.
0: 여기 거실하고 요 이 공간은 아드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공간도 있습니까?
3: 일단 주방이고요.
0: 아, 주방이요.
1: 주방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졌죠.
2: 집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주방. 5년 전 혼자 살던 아들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0: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3: 네. 아니,
0: 색감들도 너무 독특하고 네. 또 다양하고 네. 저 영화 세트장 같은 네. 느낌이 나는 주방이거든요.
3: 네, 네, 네.
0: 여기에 어떤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3: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창털. 어두워서
0: 껌껌해갖고
3: 껌껌할 예. 정도도 아니고 아예 안 보였어요.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예. 보였고 어둡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창이 필요했고
1: 아니, 저는 그냥 뭐 싱크대 정도 바꾸고 레이아웃 정도 바꾸는 걸 생각했는데 창을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 오래된 집이라서 건드리면 뭐 집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 그 창을 어떻게 뚫냐 그냥 쓰셔라 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3: 성격 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
0: 어머님
3: 금방 항의를 원하는 어머님, 거잖아요.
0: 경상도.
3: 네.
0: 숨 넘어가죠. 네. 내가 이해합니다. 네. 뭔 말인지.
1: 이거 못한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주방에서 생활을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필요하겠더라고요.
0: 아.
1: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3: 한참 걸렸죠. 한 2, 3년 살았는데.
2: 아이고, 창 하나 뚫는데 3년. 어머니 속 좀 터지셨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만든 세상 하나뿐인 수제 창문이라니 기다리는 보람은 크네요. 전에는 꼭 불을 켜야 했던 주방이 창 하나로 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1: 뚫고 나서 밖에서 이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0: 하, 이 작은 창 하나가
1: 네.
0: 그 힘이
1: 그러니까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거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뚫고 보니까 얘를 열어놨을 때 항상 환기가 되는 바람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렇게 보니까 저 베란다 위쪽에 네.
0: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되죠?
3: 네.
0: 와, 이 다용도실이 주방보다 훨씬 밝네요.
3: 네.
0: 아니, 여기에 환기를 내서 저쪽 환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 조명을 안 켠데도 훨씬 밝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옛날 감성이 나서
3: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분위기가.
1: 그러니까 거기 원래는 네. 위에가 칼라강판, 철판으로 막혀있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창을 뚫고 나서 저기도 채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채광과 환기가 동시에 되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0: 이건 진짜 매력적인 공간. 결론은 어머님 말씀을 좀 빨리 들을 걸
1: 맞습니다.
0: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제가 네. 아 역시 설계는 사용자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3: 아 잘 느꼈습니다.
2: 매일 주방을 사용하는 어머니 눈에는 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였던 거죠. 역시 집은 살아봐야 아는 게 맞나 봐요.
4: 이제는 만족하세요?
3: 네네, 아우 대만족입니다. 창문 진짜 몸으로는 뭐가 확 뚫린 느낌, 하수구가 확 뚫린 느낌. 피디님도 이제 쉽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벽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고 스트레퍼 들어 있고 세멘했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거를 기존 주방에 섞어서 쓰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이 주방용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거 사다가 커피용품을 쓰는 거라고 보시니까 아 이게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네.
2: 또 살아보니 불편해서 만든 공간이 거실 한쪽의 탕비 공간. 이 집은 아직도 이거 가는 중인가 봐요.
0: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을 구경했는데 이제 네. 아드님 공간도 한번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네.
0: 어디로 가야 됩니까?
1: 아, 서재로 가시죠.
0: 서재 쪽으로요?
1: 네.
0: 가시죠.
3: 전 안 가도 돼.
0: 저 안 가도 돼.
1: 여기가 서재입니다.
0: 아, 아까 봤던. 네. 와, 좋다. 아지트다, 아지트.
2: 건축가로서 마음껏 시도해본 자신만의 실험실이기도 하답니다.
0: 처음에는

0: 집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현관 쪽을
1: 네.
0: 공사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공사하셨고, 세 번째는
1: 제가 원하는
0: 본인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셨네요. 예. 딱 봐도
1: 맞아요. 네.
0: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게다 들어가 있어요.
2: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아들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서재를 만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1: 단독주택을 들어와 살 때는 마당에서 생활하고 마당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창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중창, 또 이중창인데 불투명 유리여가지고 실제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 외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서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공사할 때마다 어쨌든 누군가 잡아줄 보조자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2: 설계는 건축가 아들이 했지만 모든 공사는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다는 것. 어머니 대단하시다.
3: 재미있었어요. 고치고 변화가 하니까. 이게 주로 저희가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했어. 근데 크게 일할 때는 다툼은 없은 것 같은데. 예.
1: 진짜요?
3: 무슨
1: 이거는,
3: 다툼이지?
1: 네, 이건 또 기억이 조작된 것 같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시공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3: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된 사람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도 눈으로 눈여겨보고.
2: 젊은 시절부터 집에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남의 손 빌리기 전에 직접 나서곤 하셨던 어머님.
1: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피가 어머니한테 온것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뭐 고칠 거 있으면 아버지가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 데리고 맨날 공사하고
3: 뭐 아버지는 시켜봐야 안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모든 걸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야.
1: 그러면 맨날 막 리어카 끌고 뭐 어디 가서 시멘트 받아오고.
3: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2: 듣고 보니 건축 전공자와 실전파 베테랑 환상의 복식조였네요.
1: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실제로 미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집안에 뭔가를 수리하시고 막 선반도 만드시는 거 보면서, 와, 참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커서 보니까 다 제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미장도 뭔가 다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 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도와주신 게뭐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서재와 마당을 이어주는 야외 데크. 이집 공사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이죠.
1: 그 처음에는 이 서재를 마당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는 실내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 공간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됐고, 이게 서재는 5년 전에 증축을 한 거고, 요 데크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 따로 먹던 아침을 함께 먹게 된 모자. 집을 고쳤더니 두 사람의 생활도 달라졌대요.
4: 약속은 잡나요? 몇 시에 만나죠?
3: 아니요.
1: 아니, 그런 게
3: 그냥
1: 아니라.
3: 눈 뜨면 그냥 나와요. 공기 마시러. 예, 처음에는 주방에서 혼자 먹고 그랬는데 나와서 먹는 거 보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기 나온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신발 신는 데가 아니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0: 일단은 이때까지 갔던 집들은 다 새로 만든 집, 새로 확 고친 집, 이런 식의 집을 몇 년간 탐구하다가 흡사 내가 자랐던 집, 원래 우리네 집 같은 집을 보게 돼서 너무 좀 뜻깊었어요. 원래 집이 가진 의미가 시간과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집에서 자라났고, 이 집을 꾸며나가고 고쳐나가는 게 단순하게 일이 아니고, 가족들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기도 한것 같아서, 그 좋은 집이란 완벽한 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요구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고쳐질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이건 진짜 고치길 잘했다. 하나만 뽑아주시면 어떤 것
2: 화장실.
3: 밤에 화장실 다니실 때이 오래된 문이 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전 놀란 게 사실 제가 어머니 화장실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몇달 있다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갤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또 개인 공간이구나라는 걸또 깨달았죠. 아마 본인의 환경을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사소하더라도 그게 주는 이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이유,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2: 본인 말대로 사는 동안은 계속 뭔가 조금씩 개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
1: 그럼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2: 이제 크게 도울 건 없고 본인이 해야 될것 같은데.
4: 설계도보다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집. 모자의 집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 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0: 이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지독한 끔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언가예요 하면서 보면 they are에서 something으로 간 것도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something 다음에 사실은 something 이 부분만 보면 something that serves 3인칭 단수여야 하거든요. 근데 구어체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앞에 they를 말했잖아요.
1: Right, they. So they are.
0: Yeah, they are something that solve. they하고 solve가 연결이 돼 버린 거죠.
1: Right, they solve.
0: 네. 그래서 이대로 이 문장 자체만 보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something that solves 그리고 그냥 구어체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Of course.
0: 네.
1: And she says next that solve a dire problem, but what kind of problem?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0: 제2의 해결책.
1: Workaround.
0: workaround.
1: Workaround.
0: 네, 요령 같은 거예요. 뭐가 고정이 잘안 돼. 샤워기 같은 게 고정이 잘안 되니까 어디에 걸쳐 놓는다든지
1: Right.
0: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떠올려서 만들어낸 해결책인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So we don't think about it
1: You
0: anymore.
1: don't really think about it, right?
0: 그래서 workaround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어떤 문제인데 살면서 워낙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여서 that 워낙 그 문제를 경험한 시간이 길어서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that problem.
1: Yeah, for that problem, to
0: 네.
1: solve that problem.
0: 네. 그 문제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제2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1: Of course.
0: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해결책이 멋진 발명이다.
1: A cool little invention.
0: So she's gonna actually give us some examples, right?
1: Yeah, she will give us examples. So she says, next, just think about your day.
0: 네.
1: Right?
0: 여러분의 하루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1: Let's keep going.
2: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That's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The one I found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of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1: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0: What is it that 뭐뭐한 것은 무엇입니까? You do in your routine 정해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건데 행동인데 that slightly annoys you 약간 귀찮은 거, 약간 짜증나는 거,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아, 그런데 이건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라는 말이죠. 그리고
1: And she says next, that's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0: 어떤 그런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that's where 그곳이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1: Come in.
0: to help you, come into play.
1: Yeah.
0: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이 바로 멋진 발명품들이 역할을 해주는 대상인 거죠. 오케이.
1: And she tells us about one that she found, which we already know. The one I found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of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0: Which is like 3 minutes.
1: Yeah, 3 minutes, man. If you're on the go,
0: Okay.
1: you need it faster.
0: 네, 골칫거리.
1: Annoyance. Annoyance.
0: The one I found, 제가 발견한 무언가는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이 작은 골칫거리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골칫거리의 내용은 of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This annoyance of 뭐뭐라는 골칫거리.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아침에 빵이 wait for A to B. A가 B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 작은 골칫거리를 제가 찾은 발명품이 해결을 해준대요.
1: Let's find out more.
2: And this invention is a heated knife that toasts your bread as you cut it off the loaf.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I want it because I love a quick but good, crispy on the outside, still chewy on the inside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1: And this invention is a heated knife that toasts your bread as you cut it off the loaf.
0: 그리고 이 발명품은 is a heated knife, 달궈진 칼입니다. That toasts your bread, 빵을 토스트 해주는 거예요. As you cut it off the loaf. loaf는 빵한 덩어리를 말하고요. 네.
1: The loaf.
0: cut it 하면 자르는 건데, cut it off니까 잘라낼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as when you cut it off the loaf.
1: Yeah.
0: 그래서 빵 덩어리에서 이제 얇게 썰잖아요. Mm-hmm. 그때 이미 토스트가 되는 거예요.
1: Okay. That's so awesome. So she says,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0: Brilliant.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1: Brilliant. Brilliant.
0: Brilliant라는 단어는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쓰이지만
1: All right.
0: 특히 영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brilliant. They use it just brilliant.
0: For anything.
1: Yeah, for like meaning just great.
0: Yeah.
1: Do you want to go to coffee? Brilliant.
0: Brilliant.
1: Let's go.
0: Yes, they use it a little too much.
1: Yeah, they do. And lastly, she says, I want it because I love a quick but good, crispy on the outside, still chewy on the inside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0: I want it. 그 발명품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I love a quick, 간단한 식사인데 but good, 그런데 mm-hmm. 맛있어야 되는 crispy on the outside, 겉은 바삭하고 still chewy on the inside, 안은 여전히 쫄깃한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Mm-hmm. 토스트를 아침 식사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1: Let's have some toast after this with blueberry jam. Grea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Recently, I read about the coolest invention I've seen in the longest time. It was super simple, but absolutely geniu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There's something that solved a dire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Just think about your day.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That's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The one I found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of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And this invention is a heated knife that toasts your bread as you cut it off the loaf.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I want it because I love a quick but good, crispy on the outside, still chewy on the inside,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0: 자,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in the longest time 나왔었죠.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랜만이라는 뜻이지 가장 오랫동안이라는 뜻을 굳이 살릴 필요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what is it that you 라고 해서 질문하는 건데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이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패턴은 in the longest time이었는데요. 다른 부분 조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거기 안 가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I haven't been there in the longest time. 그래서 have not been there. 거기 안간지 오래됐다. Have not done something in the longest time. 두 개를 합친 거죠. 이 문장을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haven't been there in the longest time. I haven't been there in the longest time. Great, let's get our next one.
0: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인데 오랜만에 뭘 했다라고 번역이 되는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웃어봤습니다. We hadn't laughed so much in the longest time.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그 전에 오랫동안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안 웃었던 거예요. We hadn't laughed so much in the longest time. 발음 연습해 보죠.
1: We hadn't laughed so much in the longest time. One more time. We hadn't laughed so much in the longest tim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문장 만들기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What is it that you를 이용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죠?

0: 오늘은 작지만 유용한 발명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ink of all the potential inventions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to solve little problems we may not even realize we have. There comes a time in your life when you have to look down at a cotton swab and thank it for being such a simple little invention. I just did it.
0: 네, 다시 볼까요?
1: Melon says,
0: Think of all the potential inventions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potential inventions, 잠재적으로 발명될 수 있는 것들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미래에 만들어질 그런 잠재적인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To solve little problems we may not even realize we have. We have 하다고 한다고 realize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미래의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이고요.
1: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The next one is from Jeff.
0: Jeff 씨는 There comes a time in your life.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When you have to look down at a cotton swab. 면봉을 이렇게 말해요. Cotton swab. And thank it. 면봉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For being such a simple little invention. 작고 간단한 발명품인데 그거에 감사하는 순간이 온대요. I just did it. 난 방금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느꼈다.
1: That's true. I think sometimes we take little things for granted. But where would I be without cotton swabs?
0: 면봉이 없으면 불편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We'll b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쉽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멋진 발명품입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사람마다 멋진 발명품을 보는 기준이 다를 텐데요.
1: Of course.
0: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Perfect.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Inventions that help many people are cool.
0: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발명품들은 멋집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고요. 케일라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0: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inventions, 발명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0: 네, inventions 뒤에 that 하고 쭉 수식어들이 뒤에 붙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inventions are really cool 이렇게 가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affect a large community community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큰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명품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1: True.
0: 라는 말이었습니다.
1: True tha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0: absolutely loved going to 했으면
1: Right.
0: 그것만 바꿨으면은 이 행사가 되는 거죠.
1: Right, for sure. So it just depends on the verb. If it's watching, of course, it's a TV show. If it's going to, of course, it's a 행사, some sort of event.
0: 네,
1: Right?
0: 그만큼 show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그 앞에 so가 붙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았을 때는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invention related TV shows.
1: Right.
0: 그래서 발명품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1: And next, she says,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because
0: I would라는 것은 보통은 가정을 하면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Right. No.
0: 여기에서는 예전에 반복하던 행동을 말합니다. I
1: That's
0: would
1: right.
0: think 예전에 미국에 살면서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곤 할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1: She says, because most of the time people would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0: 네, 단어부터 보죠.
1: Bizarre.
0: 기이한, 특이한 다시 한번.
1: Bizarre.
0: Bizarre.
1: Bizarre. The word itself is kind of bizarre.
0: Yeah, bizarre. I believe it's from French because they say the same thing.
1: Oh, bizarre.
0: Bizarre. 그런데 굉장히 단어 자체를 발음하는 것도 발음이 좀 이국적이고 특이한 발음이기도 하고
1: Yeah.
0: bizarre 하면 물론 동의어로는 strange가 있지만 strange보다 더한 단계 strange한 느낌이 있어요.
1: Yeah, it feels stronger than strange. Like, it's strange. No, it's bizarre. You have to
0: bizarre.
1: make that face. Bizarre.
0: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이 문맥에 적용시켜 보면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people would come up with 지금도 그 방송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일단 과거니까 would 그렇게 하곤 했다. come up with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
1: It's creating something, right? Or thinking of something.
0: 그렇기 때문에 발명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1: Yeah.
0: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1: Yeah.
0: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들을 내곤 했거든요. 그래서 힐레리어스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1: I need to check some of these things ou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2: But every now and then you got this really cool invention. For example, I remember when there was a guy who was a quadriplegic. He was missing his left hand. Both of his legs had been amputated.
1: But every now and then you get this really cool invention.
0: 평소에 most of the time이야. 바로 앞 문장에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but every now and then 가끔씩 sometimes
1: sometimes
0: 네. you get this really cool invention. 가끔씩 정말 멋진 발명품이 소개가 된다는 뜻으로 이 문장이 쓰였어요. you get이라고 했는데
1: you
0: don't really get it
1: You're not
0: yourself.
1: getting it, but the show is introducing it to you. The show is showing it to you,
0: 네,
1: right?
0: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유지하면서 get이라는 동사를 you see라든지
1: Yeah, you see,
0: you hear
1: hear
0: about이라든지
1: it, or sometimes experience.
0: 네.
1: We use you get it in a lot of different ways like that,
0: 네, 그래서
1: right?
0: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나오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1: She says, For example, I remember when there was a guy who was a quadriplegic.
0: 네,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quadriplegic.
1: quadriplegic.
0: 인 사람이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다음 문장 볼까요?
1: Yes. He was missing his left hand. Both of his legs had been amputated.
0: 그래서 사실은 quadriplegic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1: Yeah, for sure.
0: 네, 예를 들다 보니까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1: Right.
0: 한번 이 단어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르죠.
1: Yes.
0: He was missing his left hand. 왼손이 없었고, both of his legs had been
1: amputated.
0: 네,
1: to amputate.
0: 절단하다라는 뜻인데 다리가 양쪽 다리가 절단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quadriplegic은 아닌데
1: Right.
0: 아무튼 지금 상황을 계속 이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죠.
1: That's right.
0: 다음 부분 볼까요?
2: And so he was really only fully capable of using his right hand.

0: And he mentioned how he was unable to floss. He was never able to floss his teeth.
1: And so he was really only fully capable of using his right hand.
2: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발명품을 소개한 그 배경을 지금 계속 이어가는데, so he was really only 그 다음에 fully 이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이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데, you can really only fully use this room.
1: This room,
2: 네, 이것만 제대로 쓸수 있다라고 할 때, 이 really only
1: only
2: fully
1: fully.
2: 이 조합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So he was really only fully capable of using his right
1: His
2: hand.
1: right hand.
2: 오른손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 And he said, and he mentioned how he was unable to floss. He was never able to floss his teeth.
2: 그리고 그 프로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he was unable to
1: Floss, floss.
2: mention 다음에 how가 나와서 어떻게란 뜻이 아니고요. 그 사실 자체. He mentioned the fact that
1: That.
2: he was unable to floss. 치실을
1: Right.
2: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was never able to floss his teeth.
1: His teeth.
2: floss 그냥 이것도 치실을 쓰다. 그다음에 floss his teeth.
1: Teeth.
2: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1: Yeah, 'cause
2: 대신에
1: we don't really floss anything else. Like,
2: yeah,
1: I'm going to
2: exactly.
1: floss. We
2: yeah.
1: know I'm going to floss my teeth.
2: 맞아요. 치실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고, 이제 brush one's teeth 같은 경우에는 teeth를 빼면 이상해요.
1: Yeah, it's like I'm going to brush.
2: Brush your hair.
1: Brush your hair
2: 네.
1: would be what people would think,
2: 네, 다른 목적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1: right?
2: floss는 빠져도 목적어가 빠져도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floss, floss his teeth 둘다 쓰이곤 합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he created this invention that was shaped like a question mark, and it allowed him to floss his teeth using one hand. And he said it would really benefit a lot of people in the community, to have that option available.
1: And he created this invention that was shaped like a question mark.
2: 그리고 그는 he created this invention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That was shaped like a question mark.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 And it allowed him to floss his teeth using one hand.
2: it allowed him to do something. 그걸 이용해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게 허락해 줬다는 말은 가능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1: Yes.
2: it made him made it possible for him to floss his teeth using one hand. 한 손을 이용해서 치실질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물건이었어요.
1: And continuing on, and he said it would really benefit a lot of people in the community to have that option available.
2: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it would really benefit a lot of people in the community. 여기서 말하는 community라는 것은 공동체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1: Right.
2: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Right. In this case, I think it means people in a similar situation.
2: Exactly.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really benefit,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To have that option
1: Option
2: available.
1: available.
2: 모두가 그걸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2: 그런데 원한다면 그 옵션 자체가 있는 거, 그런 게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1: For sure. Let's see how she ends her clip.
0: And so he was able to get it produced and make a prototype. So I thought that was a really cool invention, and things like that have a lot of meaning and can help people, I think, are really great.
1: And so he was able to get it produced and make a prototype.
2: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보통 아이디어를 피칭하고 거기에 이제 자본을 받아서 발명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He was able to get it produced. 제작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And make a
1: Prototype. Prototype.
2: 그냥 프로토타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프로토타입, 원형이나 시제품, 아직 정식 발매는 하지 않았어요.
1: Right,
2: 하지만 프로토타입, 일단 1차로 만들어보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1: right. Right.
2: 고쳐가는 형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1: She says, So I thought that was a really cool invention.
2: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 She finished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every now and then you 이걸 이용해서 가끔씩 이제 you를 다른 주어로 바꿀 겁니다. 가끔씩 그는 유치한 말을 해요.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는 가끔씩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라는 말인데요. Every now and then you should check for updates.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가 떴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하라고 그럴 때 you should check for updates. 발음 연습해 보죠.
1: Every now and then you should check for updates. Every now and then you should check for update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e fully capable of doing something. 뭔가를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모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We are all fully capable of learning a new language. We're all fully capable of learning a new language.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We're all fully capable of learning a new language. We're all fully capable of learning a new language.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문장은 그녀

0: 네, 이번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멋진 발명품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같이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t's so cool every year to see new inventions that help people live longer and better.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It should help people on many levels and in many situations.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Maya says,
0: It's so cool every year. 이 every year의 위치가 흥미로운데요. Mm-hmm. To see new inventions that help people live longer and better.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발명품을 보는 것이 매해 멋지다.
1: Yep. 그러니까
0: every year가 왜 나왔는지 사실 every year 만들어지는 거죠.
1: Yeah, there are new inventions every year.
0: It's so cool to see that there are new inventions
1: every year.
0: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더 짧아져서 right. every year가 왜 나왔는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1: For sure.
0: 그다음
1: And Sal says
0: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Mm-hmm. 저기 floating 앞 뒤에 따옴표가 있는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 uh-huh. 제가 찾아보니까
1: Yeah, it's not actually floating, but it Yeah. Relaxes
0: you know
1: on
0: about
1: your back.
0: It.
1: Oh, I know.
0: How did you?
1: Because I love backpacks.
0: Okay. I was wondering whether you would know about it.
1: Oh, I know.
0: Floating backpack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카메라 스테빌라이저처럼 uh-huh. 이렇게 뭔가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1: yeah.
0: 장치더라고요.
1: It 그래서, stays in the same spot. Yeah.
0: 그래서 마치 무게가 덜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1: yeah.
0: 실제로 떠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1: mm-hmm.
0: 무슨 프로펠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1: Yeah.
0: So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멋진 발명품이다. It should help many people on many levels in many situations.
1: Mm-hmm.
0: And in many situations. Mm-hmm.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on many levels 이만큼도 될 수도 있겠고
1: mm-hmm.
0: 많이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단계로 다양한 정도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1: It does look kind of silly though.
0: Yeah, it's a little bulky.
1: And it looks silly,
0: yeah.
1: but it's really helpful.
0: So I think it can only be used for really heavy things.
1: For sure.
0: Yeah.
1: All right. Perfect. So I hope that you were able to learn a lot.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네.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1: 네.
0: 키워요. 파머레니안. 근데 예.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0: 아,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뭔가 좀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0: 쉽지 않아요.
1: 네. 네.
0: 자, 그래서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1: 어,
0: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예,
0: 엄청납니다.
1: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Alright,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안녕하세요.
0: Hello.
1: 예.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English.
2: Can
1: English.
2: you speak
1: Okay.
2: English?
1: Okay.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1: Hey,
2: Yes.
1: my dog cut hair.
2: Okay.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In short. Becaus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2: 숭숭.
1: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그렇지.
2: Cut the hair? You want me to cut the
1: Short,
2: hair? Short,
1: short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He has
1: More
2: a
1: money?
2: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want some money?
2: 'He has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So,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1: 네.
0: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쵸? For my dog. 정답? Of course.
1: Yeah.
0: So, D-O-G, 개,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사실 puppy라는 단어 아시죠? puppy.
1: 귀여워요.
0: 네,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퍼피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1: 네.
0: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Dog.
0: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어를 써요. Okay?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1: 예.
0: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입영작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Definitely. 넌
1: definitely.
0: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머리 잘라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때요?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그렇죠. Oh,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길어졌어.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예. My dog needs a haircut.
0: 오, 3인칭 단수. 저번에는
1: Yes.
0: 이제 my your 하면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Right. So, haircut이 필요합니다. 아주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할까요?
1: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haircut.
0: 아, 오케이. 이건 과거 동사로
1: 아,
0: 쓴
1: 게시예요?
0: 거고요. 기본형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1: Yes.
0: 오, haircut을 get. 이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0: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덩어리가 결국에는요, a haircu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그렇죠. 여기서 for my dog가 없으면 나 머리 자르러 온 거라고
1: 그러네요.
0: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컷을 원하시죠? 요즘에 또 이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천차만별이라
0: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1: 예,
0: 네.
1: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있고
0: 네, 근데 이것도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1: 예.
0: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1: 너무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1: 그러네.
0: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0: 네.
1: 또 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0: 대변하네요. 아, 이걸 건드려요. 네.
1: 예.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0: 오.
1: 원하시죠?
0: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
0: 어허.
1: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0: 네.
1: 되죠. 그러면은 Do you want?
0: 두근거려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
0: 오,
1: What
0: 오다,
1: kind
0: 오다.
1: of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1: 네.
0: What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1: 오.
0: 아주 좋아요.
1: 예.
0: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근데
1: 어?
0: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1: 오.
0: 자,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1: Would you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1: 아.
0: 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다.
1: 오.
0: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0: Mm-hmm.
1: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뭘 원하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1: Yes.
0: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1: Alright.
0: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 그냥 what으로 쓰면 what would you like? 당신 뭘 원하시나요? 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hat
1: kind of
0: cut would you like?
1: Yes.
0: 어떤 컷을 원하시죠? 어떤 컷이 돼버렸네요?
1: 예.
0: 이 구간이, 그쵸?
1: 예.
0: Alright. So,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컷이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이거 직역을 하면 아까 슬기 씨가 직역을 했어요. 어떤 유의 컷을 원하시나요?
1: 네.
0: 이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우리말로 치면 어떤 명사 이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네.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Yes.
0: So what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그러면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뭐,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그러면, yeah.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류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뮤직이 또 나오면 안 돼요. 자,
1: 허나.
0: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을
1: music?
0: do you listen to?
1: 아, listen to까지요.
0: 아하. 왜냐면, 2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music. 이렇게 돼버려요.
1: 아.
0: 대답도 I listen to 무슨 music이 맞기
1: 예.
0: 때문에 2를 빼면 안 됩니다.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1: 응.
0: Movies, 이렇게 복수도 돼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1: 예.
0: 넌 좋아하니? 너 어떤 영화들 좋아해?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That's it.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Do you like?
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Yes.
0: 느낌 맞죠?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What, where,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1: 의문사 덩어리네요.
0: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1: yes.
0: 것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미션입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완전 달라요.
1: 오, he's a lot, so a short trim, maybe.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He's a lot.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0: 오케이.
1: 그죠?
0: 예.
1: 빠지고 있는 거네요,
0: 많은
1: 지금.
0: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정말
1: 빠지다.
0: 빠질 겁니다.
1: 빠지다.
0: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0: 네.
1: coming out 아닐까요?
0: 오.
1: He's 아니 근데 he's 털이겠네요. 그의 아닌데?
0: 히스톨.
1: He's 털인가? 아닌데 he's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뭐뭐니가 에 그러면은
0: 말이 안 돼도 됩니다.
1: coming out을 할게요.
0: 오케이.
1: coming out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0: 트림.
1: 아마도 짧게 트림을
0: 이
1: 해.
0: 뒤에는요,
1: 예.
0: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1: 아,
0: 뭐,
1: 그쵸.
0: 동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1: 저는 이
0: 있어요.
1: 트림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거네요.
0: 오케이.
1: 예.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1: 그래요?
0: 수도. 정답은요. shedding.
1: 아,
0: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shedding?
1: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메이크업 할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0: 그거
1: 아, 그거
0: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자, shedding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1: 네.
0: 원래
1: shed.
0: shed, shed가요.
1: shed.
0: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1: 아.
0: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때 있죠.
1: 네.
0: 아, 뭐, she's shedding tears.
1: 응?
0: 이렇게 해서 shed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1: 흐른다?
0: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1: 예.
0: 이게 이렇게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1: 예.
0: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빡빡 꽂히지 않죠?
1: 예.
0: 자연스럽게 쓱쓱 빠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1: 네,
0: Okay?
1: 아하.
0: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So, a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1: 네.
0: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1: 아,
0: 되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1: 쇼트.
0: short 앞에 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1: 아, short trim이 한 덩어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1: 네.
0: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1: 예.
0: right? TRE 붙어 있어요. TRE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1: 그쵸.
0: 그래서 입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rim, trim.
1: trim,
0: 우,
1: trim.
0: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짧은 trim,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1: 네.
0: 자, 근데 지금 he's shedding인데 얼만큼이요? A
1: a lot.
0: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1: 많이.
0: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0: 네.
1: 근데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0: I love a lot.
1: I like it a lot.
0: I like it.
1: Love를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0: I
1: 되죠.
0: love it.
1: Right? I love it a lot. I like it a lot.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0: Yes.
1: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오케이?
0: Oh.
1: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0: Talk.
1: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때.
0: 네.
1: So, Danny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0: 아,
1: 대답해
0: 그럴 수
1: 주느라고.
0: 있죠.
1: Oh,
0: Dan
1: Danny.
0: talks. Danny?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0: 네.
1: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1: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1: 본문 읽어볼게요. He'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0: Oh, he i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1: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0: 아, 이런 경우 있어요.
1: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0: 추가 요금이요?
1: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0: 예,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1: That's
0: 달라지죠.
1: right.
0: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예,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 있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1: 아,
0: add,
1: 추가 요금요.
0: 예, add,
1: 더하는 거요?
0: add fee, fee,
1: 아, add
0: 요금,
1: fee. 오케이,
0: add
1: 오케이.
0: fee.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0: 아, 네네.
1: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오케이. 자, 정답은요? 아, extra
0: 아,
1: charge.
0: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1: 이거
0: 건데.
1: 해외에서 진짜 툭 하면 뭐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물건을 사든 이럴 때가 많아서 이거 들어보신
0: 맞아요.
1: 분들은 꽤 계실
0: 진짜
1: 거예요.
0: 익숙해요.
1: Yeah. So 엑스트라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0: 요금.
1: 되겠고요. 청구
0: 네.
1: 정도가 되겠죠.
0: 네.
1: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Yes.
1: 자,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모양을 좀
0: Extra.
1: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0: Extra. Extra.
1: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많이.
0: 네.
1: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0: Of.
1: of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0: 형용사.
1: Right. 그래서
0: 아.
1: 많은 hair가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0: 네.
1: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0: A lot of money.
1: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0: A lot of questions.
1: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0: 네.
1: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0: 예.
1: 그 owner는,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0: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0: Oh.
1: 질문이 많아요.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0: 그쵸,
1: 그러잖아요. 무슨 뭐
0: 그쵸.
1: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0: 네.
1: 그랬을 때, Oh,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0: 아,
1: 있겠죠. 그렇죠?
0: yeah. 질문이 항상 많아요.
1: 알겠죠?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0: 네.
1: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게 흔히 수치 많다.
0: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1: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So,
0: Yeah.
1: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 많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0: 네.
1: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0: 네.
1: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0: 네.
1: 그리고 so로
0: So.
1: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라는 느낌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0: 예.
1: hair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뭔가
0: 네.
1: 결론을 연결해 주는 느낌 아닌가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0: 예.
1: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0: He loves
1: He loves
0: me.
1: me. 그래서
0: So,
1: 난 행복해.
0: I'm happy.
1: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0: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0: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0: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1: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입 했던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1: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 주셔야 됩니다.
0: 네.
1: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미용이 필요해요.
0: My dog needs a haircut.
1: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0: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0: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My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자, 다음은요. A lot. 부사로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0: Oh.
1: 난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0: Yeah, I like it a lot.
1: I like it a lot. Danny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0: Danny talks a lot.
1: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0: He's shedding a lot.
1: Alright.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shedding a lot.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5: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4: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5: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Hi.
2: Hi.
0: Oh,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Oh.
2: I'm sorry.
0: How much?
2: The price is on there.
0: Too expensive. Oof.
1: 오, great job, you guys.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내 성은 K로 끝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1: 네, end in 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0: 음흠.
1: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머리

0: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0: 네,
1: 보십시오.
0: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1: 네.
0: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쵸?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네. 누가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데가
0: 그게 좋아요.
1: 더
0: 나아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이야.
0: 기대가 됩니다.
1: Yeah.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1: 네,
0: 있어.
1: everyday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1: How?
2: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어,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no,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2: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1: Yeah, again and again. You try.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1: Drag?
2: Yeah.
1: What is it? Drag? Dragon?
0: 네, 아, 오늘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1: 그죠?
0: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1: 왜요?
0: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1: 오!
0: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1: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0: 아,
1: 외로워요.

0: 틀릴 수 있어요.
1: 예.
0: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1: 응.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인데,
1: 예.
0: 이게 설마,
1: 응.
0: 나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갈수 있는 거야? 나 없이
1: 오.
0: 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1: 예.
0: 아니죠?
1: 그쵸, 그쵸, 그쵸.
0: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 원망 섞인.
0: 맞아요. 그런
1: 에.
0: 패턴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 그쵸.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수 있지? Go. 갈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요?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0: And
1: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0: yes.
1: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and
0: 가서
1: watch a movie. 에, watch a movie네요.
0: 오케이.
1: 에,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0: 덩어리로
1: 덩어리로 이렇게 또 칸을
0: 네.
1: 비워두시니까 진짜
0: 더욱더
1: 힘들어요.
0: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네.
1: 그러네요.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자,
1: 네.
0: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1: I see
0: see
1: a
0: a
1: movie.
0: movie입니다.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Okay.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1: 네.
0: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See you later, right?
1: Yes.
0: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1: Go and
0: See
1: see a
0: a
1: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1: 네.
0: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1: Yes.
0: 오케이?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1: Watch a
0: movie
1: movie.
0: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할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1: 네.
0: 느껴질 수
1: 예,
0: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수 가는
1: Go
0: 거야?
1: straight and
0: 뭐
1: turn
0: 그렇죠.
1: right.
0: 그런 얘기가
1: 예.
0: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그쵸.
0: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1: 그치.
0: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할때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1: 무조건
0: 무조건
1: 들어가야죠.
0: 있어야 됩니다.
1: 에.
0: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으흠.
0: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1: 그죠.
0: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내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오.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오.
1: 에. How could you copy
0: Nice style.
1: my style?
0: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1: 아유.
0: 이제 배틀이
1: 그것도
0: 들어가죠.
1: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다들.
0: 맞아요, 맞아요.
1: 에.
0: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1: 모르는 채?
0: 쑥
1: ignore.
0: ignore.
1: Yes.
0: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1: 와우.
0: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1: 아,
0: right there. 이러면서
1: 그쵸.
0: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붙여주면은
1: 네.
0: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ey,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0: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

0: 하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1: 네.
0: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좀 많이 쓰긴 해요.
1: 아.
0: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이런
1: 오.
0: 식으로 할땐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Okay?
1: 오.
0: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1: 네.
0: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1: 그치. 할 만큼 한 거예요,
0: 맞아요.
1: 이분도.
0: 안
1: 예.
0: 물어봤나 봐요.
1: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뭐라고 말했어요?
1: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0: 오케이.
1: 맞잖아.
0: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1: 그쵸. 또 당근과
0: 네.
1: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0: 해피 버스데이
1: 정신을
0: 수준입니다.
1: 못 차리겠어요.
0: 자,
1: 네.
0: why not? You said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1: 그죠?
0: 정답?
1: 음흠.
0: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1: 안 지겨운데요?
0: 안
1: 네.
0: 지겹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1: 네.
0: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1: 아.
0: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1: 예.
0: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1: 아.
0: So I'm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씁니다.
1: 우와. 네.
0: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1: 슬램은 원래 무슨
0: 진짜
1: 뜻이에요?
0: 세게 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 아.
0: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1: 그쵸.
0: so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 네?
0: 호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 Why
0: Why
1: not?
0: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면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럼요.
0: 그게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1: 그죠.
0: 안 돼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1: Yes.
0: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1: 네.
0: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Why
0: Why
1: not?
0: not?
1: I am your friend.
0: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막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1: 네.
0: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아, 나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1: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오, 비동사까지
1: 오,
0: 넣어서 I
1: yes.
0: like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응?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1: 응?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1: Why not? I'm your friend.
0: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0: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1: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그치.
0: 이러면서.
1: 약간 서운하네요,
0: 그러니까
1: 지금
0: 이게 또
1: 이분이.
0: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1: 예.
0: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이래서 이런 거
1: 그쵸.
0: 아닐까?
1: 예의상 그랬구나.
0: 아, 그럴 수 있죠,
1: 예,
0: 또.
1: 그럴 수도 있어. You could've, me again. 너는 나에게,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ve asked me again.
0: 오,
1: Yes.
0: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0: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1: 그러니까
0: 그거를
1: 복잡해 보여요.
0: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1: 네.
0: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아, 고민했어요.
0: 그래도 ask 괜찮아요. ask
1: 아, 그래도
0: 정도면
1: asked.
0: 물어보다
1: 네.
0: 부탁하다라는
1: 네.
0: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1: 예.
0: 강세 신경 써주세요.
1: 아.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1: 오.
0: You asked me. Did I
1: 오.
0: ask you? 뭐 이렇게
1: 아,
0: 되잖아요.
1: 되게 잘 흉내내세요.
0: 뭐, 그래서
1: 예.
0: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1: 예.
0: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1: Ask, ask.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1: Could have
0: 이제 쓰게
1: asked me.
0: 됐고요.
1: Yes.
0: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1: 아.
0: 이 다이얼로그 쓸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를 한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근데
1: 맞아요.
0: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1: 왕초보 영어에서 사실 나올 수 없는
0: 날수
1: 패턴이다.
0: 없는 것이다. 웬만한
1: 네.
0: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1: 맞아요.
0: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1: Yes.
0: 자, 보세요. 얘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1: Yes.
0: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e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자,
1: 네.
0: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할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뭐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1: 못했어요.
0: 못 했죠.
1: 예.
0: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1: 아예 못 갔어요.
0: 못 갔죠, 그렇죠?
1: 네.
0: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1: 못 뺐어요.
0: 맞아요.
1: 영원히 못
0: 그래서
1: 빼요.
0: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로치고 실제로 못 했다가
1: 그쵸.
0: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아, 이
1: 아.
0: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게 더 편해요.
1: 네.
0: could've, could've, could've.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1: Yes.
0: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1: 못했다.
0: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1: 그쵸.
0: 아유,
1: 그래서 전화 못
0: 다행이야.
1: 받은 걸
0: 그럴
1: 거야.
0: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될 수도
1: 그쵸.
0: 있죠.
1: 다행이다. You, she could have, forgotten? 아니네.
0: 잃어버리다니까.
1: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0: 뭐죠?
1: Lose.
0: lose. 근데 pp 형태 뭐예요?
1: Lost.
0: lost. 오케이, 다시
1: 예.
0: 한번. 그녀는
1: She
0: 그녀의
1: could have.
0: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1: 안 잃어?
0: 안 잃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1: 버렸어요.
0: she could have lost
1: 예.
0: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1: Yes.
0: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이런 뜻이도
1: 그렇죠.
0: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could have.
1: 그룹.
0: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1: Yes.
0: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1: 연기,
0: 야,
1: 연기.
0: you could have called me.
1: You could have called
0: So
1: me.
0: 이번에는, oh,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Yes.
0: So again, could have를 could ha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 have 깝게
1: could have,
0: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1: yes,
0: could have. Al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Right?
1: yeah,
0: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1: 네,
0: What? 이게 아니라,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1: fine, I'll drag you along.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얼롱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0: 언제요?
1: 이니까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0: next time 하면서 뭘 꼬신 거예요?
1: 네. 억지로.

0: 건가?
1: 다른
0: 뭐
1: 게뭐
0: 이런
1: 빠진
0: 얘기
1: 게
0: 하고 싶어.
1: 있나?
0: 예, 당.
1: 오케이.
0: 예.
1: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유후.
1: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좀 아니지
0: 그쵸,
1: 않아요?
0: 그쵸. 멋없다.
1: 멋없어요. 네.
0: 에.
1: T가 두번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이에다가만 줘도 얘가
0: 아하.
1: 두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0: 네.
1: Next time 이렇게 돼.
0: Next time.
1: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0: 그죠.
1: Okay? So
0: 어렵네요.
1: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뭐 하나 나왔어요.
0: Drag.
1: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0: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아, 이거
1: 맞네요.
0: 드래그 좀 해주세요.
1: 드래그.
0: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1: 오히려 지금
0: 예.
1: 보시는 분들
0: 예,
1: 맞네. Drag
0: 그렇죠.
1: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0: 맞아요.
1: 거구나.
0: Drag and drop.
1: 맞아요.
0: 예, 떨어뜨리는 거.
1: Drag은 질질 끌다.
0: 네.
1: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랙이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0: Drag.
1: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0: 네.
1: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0: 네.
1: Drag, drag.
0: Drag. Drag.
1: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0: 그쵸?
1: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0: 나는 뭐뭐 따라로
1: 맞아요.
0: 배웠는데요.
1: 그거 맞아요.
0: 오.
1: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0: 예.
1: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이런
0: 오.
1: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0: 그죠?
1: 느낌이에요.
0: 에.
1: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이렇게 뭐,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0: 그렇죠.
1: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So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0: 예. She dragged me along.
1: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0: 네.
1: along이 따라서 함께란 뜻이 있습니다.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나
0: 아.
1: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그렇죠.
0: 오.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if you
0: Yes.
1: don't want to go. 막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0: 네.
1: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 볼게요.
0: 네.
1: She dragged me along.
0: She dragged me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1: 네,
0: along.
1: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0: 네.
1: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0: 예.
1: Fine,
0: 좋아.
1: right? Fine? Okay,
0: 예.
1: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0: 그쵸.
1: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0: 왜요?
1: fine이라고 하는 거.
0: 어머.
1: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0: 네.
1: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0: 약간
1: 네.
0: 이깨 물고 하는 느낌.
1: Right.
0: Fine.
1: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0: 네.
1: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슬기 씨, 우리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0: 그쵸.
1: Fine. Oh, fine.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0: 예,
1: 막 이렇게
0: 그쵸.
1: 하면서, yeah,
0: Fine.
1: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0: 예.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살아 있습니다.
0: 네.
1: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0: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보세요.
1: 주세요.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Yeah.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1: Yes.
0: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나 없이.
1: Without me.
0: That's righ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1: 네.
0: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1: 에이, 아, 쉽지 않아요. 않아요.
0: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4: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4: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오!
0: Great job, you guys.
1: 와우, 와우.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0: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형.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니?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Right.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1: 그죠.
0: 네, 그래서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입은 위기.
2: 뭐야 이거?
5: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어떤 책 읽고 싶어?
1: 재밌겠다. 뭐 있지?
0: 아, 저기.
2: 귀가 얇은 임금님? 얇은 게 뭐야?
0: 자, 이렇게 종이 한 장은 얇은 거고 이 책은 두꺼운 거지.
2: 아, 그럼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귀가 종이처럼 얇은 임금님인가?
0: 그러게. 궁금하다. 어서 읽어보자. 우와.
3: 옛날에 허영심의 명품 옷만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에게 한 사기꾼 재단사가 찾아왔죠.
4: 아,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5: 예! 저 멀리 신비한 오로라 왕국에서 가져온 이 최고급 옷감으로 만들어드리지요.
4: 옷감?
5: 예! 아, 아니 설마 이 옷감이 안 보이시는 건 아니지요? 아, 이 옷감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신비로운 옷감이거든요.
4: 어? 착한 사람?
5: 과연 속을까?
4: 당연히 나야 보이지. 난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이보시겠시나? 자네 눈엔 안 보이지. 넌 나쁘니까.
6: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잘 보이거든요. 이야, 이 빛깔이 고운 게 임금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같아요.
1: 그 참, 마음에 쏙 드는 빛깔이로다.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어서 빨리 옷을 만들거라.
2: 예, 전하.
1: 보인다, 잘 보인다.
2: 역시 임금님은 소문대로 귀가 얇군, 얇아.
3: 귀가 얇군, 얇아. 크크크크크크크크.
4: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네.
5: 그러게. 아,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귀가 얇은가? 무슨 말이야?
3: 어렵지, 어렵지. 이번엔 특별히 더 어려운 말이라 절대 못 맞힐 것이다.
2: 아우, 아유, 아유, 따분해, 아유, 따분하다. 아유, 이 원단이 너무 많네. 얼굴을 잘라야겠어. 자, 원단을 싹둑, 싹둑, 싹둑, 싹둑. 아, 좋아.
1: 아니. 뭘 만들긴 하는 거야?
6: 그러게요.
2: 아이고! 결정할 게 많았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단추는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6: 임금님은 빨간색이 어울리죠.
1: 그래?
2: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란색도 괜찮은데.
1: 그래? 아이, 뭐가 좋을까? 응?
2: 하! 결정하기 어려우시면은 이 모자부터 먼저 고를까요? 임금님은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기 때문에 이 화사한 빨간 모자 스타일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1: 빨간 모자 스타일? 좋아, 아주 좋아.
6: 에이, 너무 친다. 노란색이 더 어울려요.
1: 아, 노란색? 그것도 좋아.
2: 빨강이 나은데.
6: 노란색이 더 나아요.
2: 빨강,
6: 노랑,
2: 빨강,
6: 노랑.
5: 팔랑팔랑, 팔랑팔랑. 임금님 귀가 이렇게 종이처럼 팔랑팔랑, 팔랑거려.
4: 맞아, 얇은 종이처럼 팔랑팔랑.
5: 아! 귀가 얇다는 건 실제로 얇은 게 아니고 임금님처럼 남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
4: 얇은 종이처럼 쉽게 흔들린다는 뜻?
5: 임금님은 귀가 얇아!
4: 임금님은 남의 말을 쉽게 믿어!
3: 어려워서 못 맞힐 줄 알았는데 이걸 맞히자니! 안 되겠어! 둘, 셋, 뿅!
4: 그리고 드디어 임금님 옷이 완성됐어요.
1: 참. 왔는가?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어서 빨리 옷을 입어보자고.
2: 예!
1: 팔이야?
2: 내 오른팔부터.
1: 그렇죠.
2: 자, 이제 왼쪽 팔.
1: 자, 왼쪽 자. 아, 밑에 있어? 그래, 나 보여, 보여. 다 보여.
2: 아이고! 완전히 임금님 옷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1: 그런가? 입으시겠시나? 자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6: 이게. 죄송해요! 저 솔직히 옷 안 보여요!

0: 거야? 사실 나도 그래. 내가 아무리 귀가 얕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세상에, 아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옷이 어디 있단 말이냐?
1: 맞아요. 저자 사기꾼 같아요.
0: 그렇지. 최단사나.
2: 아닙니다. 정말로 잘 어울리시는데요.
3: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옷은 태어나 처음 봅니다.
0: 응? 정말 이 옷이 보인단 말이요?
3: 아이 그럼요. 이래봬도 제가 유치원 착한 어린이 선발대회 1등 출신. 제 눈엔 아주 아주 잘 보입니다.
2: 그죠?
3: 그럼요. 이렇게 멋진 옷은 저희만 볼 순 없죠. 어서 나가 온 백성들에게 자랑 뿜뿜 뽐내보자고요. 아이 어서 나가요. 같이 가요. 최고의 옷을 입은 임금님을 소개합니다.
2: 뭐지?
0: 나 지금 옷 입고 있는 건 맞지?
3: 아유, 당연하죠. 아니, 근데 새 옷도 입으셨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계실 거예요? 자신있게 두 팔 벌려 포즈 좀 취해보세요.
0: 그럴까?
3: 그렇죠, 그렇죠. 더더더 자신감 있게.
2: 아니, 팬티만 입고 뭐 하는 거야?
3: 그치? 빠져라.
4: 배꼽이 빠지다니?
5: 어떻게 배꼽이 왜 빠지지?
4: 몰라. 이야기가 너무 뒤죽박죽이야. 그만 읽을래.
5: 나도.
6: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배꼽! 읽어야 한다!
4: 설마 배꼽이 빠진 게 크크 때문에?
6: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지아야,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어서 뜻을 알아내자.
4: 좋아.
6: 띵기띵기띵띵띵. 동화책 속으로.
7: 저기 백성들이 웃기만 하는구만. 어서 빨리 들어가자.
3: 아유, 무슨 말씀. 웃는 사람들은 전하의 옷이 보이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 모두 잡아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우.
2: 임금님!
0: 나 헐가벗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옷은 그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그런 옷이야.
6: 우리 지아 엄청 착한데? 지아야, 보여?
5: 안 보여요. 임금님이 재단사한테 속은 거라고요.
0: 뭐라고? 아니, 이 아이가 거짓말 할 리가 없고. 아니, 그렇다면 나 지금 진짜 발가벗고 있는 거? 오징비! 오징비!
5: 어서 배꼽이 빠지다 뜻을 알아내야 해.
3: 그렇게 될 순 없지. 사실 난 악당 그...

0: 그다? 하이! 킹크!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사람들은 영원히 배꼽이 빠진 채로 살 것이다.
1: 킹크!
0: 배꼽 빠지다. 무슨 뜻일까?
2: 아우, 배부르다. 아우.
3: 아우, 아우, 눈부셔. 아우, 여기가 어디?
0: 1번. 배꼽이 빠질 정도로 배가 부르다.
3: 안녕하세요. 배꼽입니다.
0: 2번. 배꼽이 빠질 정도로 매우 웃기다.
4: 아까 두 분 밥을 많이 먹었냐?
5: 아니, 막 웃다가 빠진 것 같은데?
3: 아, 어떡해. 제 주인 못 보셨나요? 떨어진 데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돌아다녀서 길이 헛갈렸나 봐요. 어떡해.
4: 배꼽님, 진정하세요. 웃어서?
5: 아, 그럼 배꼽이 빠지다는 매우 심하게 웃기다는 뜻?
4: 아하, 그럼 정답은 2번, 매우 웃기다.
0: 아, 웃음이 싹 달아나네. 정답은 2번. 와! 와! 와! 심하게 웃으면 배꼽이 튀어나갈 것처럼 배가 막 움직이지. 그래서 진짜 웃길 때 배꼽이 빠진다고 해.
6: 어서 그 사기꾼 재단사를 찾아라.
3: 오늘 임금님 패션 왜 저래?
7: 배꼽 빠지겠네.

0: 이리와, 이리와. 전하, 제가 도망가는 재단사를 잡아왔습니다.
1: 이런 사기꾼 같은 일하고 당장 옥에 가둬가라.
0: 네, 이리와.
2: 전하, 이 자도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3: 무슨 소리야?
1: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신하 같은데.
3: 그 자는 크크 신하고 전 그냥 크크거든요.
4: 잠깐만, 저거 뭐지?
1: 어디?
2: 뭐 어디?
3: 둘, 셋, 뿅!
2: 응? 어? 어디 갔지?
1: 아니, 어디 간 거야, 이거?
2: 어머. 근데 임금님, 일단 빨리 왕궁으로.
5: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3: 가자.
6: 창기를 당한 임금님은 더 이상 허영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잘 돌봤대요.

0: 귀가 옅다.
1: 너무너무 진짜 웃긴데.
2: 배꼽이 빠지다.
3: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1: 짤! 어려운 말로 동화책 못 읽게 할랬는데 실패. 기억해.
4: 기억해.
5: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6: 아, 불이 났어요.
7: 그랬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4: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3: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5: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이루고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만큼이나 무서운 녀석이야.
4: 아니,
3: 내가 감기에 걸렸네.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5: 박사님,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3: 아니, 아직 좀 이따 가보려고.
1: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먹던 약이에요.
2: 아, 이거 어디가 아파서 먹던 약인데?
1: 어, 내가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서 먹던 약. 에헷. 아, 그리고 이건 내 엉덩이에 바르던 약인데 박사님은 머리가 아프시니까 머리에 바르면 될 겁니다.
0: 탱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사님은 감기에 걸리셨는데 엉덩이 뾰루지 약을 머리에 바르라니!
1: 아, 아니, 이 약은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뭐든 다 먹고 바르면 좋은 거 아니야?
3: 우리 댕댕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군. 그렇게 함부로 막 먹었다간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약이라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아플 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해요.
1: 아, 그런 거였어.
3: 그런데 댕댕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으려는 한 어린이가 있다.
4: 네? 정말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배 아파! 살려주세요! 119 불러, 119! 선생님!
2: 나 여기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그럼 얼른 병원으로!
3: 일단 응급주사가 좋겠습니다. 주사! 쏙!
4: 아이 선생님, 저희 병원 놀이 한 거예요.
2: 어? 병원 놀이?
5: 아, 뭐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냐?
4: 놀랐냐?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 재밌지. 소가찌롱. 예!

0: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네요. 약 드릴게요.
1: 우와, 감사합니다.
2: 실감나게 한다면서 무슨 사탕을 약으로 주냐? 시시하게.
0: 그럼 약을 뭘로 해?
2: 우리 집엔 병원 놀이 장난감 완전 멋진 거 있거든. 그거 완전 실감나.
1: 오, 정말? 안녕하세요.
2: 엄마, 친구들 우리 집에 병원 놀이 하러 왔어요.
3: 아, 우재가 얼마 전에 병원 놀이 장난감 샀거든. 가서 재밌게들 놀아.
4: 네.
2: 내 방에 가자. 와봐.
3: 아이고.
2: 청진기. 주사기. 체온계. 혈압계.
0: 우와, 다 진짜 같다. 근데 약은? 맞아. 너 아까 우리가 사탕을 약이라고 한다고 시시해야 됐잖아. 진짜 약 같은 것도 있어?
2: 진짜 약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약이 있지.
1: 진짜 약?
3: 아이고, 세상에.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좀 더 얘기 좀 해봐봐. 아이고.

0: 여기 진짜야.
1: 우와, 이거 뭐야? 네가 먹던 약이야?
0: 응, 나 감기 걸렸을 때 먹던 약. 우리 병원 놀이 할 때 이 약으로 하자. 이 약 먹으면
2: 진짜 병원에 온 기분 날걸?
1: 에이, 안 돼. 우리 맘대로 이런 약 막 먹으면 안 될걸?
0: 뭐가 안 돼? 약은 몸에 좋은 건데? 감기 안 걸려도 이런 약 미리 먹으면
2: 몸에 좋아.
1: 정말? 아, 아닌 것 같은데.
3: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우리 우재 어린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네. 약을 마음대로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저런 어린이는 이 악당 크크가 골려줘야지.

0: 기다려라 우재야, 곧 만나자.
1: 어머, 지윤 엄마 너 팬클럽 가입했어? 나도 가입해야겠다.
0: 악당 크크, 우지 엄마로 변신!
2: 이야, 진짜 먹어도 되는지 너네 엄마한테 여쭤보자.
3: 그래. 엄마, 이 약 병원 놀이하면서 먹어도 돼요?
4: 그것은 우재 엄마로 변신한 악당 크크였지. 시청자 여러분 눈에는 크크로 보이겠지만 아이들 눈에는 정확히 우재 엄마로 보였어.
5: 아유, 그럼 병원 놀이할 때
6: 진짜 약 먹어도 되지.
5: 엄마 어릴 적 병원 놀이할 땐 다 진짜 약으로 했어요. 그래, 우재가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약.
3: 그만, 엄마가 진짜 약으로 해도 된다잖아.
5: 그럼 병원 놀이는 실감나게 해야 제맛이지. 엄마도 옛날에 병원 놀이 참 좋아했는데.
3: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병원 놀이 할래요? 어때?
7: 우와, 좋아! 같이 해요, 아줌마!
5: 같이? 내가?
2: 저렇게까지.
3: 환자분, 제가 독배는 전화드릴게요. 많이 아플 텐데 참으세요.
5: 더 아파 이게.
3: 엄마, 어려서 병원 놀이할 때 진짜처럼 실감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주사도 아프게 넣어드린 건데.
5: 그러긴 했지.
2: 자, 환자분, 이거 몸에서 독 빼는 약이에요. 지금 바로 드세요.
5: 지금이야?
0: 뭐야, 우재 감기약이잖아.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3: 엄마, 뭐해요? 빨리 먹어요. 그래야 진짜 같죠.
2: 맞아요.
5: 이제 병원 놀이 그만합시다.
3: 에이,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빨리 먹어요.
0: 얘 왜 이래, 정말 귀찮게. 안 되겠다.
5: 안녕.
8: 누구세요?
5: 몰라도 돼. 카카카카카카. 둘, 셋, 뿅!
6: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가만! 아니, 이건!
3: 엄마가 병원 놀이할 때 진짜 약을 해도 된다 해서.
6: 내가? 어휴, 안 돼! 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8: 아,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2: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누구지?
8: 그러게.
5: 아이가.

0: 애들 골탕 먹이려다 내가 골탕 먹을 뻔했네.
1: 아따 크크!
0: 괜히 딩동댕이 삼총사!
2: 너 이 녀석 악당짓도 정도껏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병원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해?
0: 약을 자기 맘대로 먹어도 되는 줄 아는 어린이는 혼 좀 나봐줘!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 놀이도 꽤 재밌었고.
1: 하! 병원 놀이가 그렇게 재밌으면 우리랑 하지 크크!
0: 어? 저 정말?
3: 그래! 크크 원장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0: 어, 좋아! 너무 좋아! 선생님 저는 악당인데요. 아이, 자꾸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3: 아, 그럼 우리 크크 빈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0: 아, 정말요? 아, 빈 주사!
3: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앞으로 병원 놀이는 안 할 거야.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예!
2: 병원에서 받은 오래됐냐? 엄마가 아무데나 둬서 우리 우재가 먹을 뻔했네. 미안해. 엄마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3: 저도 앞으로는 자 함부로 막 먹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2: 그래, 우리 조심하자.
3: 네, 엄마.
2: 그래. 아유, 이거 재밌어.
4: 뒤통수 삼총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7: 우리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0: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1: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우리 차가 더 좋아요.
1: 오늘은 팔판의 가족이 드라이브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2: 자동차 시동을 내릴까?
0: 네, 좋아요.
1: 팔팔랑 조지는 차를 좋아합니다.
2: 모두 준비됐지?
3: 준비됐어요.
2: 그럼 출발한다.
0: 전 우리 차가 좋아요.
2: 자동차도 우리를 좋아할 거야. 그렇지?
1: 어, 저런. 자동차 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하군요.
0: 아빠 왜 그러세요?
2: 글쎄다 모르겠구나.
4: 그럼 데니 할아버지 정비소로 가요. 고쳐주실 거예요.
2: 그러는 게 좋겠군.
1: 주유소를 하는 데니 할아버지는 차를 잘 고치십니다.
2: 어서 와요 페퍼 아빠. 자동차 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 손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죠. 근데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0: 그럼 우리 드라이브는 할 수 없겠네요.
2: 걱정 마라. 차를 고치는 동안 이 새 차를 빌려주마. 고맙습니다, 데니 할아버지. 차 지붕을 내려줄까요?
0: 네, 할아버지.
2: 그럼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돼요.
1: 아주 멋진 차군요.
2: 잘 갔다 와요. 그동안 차를 고쳐놓을 테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4: 수고하세요.
0: 안녕.
2: 잘 다녀와요.
1: 팔팔 가족은 파란 새 차가 좋았습니다.
2: 이 차엔 버튼이 아주 많군.
0: 그 초록색 버튼은 뭐예요, 아빠?
2: 뭔지 볼까?
0: 마술 창문이다! 아빠, 이번엔 창문이 내려가게 해보세요. 파란 버튼은 뭐 하는 거예요?
2: 글쎄다, 알아보자꾸나.
0: 전 이 차가 좋아요. 우리 차 하면 안 돼요?
4: 그럴 순 없어, 페파. 데니 할아버지께서 오늘만 빌려주신 거야. 어머나, 비가 올 모양이에요.
2: 그래, 차 지붕을 올려야겠어. 근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군. 어이쿠, 이런 엉뚱한 걸 눌렀네. 아하, 이 버튼인 모양이군.
1: 자동차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0: 아빠, 그건 지붕 버튼이 아니에요.
2: 이 버튼인가? 아이쿠, 이것도 아니네. 이 버튼인가?
1: 파파 아빠는 지붕 올리는 버튼을 잊어버렸죠.
2: 이놈의 차가 꽤나 애먹이는군.
4: 빨간 단추를 눌러봐요.
3: 됐다!
4: 이제 비가 그쳤네.
0: 다시 지붕을 내리면 안 돼요?
2: 안 되긴. 어떤 버튼이더라?
3: 빨간 버튼이요.
5: 열렸다!
1: 마침 데니 할아버지가 차를 다 고쳤습니다.
2: 다 고쳤어요.
3: 네!
2: 고맙습니다. 여기 수리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자, 우리 차를 다시 타니까 좋지, 얘들아.
2: 파란 새 차도 좋지만 우리 빨간 차가 더 좋아요.
0: 차도 우리를 다시 만나서 기쁠 거야. 그렇지.
2: 보물찾기.
3: 할머니, 할아버지가 페퍼와 조지를 위해 보물찾기 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보물지도를 그리고 있죠. 할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비밀 장소에 보물을 묻고 있죠.
4: 영감! 보물 다 묻었어요? 페퍼랑 조지 올 때 다 됐어요.
5: 걱정할 거 없어요. 곧 끝날 테니까.
3: 페퍼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4: 어서 빨리 묻어요. 애들이 왔어요.
5: 아, 이제 다 됐어요.
3: 할아버지는 간신히 보물을 묻었어요.
2: 할머니, 저희 왔어요.
6: 할머니.
4: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2: 할아버지.
6: 아버지.
5: 어서 들어오너라, 우리 꼬마들.
4: 페퍼, 조지, 보물찾기 놀이 하지 않을래?
5: 우리 마당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2: 우와, 보물이요? 어디에요?
5: 그건 너희들이 찾아야지.
4: 자, 이 보물 지도를 보렴.
5: 조지는 이 해적 모자를 쓰고 찾아보렴. 안녕하세요, 조지 선장님.
2: 지도가 너무 어려워요. 아빠, 도와주세요.
0: 그래, 어떤 지도든 아빠는 문제없어. 이건 좀 어려운걸.
4: 아범아, 지금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잖니.
0: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2: 이제 알겠어요. 빨간 가위표가 보물이 있는 데죠.
0: 근데 마당 어디에 사과나무들이 있지?
2: 그건 모르겠어요.
4: 내가 좀 도와줄까?
2: 네, 할머니.
4: 우선 병 속에 있는 걸 보면 될 거야. 그런데 병이 어디 있을까?
2: 어디 있는지 알아요.
3: 파파가 찾은 병 속에 쪽지가 있습니다.
2: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았어요.
5: 파파, 잘 찾았다. 그럼 쪽지를 읽어볼까? 오, 이건 해적이 써놓은 쪽지구나.
2: 엄마, 해적이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7: 어떤 해적이 글씨를 이렇게 엉망으로 썼담?
5: 엉망이라니? 내가 보긴 잘만 썼구만.
7: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는거려.
5: 그 해적이 화살표를 따라가라고 썼잖니.
2: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조지가 화살표를 발견했어요. 땅에 그려져 있었죠.
2: 보세요, 이쪽으로 가래요.
3: 페퍼랑 조지는 화살표를 따라갔어요.
2: 여기 열쇠가 있다.
3: 이번엔 페퍼가 열쇠를 찾았죠.
4: 잘했다, 페퍼. 이제 보물 상자 찾는 일만 남았구나. 그것만 찾아서 열면 돼.
2: 보물 상자를 어떻게 찾아요?
4: 글쎄, 지도를 다시 한번 보렴. 여기 지도 위에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게 보이지?
2: 여기 사과나무 한 그루. 여기도 사과나무 한 그루. 그럼 보물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0: 아빠가 한번 보마. 이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찾았다, 여기 뭔가 있어.
2: 와, 보물이다.
5: 그래, 잘 찾았다.
2: 열쇠로 열면 돼요.
0: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금화가 가득하잖아. 큰 부자가 되겠는걸.
5: 금화보다 더 좋은 거지. 이건 진짜 금화가 아니야. 맛있는 초콜릿이란다.
4: 자, 우리 모두 초콜릿 과자 맛을 볼까?
8: 신난다!
3: 페퍼랑 조지는 초콜릿 과자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2: 할아버지, 할아버지!

0: 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페퍼가 아파요.
1: 엄마 아빠가 아침을 차려놓고 페퍼와 조지를 부릅니다.
2: 얘들아, 아침 먹어라.
1: 페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네요.
0: 엄마, 자꾸만 기분이 안 좋아요.
3: 저런, 우리 페퍼가 아픈 모양이구나.
2: 불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겠군.
4: 네, 불곰 병원입니다.
2: 선생님, 페퍼가 아파요. 얼굴이 온통 붉은 점 투성이에요.
4: 그럼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금방 가보도록 하죠.
1: 의사 선생님이 페퍼를 보러 오셨습니다.
4: 잘 있었니, 페퍼? 기분이 좀 어떠니?
0: 별로 안 좋아요.
4: 자, 혀 좀 내밀어 볼래?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두드러기가 좀 난 것뿐이에요.
0: 약 먹어야 해요?
4: 두드러기는 금방 가라앉을 거야. 하지만 원한다면 약을 좀 줄 테니 먹어볼래?
0: 네, 주세요.
4: 약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자, 해요.
0: 맛이 너무 이상해요.
4: 이렇게 약을 잘 먹다니, 페퍼는 아주 용감하구나. 계속 누워있게 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혼자 있게 해야 하나요?
4: 친구들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두드러기는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의사 선생님.
0: 엄마, 이제 일어날래요.
3: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0: 너무 심심해요.
3: 선생님이 친구는 만나도 된다고 하셨어.
0: 그럼 수지를 불러도 돼요?
1: 수지는 페퍼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3: 수지한테 전화해보자.
5: 네.
3: 페퍼 엄마 안녕하세요. 수지 좀 바꿔주실래요?
0: 수지 안녕.
5: 네.
0: 안녕 페퍼. 있잖아, 나 아프다. 얼굴에 빨간 점 많이 생겼어. 병원에 갔다 왔어? 불곰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선생님이 나 약 잘 먹는다고 용감하다고 하셨어.
5: 그럼 정말 아픈 거야?
0: 그래, 정말 아파. 꾀병 아니야.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불곰 의사 선생님이 약도 주셨어. 되게 되게 쓴 약이다.
5: 내가 병문안 갈게.
0: 네.
5: 간호사 옷 입고 갈 테니까 기다려.
1: 소지가 페퍼 병문안을 왔습니다. 소지는 간호사 옷을 입고 왔죠. 데니와 레베카도 같이 왔습니다.
6: 안녕, 페퍼.
0: 안녕.
5: 네. 이제 다 낫어?
0: 아니야, 아직도 조금 아파. 그래서 누워있어야 해.
5: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
0: 오렌지 주스 좀 갖다 줄래, 수지?
5: 알았어.
1: 페퍼는 아픈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0: 고마워, 수지.
5: 이제 기분 좋아졌어?
0: 아주 조금. 데니? 우리 엄마한테 가서

0: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해줄래? 그리고 레베카, 넌 꽃밭에 나가서 꽃 좀 꺾어다줘.
1: 의사 선생님이 팔팔을 보러 오셨습니다.
2: 뭐라, 간호사 선생님 벌써 와 계시네. 환자는 어때요?
0: 전 진짜 간호사 아니에요. 간호사인 척하는 거예요.
2: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직접 환자를 봐야겠군.
0: 네, 선생님.
2: 페퍼 얼굴에 있던 붉은 점이 다 없어졌네. 이제 다 나았구나.
0: 그래도 아픈 것 같아요.
2: 기분이 안 좋니?
0: 조금 더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3: 이 공을 갖고 나가서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놀래?
4: 저도요!
2: 아니, 이럴 수가. 어느새 깜쪽같이 다 나았구나.

0: 파파와 조지는 신이 났습니다. 눈이 오고 있거든요.
1: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그래, 얘들아. 하지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한단다.
1: 야호!
3: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꼭 끼고 나가렴.
0: 밖은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파파와 조지는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죠.
1: 조지, 얼른 나가자.
0: 눈 위에 파파와 조지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둘은 신이 나서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죠. 저런.
1: 뭐가 그렇게 우스워? 조지, 우리 눈싸움 할래?
0: 팔파는 눈뭉치를 만들었습니다. 팔파랑 조지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1: 장난꾸러기 조지, 거기 서지 못해?

0: 저런, 팔팔아 던진 눈뭉치가 좀 컸던 것 같죠?
1: 미안해, 조지. 조지, 우리 눈사람 만들자.
0: 둘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통을 만듭니다.
1: 조지, 이건 눈사람 몸이야.
0: 다음엔 눈사람 머리를 만들었죠.
1: 이제 눈사람 팔하고 눈하고 입을 만들자.
0: 조지는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팔팔은 꼴맹이를 주워와서 눈하고 입을 만들었죠.
1: 눈하고 입이야. 이제 눈사람 코만 만들면 돼.
0: 팔팔은 당근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코를 만들었죠. 눈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추워 보이네요.
1: 눈사람이 추운 것 같아. 우리 옷을 입히자.
0: 조지가 눈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옷을 찾아왔습니다. 눈사람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두르고 장갑도 꼈죠.
1: 엄마, 아빠, 나와 보세요.
0: 엄마도 모자, 목도리, 장갑으로 따뜻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2: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멋진 눈사람은 처음인걸.